0: 시대.
1: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건뇌보신환이라 하면은 나도 이전에 건뇌보신환 먹어봤는데 별 효과를 못 봤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약은 우리나라 국가기업에 속하는 양치에 속하는 세종제약공장에서 만들어낸 건뇌보신환입니다. 건뇌보신환이 우리나라에는 이름 있는 제약공장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제약공장들로 해서 많습니다. 하나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동인당. 동인당 하면은 우리 우왕청심환이라든가 안궁환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약이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레유인쌍이라는 제약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제약공장은 또 이 그 목난지가 났을 때에 류성완이라는 이 목이 불은 아플 때 먹는 또 이 약이가 이름 났고 예. 그다음 우리 이 뚱어 어조 제약공장 하면은 어조가 악요하고 건뇌보신환이 이름 났습니다. 이래서 큰 제약공장에서 만들었고 아마 이 뚱어 어조 제약공장의 약은 우리 방송에서 한 번도 소개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격이나 이런 데를 본다 할 때 어쨌든 이 좀 들어오는 가격을 많이 따지게 되죠. 그런데 25가지나 되는 그것도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간 뚱어 어조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환은 좀 진짜로 가격 보나 그 약재 방면에 보나 진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때문에 일반 건뇌보신환을 써보고 효과 없던 분들 우리 이렇게 큰 파이즈로 되어 있는 뚱어 어조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환을 한번 써보라는 말씀 드립니다.

0: 그럼 우리 이 약을 선택할 때면 제약공장 약 성분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게 좋습니다. 주 선생이 강의할 때 약 성분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는가 자랑하는가 이런 것도 보면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이 늙어가면서 기와 혈이 부족하면서 오는 질병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좋은 약은 기와 혈이라고 말합니다. 명의들은 이 때문에 무슨 병을 치료하든 고가병을 치료하든 심장병을 치료하든 여러분들 그 제일 무서워하는 중풍 있지 않습니까? 중풍도 기혈이 극도로 부족할 때는 중풍이 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중풍 오는 사람들.
1: 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우리 언니 중풍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열흘 만에 또 출원시키더라. 그래 나온 다음에 네. 그냥 맥이 없고 어지럼증이 나고 밥도 흘리고 예. 그리고 예전에 맥이 없어서 이 머리에다가 딱 두꺼비를 뭐 씌워놓은 것 같았대다. 그리고 소리에 네. 소변 보려고 할 때는 계우 그래서 가서 예고도 어둥어둥 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건네보시 나는 한 달 썼습니다. 그랬었는데 네. 신기하게 밥을 그렇게 세게 흘리던 게 우선은 예, 마이 아이 흘리고 예, 그리고 이 고리에 그렇게 두꺼비 씌운 것처럼 어지럼증이 나고 희 하던 게 예, 우선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네. 예, 맥이 나고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예, 우선은 예, 저기 그래서 걔도 예, 예, 화장실도 댕기고 자꾸 죽었으면 좋겠다던 게 예, 이약 밥 쓰고 나니까 밥도 맛있고 밥도 덜 흘리고 예, 그다음에 네. 우선은 조금 맥이 난단다.
0: 왜냐하면 이 홍삼하고 로경은 사람이 좀 늙음하게 가끔씩 써주면 좋습니다.
2: 아 그래 놓을까 네. 예, 조금 더 오래 살기 쉽단다. 자꾸 상쇄나기 그렇죠. 예, 사망됐으면 좋겠다 하던 게. 그래서 이번에 저기 배달 좀 많이 받으려 한다. 오래 쓰게.
0: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예.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
1: 네. 네
2: 알았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중풍이 오기 직전에 느낍니다. 딱 죽을 맥도 없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중풍이 옵니다. 기와 혈은 순환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환 못하고 어디가 막히면 어디가 풍이 오는 거죠. 근데 머리 혈관이 제일 많기 때문에 머리 혈관이 막히면 중풍인 겁니다.
1: 예? 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남편이 건네봐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심통이 와서 머리 계속 혈행하고 뻥하며 아파서 그럴 때 막 고생이 눕습니다. 혈압도 막 올라가면. 그래서 그 한 코에 한 번 이래 잡숨하고 대학원씩 하려고 악몽 계속 잡았다 했습니다.
0: 네.
3: 그런데 이 학생이 지금 악몽 한 번 다 잡습니다.
0: 예.
3: 네. 지금 밖에 나가 걸을 때면 구비를 돌 때면 큰 구비 앵글도 계속 넘어지지 않아서 그런 게 지금 한 번 다 넘어집니다.
0: 맞습니다. 이 궁지스표라는 게 옵니다. 중풍이 오는 사람들이 중풍이 아이 와도 늙음하게 보십시오. 아이 분명 우리 집이 요거 구보러 가면은 화장실을 이런데 고개가 자꾸 마치거나 예, 넘어지거나 이게 다 궁지스표라는 겁니다. 이 머리에서부터 이 평형을 잡아주는 감각이 그다음에 그 혈관이 막히거나 이 뇌세포가 화해서 오면서 평형을 못 잡아주는 겁니다. 이 약 쓰면은 그런 데서부터 알깁니다. 마사지.
3: 예, 그리고 예, 이 침에 중세 있는데 예, 자꾸 예, 내 집 온다는 게 땀 다 나고 가고 딴집간 문들이 자꾸 이랬습니다.
0: 그렇죠. 그건 다 쪽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런 증상 같이 나타납니다.
3: 내게 내다보면 예, 옵니다. 예, 오는데 우리 집 아이들 한다. 근데 왔다 갔다 앞뒤로 간 문들이고 예, 앞뒤로 올라가고 자꾸 이랬습니다. 근데 이 증상은 다 나고
0: 침에 초기 증상이 들었었어요.
3: 기후도 저는 혈압도 증상입니다. 예.
0: 예, 기혈압과는 관계없이도 그렇게 집에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많습니다.
3: 예, 선생님 약수는 정말 쓰기 좋습니다. 다 효과 난다. 우리 집에서 우리 형제들이랑 세 사람들이 다 효과 좋습니다.
0: 예, 약을 또 먹기도 좋습니다.
3: 예, 계속 선생님 오늘 또 많이

0: 받아도 쓰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1: 기와혈, 우리 다 알아둬야 됩니다. 때문에 극도로 맥이 없는 순간에 중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는 혈을 밀어주는 힘이다. 다시 말하면 기는 혈을 끌어주는 힘이다. 이겁니다. 극도로 기가 부족하고 이러면 혈도 부족입니다. 때문에 건뇌보신환에는 보신하는 데서부터 치료가 들어가고 보신하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되고 이런 구조로 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 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제 건뇌보신환에는 환자입니다.
1: 네.
3: 언젠 한 반년 넘게 먹었습니다, 이거.
1: 네.
3: 이 이거 먹이더니는 제 자관 이게 혈압 도저히 잘 나야 되고 계속 가슴이 후두부두거리고 이 심장이란 대단히 나빴단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 해를 진짜 고생해서 관통 약을 넣고 광고 약을 넣고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예. 효과를 못 보다가 내 선생님이 이 강의하는 이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딱 이 생각해본 게 아 이게 진짜 이게 내게 어쨌든 내 신경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민해가지고 스트레스 잘못
1: 애들이 그 재배 약재들이 많이 들어가고 수량이 제대로 못 들어가고 제대로 된 약재라도 그 똑같은 약이라도 그 질량이 보충된 약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치료 방법은 맞았습니다. 왜 효과를 못 보는가? 약이가 그렇게 효과를 제대로 보다면 제약공장을 꼭 보면서 써야 된다. 일산동 의료제약공장이라면 자기 그 제약공장의 명의를 위해서도 약을 제대로 였습니다.
3: 예, 좌우간이 건뇌보신환을 먹고서 지금 이 가슴이 더불어간 증상도 없이 이래 후두후두거리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래던 게 마음이 편안해 잠도 영달이.
1: 예, 이 신경도 좋아지면서 마음이 든든해지고 쉽게 놀라지도 않고 짜증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3: 예, 밥도 맛있고 좌우간이 여러모로 용도다 말입니다 이게.
1: 맞습니다.
3: 그래서 예, 그래 활동할 때 또 배달받아서 계속 이건 먹어야 되겠습니다. 내 몸에 맞으니까
1: 신경 약하고 신경 몰라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치료 보십시오. 이 약이 산소인 룡거의 우리 이런 그 신경 안정제에다가 신경 세포 재생하는 약들이 많이 들어가.
3: 네. 그래서 이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선생님
1: 네,
3: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기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얼핏 보건대에는 늙으면 다 기혈 부족이 오겠지 하지만 사람마다 이건 차이점이 많습니다. 또 늙는다는 이 용어 자체가 바로 기혈 부족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기와 혈은 제일 좋은 약이라고 우리 명리들도 말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저도 건뇌보신환하고 있습니다. 중풍이 네. 와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 지금은 이 정도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4: 그리고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다 쓰지 못해서 지팽이 짓고도 다 걸지 못했는데 이거 쓴다면 지금 지팽이 짓지 않고도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4: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더 싸서 쓰자고 합니다.
1: 네. 우리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4: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기와 혈이 부족하다 할 때에는 항상 춥습니다. 추위를 잘 탑니다. 예. 그리고 정신 상태가 자꾸 우울에 들어갑니다. 기쁘지 않단 말입니다. 이 왜 그런가? 기혈 부족입니다. 우리 나무떼기처럼 꿋꿋해지는 걸 마목이라고 합니다. 이 마목이 오는 원인 이겁니다. 기와 혈이 부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얼굴 난 어좀 늙어서 그렇습니다. 이런데 우리 백세 시대에 들어서서 이런 기와 혈이 부족을 치료하는 데는 그리 바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조심해줘야 될게 뭔가 기와 혈을 보충한다 할 때는

0: 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허혈거든 안 생기게끔 만든 약이가 건내보신 합니다. 뭐 이름 그대로 딱 뇌만 건강해지는 약이 아닙니다. 뇌가 건강해지자면 제일 먼저 기와 혈이 보충이 되고 기와 혈이 통해야 됩니다. 기와 혈이 통하자면 경락이 소통돼야 되고 음양평형을 잡아주면서 기와 혈을 보충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떤 약도 썼고 어떤 약도 썼는데 효과를 못 봤다. 무슨 원인인가? 이름은 좋고 그 약은 맞지만 그 약이 질량이 그만큼 보존돼야 됩니다. 다 지금 재배한 약이 돼서 예? 그래서 산동 두어 어조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내보시환을 지금 추천드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차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0: 청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0: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3: 듣고 싶은 연결노래,
4: 듣고 싶은 연애, 들려주고 싶은 연애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번째 곡은 최미화 작사 최군 작곡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가사에 담아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류정진 작사 김미란 작곡의 당신의 손길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나타난 손길을 떠올리게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노래입니다. 전유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백세 인생 릴리입니다. 변화 안 나고 행복한 백세 인생을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김광룡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하는 정겨운 가사와 멜로디로 우리의 추억을 함께 되돌아보는 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엄밀한 작사 작곡의 당신과 함께 이대로입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노래한 잔잔하고 아름다운 곡입니다. 엄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보여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국약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혈배강도 값이 오르게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혈배강은 모든 약재는 몽땅 쳐낸 약재를 가져다 하는 게고 또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이라는 이런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흡수가 빨리 돼가지고서 효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꾸 말하지만, 예, 우리가 값이 오르는 거는 뭐 10원, 20원 오르는 거 가서 제가 마심씩 쌀을 하면서 그 김에서 그 껍질이가 분해되는 시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딱 오후 1시, 3시 이때 소장이 움직일 때면 약성 유효 성분이 그 짝으로 쑥 지나간다 그 뜻입니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캡슐로 된 약은 주약의 안에 약 처방이가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이런 처방으로 많이 구성됐습니다. 우리 말하자면 여기 매 텍사가 들어가 있고 텍사라는 거는 우리 곰파치하고 방광경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독소는 텍사를 통해서 디뇨하. 그러면 우리 혈압 조절에도 엄청 잡수는 약은 틀립니다. 아침 저녁 잡수는 약은 공론수치에다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우리 관심병, 협심증, 또 심리를 고르지 못하고 중간에 서거나 이런 게 많이 외지에다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혈관에 대한 이런 질병 치료하는 처방으로 구성된 게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아침 저녁으로 왈지를 된 겁니다. 왈지는 우리 중약재를 만드는 방법이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 근데 왈지는 무슨 작용하는가? 어째 딱 하필이면 왈지를 만드는가? 사실은 왈지는, 이게 그 황제내경에도 직접 썼습니다. 왈지 주요 작용은 药环利转이 됐습니다. 핵심적인 작용이가, 무슨 뜻인가? 약이가 늘늘이 계속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면서 리쫀이란 겁니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어떤 데 왈지를 많이 쓰는가? 우리 뭐 이런, 빵콰르람 생겼거나 이걸 터지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혈저혈암이 생긴 게 빵콰르암 생긴 이게 다 그 굳어진 게지 않습니까? 이걸 풀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풀어주는 게죠. 예, 药环利转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결절암 생긴 이거를 풀어줄 때 보통 왈지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밥맛이 없거나, 예, 이럴 때 밥맛을 돋궈줄 때 또 왈지를 많이 쓰고, 왈지 쓰는, 우세점이가 뭔가? 기실은 위의 기를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약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약 효과가 오래 간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런데다 우리 500돌든 이런 작은 분자를 나왔기 때문에 효과는 더 빨리 보는 게죠. 예. 그래서 우리 우대 활동 이번에 16세트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24세트를 더 드리고 거기다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게 침구 12번 해드립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2: 네, 나도 혈배강 요즘 여러

0: 그대로 썼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봤는데, 어찌간 나는 관심병을 주자로 둘이 했습니다. 그래, 주자를 해도 계속 후두도 하고 항항하고 놀랬댔습니다. 그리고 주심하는 계속 갖고 다니고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이 힐비강 먹음부터는 심장이 저기 심율이 고르지 않던 것도 해결되고,
1: 네.
0: 그런 심장에 후두도 하던 것도 많이 났습니다.
1: 많이 났죠.
0: 예. 주신한도 갖고 안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그런 궁수빵 같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네. 그래서 궁수빵도 여름에 늘려 효과를 많이 봤는데, 내 지금 그런 수배를 벌려는 걸지 못해 몰고 다니던 게 이 국빵 여러 달을 먹으니까 수레를 몰기는 못한다 그랬는데 그 전보다 많이
1: 허리가 많이 펴졌죠. 예,
0: 예. 그래서 내 그런 혹시나 해서 몰고 다닙니다.
1: 아 예.
0: 예, 그래서 이 일배강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지금 저는 예수, 뭐니까, 해배강에 지금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전에, 뭐니까, 이, 순자 있잖아, 예, 좋지 않아, 좀, 가슴병, 저걸로 의심하더라 말입니다. 그래, 그런데, 근데 가슴이 가깝다고, 침침하고, 예, 그냥, 어떤 다음에 이 숨이 어떤 데 잘 올라오고, 예, 그냥 한숨 계속 쉬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또, 예, 이, 뭐니까, 이, 뭐니까, 주심환도 있잖아, 항상, 예, 예, 소지가, 또, 뭐가 가서 생기면서, 어떤 날 그렇게 바쁘다니 또 먹어야 되고, 예,
1: 네.
3: 예, 나빠, 예, 어떻게 됐어, 노원도 와가지고, 예, 머리 어지럽고, 나 아프고, 예, 예, 난 어제, 정열도 그렇게, 잠깐만, 예, 좀, 이제만 못하더란 말입니다. 기대는 거의 긴담도에 또, 예, 여러 가지를 이래가지고, 사람도 잠도 못 자고, 예, 잠깐만, 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 우리 나기도 싫고, 그냥 저긴 한 번씩 이렇게 막, 이 실부치처럼 오고 난 다음에는 더 맥이 없어가지고, 예, 또 꼼짝 못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부터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하나하나에 없어지고, 걔네, 이 약이 좀 안 되라, 여러 가지, 좀, 그니까, 약을 먹어. 그가 사놓고 묻기보다 이 한 가지 약 쓰는 게 좀 좋구나 했단 말이다. 예, 그래
1: 네.
3: 지금 제가 조심한도 아이 가서 생기고 남의 내 곳에 이래 가서 심장을 해서 그렇게 고생하던 것도 좋아지고 그다음 그렇게 특히는 머리 그렇게 아프던 게 머리 아픈 게
1: 네.
3: 많이 좋아지고
1: 심장 좋아지 머리 아픈 게 좋아집니다.
3: 예예 예, 예. 남의 또 뭐니까 그렇게 맥이 없던 게 지금 맥이 있어가지고 이 뭐니까 어디를 댕겨도 예, 이서 처음 보서 댕기면 쉬다 이래 가서 이런 것도 없지 그래서 또 가기 싶은 대로 그래서 이렇게 가서 가기도 하고 예 하여튼 예, 이렇게 여러모로 좋고 하니까 예 뭐니까 약이 오전에 오라 떨어지고 하니까 혹시 또 이렇게 뭐니까 우리 활동이 있는지 해서
1: 지금 우리 활동 크게 하고 그리고 지금 네. 오라잼 또 값이 또 오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환자분들이 오른다는 거 알고 미리 사놓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지금 16 세트가 좋습니다. 24 세트를 더 드리면서 거기다 또 침 12번 놔주고 그 다음 환자분이 여기다 전화채서 오늘이 결정하겠다 하는 분들 10 세트 이상 사는 분들부터 우리 그 혈배강 또 10곽을 더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예.
3: 그렇습니다.
1: 예,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1: 네.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래서 우리 이 혈배강 특점은 뭔가 뭐니? 주요하게 우리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 바꿔준다. 이것이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모든 비공급은 몽땅 심장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시죠? 절대 사람을 갈라놓고 보면 안 됩니다. 머리는 머리고 심장은 심장이고 뭐 위는 위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협조해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내 약을 제대로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심장이 양기를 많이 상했는가 안 상했는가 이건 어디면서 알 수 있는가 약을 먹을수록 우리 손발이 계속 차가워진다. 예, 그 다음에 또 시큼물이 안 자꾸 올라온다. 예, 그리고 또 아랫배도 계속 차가워나고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되고 이러면 내 약을 잘못 먹은 겁니다. 특히 우리 보게 되면 찬 성질 띈 음식 잡수거나 개체면 찬 성질 띈 이런 약

0: 거를 많이 잡숫거나 이렇게 되면 예, 손발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 다음에 혀를 쑥 내밀게 되면 알깁니다. 띠두서란 게 많이 생깁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일배강하고 건신고로 쓴 환자입니다.
0: 예, 예.
2: 예, 저는 약식 이전에는 혈압도 높고 몇 년 동안 혈압 약을 하루에 두세 번씩 먹었습니다.
0: 네.
2: 혈배강 쓴 다음부터는 그 이튿날부터 혈압 약을 끊었댔습니다.
0: 네.
2: 이 약이 정말 효과도 좋고 신기한 약입니다.
0: 네.
2: 저는 내긴색도 있고 혈지 많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두문두문 있다더니 팩이 뚫리고 이빨 쫓기고 했습니다.
0: 네.
2: 그러던 게 면풍기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네.
2: 이 머리에 좋다는 약은 내 다 써봤습니다.
0: 네.
2: 그래도 잘 낫지 않고 침구도 많이 맞았고 눈과 입이 삐뚤어진 게 내려오고 움직이 먹기 힘들었습니다.
0: 네.
2: 이렇게 고생하다 혈바강 쓰고 선생님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2층의 입관원이 돌아왔습니다.
0: 기실은 혈배강 보게 되면 주요하게 우리 심장에다 피를 많이 보내주고 심장이 양기를 북돋아줍니다. 심장이 잘 뛰게 되면 머리랑 피를 잘 공급해줍니다. 그러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정상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이 약을 먹으니까 소화도 더 잘 되고 온몸이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0: 네.
2: 위에 적이 있었는데 친구를 하니까
0: 맞습니다.
2: 위에 적이 없어지고
0: 친구가 빠릅니다. 예.
2: 예, 속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된다.
0: 네.
2: 변비 있던 것도 변비도 없으니까 나
0: 네.
2: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0: 그렇지.
2: 선생님 친구가 저는 영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 예.
2: 예, 저는 이런 환자들 분들의 혈배강 한번 쓰거나 조성 잘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0: 네.
2: 저는 거짓말은 아예 합니다. 통고하고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잡사본 분들 압니다. 예. 끌어들여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그, 혈배강 그 약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0: 아, 예.
3: 예. 저기 그것이 135 이런 자위에서 하고 예.
0: 아, 그만한 선생님입니다. 예.
3: 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많은 효과 봤죠. 예,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 사오는 게 많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3: 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3: 예. 그 전화번호 네. 저한테 적어놓을게요.
0: 네, 예, 네.
3: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우리 평상시에 그 정맥꼭자이람 있지 않습니까? 정맥꼭자이란 게 어째 정맥꼭자이란 게 사실이죠. 부단히 뛰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정맥의 혀를 빨리 끌어들여가지고서리 그 혈전이라며 심장 안에 들어가야 그 혈금 못 해주기 때문에 손발에 차갑 안 하는 게죠. 손발에 차갑다 하게 되면 일단 머리에 피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머리에 피공급이 아예 되면 거기서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피공급 해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럴 때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간다는 게 뭐니까 모든 혈관이 몽땅 좁아집니다. 좁아지는 이걸 통해서 피공급을 해주자고 애를 쓰죠. 옛날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머리에 피가 좁으면 참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다 머리에서 관할하는 겁니다. 머리에 장기적으로 피공급이 아이래서 특히 대소변을 참을 수 있는 그 위치에 피공급이 장기적으로 안 된다 할 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대소변 나가는 줄 자기절로 공제를 못합니다. 제절로 막 나가고 그렇습니다. 치매 이조는 먼저 병원 가서 검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해서 별 진단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문에 그 다음 방법 없어 우리한테 데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각돌로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래에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심장 질환, 우리 그 황진 내경에서는 모두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건 간단하게 관심병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뭐 연세 들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대로 하면 그래 뭐 연세 들면 몽땅 치매 와야 되죠. 연세 들면 몽땅 중풍 와야 되죠.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저번에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지금 치료받는 분인데 제 같은 전신데 그분 얘기를 한 게 그럽니다. 나는 숨이 차가지고 서리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신장도 다 정상 돌아

0: 와서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물어볼까나. 선생님 뭐라는가. 오전에 숨이 찰 때도 됐지 뭐 2년 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단이 아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왜서 숨이 찬가 이걸 하면 꼭 알아두셔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삼칠 들어갔죠. 칠설 얼마나죠. 정맥 혀를 끌어들이는 작용이가 칠설과 잘합니다. 특히 우리 다리랑 맥이 없거나 중풍이나 걸린 사람들은 처방에 무조건 칠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맥의 혈액을 끌어들여서 심장에서 심장에 불이지 않습니까? 막 부단히 그걸 끓여내가지고서 그 기름을 녹이는 게죠. 예, 그리고 미세순환을 개선해주는 자지청피관 들어갔습니다. 자지청피관은 우리 후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 림상에서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비타민 E 들어갔습니다. 비타민 E는 혈관 탄력을 도와주는데 제일 좋은 게죠. 특히 우리 그 피부에 라면 이 비타민이 얼마나 좋습니까? 비타민이, 한 알에 비타민이 33.4mg씩 들어있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 다음 비타민 A. 비타민 A는 눈에 좋은 거. 간을 도와주면서 눈에 좋은 거. 산다 강용화지도 다 들어가 있죠. 이걸 통해서 혈전을 녹이고, 빵块을 녹이고, 작은 분자로 녹이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녹인 것도 내보내줘야 되죠. 내보내서 하면 무조건 택산한 약재 들어가면 저시. 예, 객관은 소변으로 내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처방이 잘 됐습니다. 우리 심장 질환 한다 할 때, 여덟 가지가 뭔가. 제일 첫째는 흉배통이란 겁니다. 가슴하고 뒷잔등이 아파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흉비 뿌더워란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가슴이 떡 막히는 것 같고, 뿌더워란 거는 눕지 못합니다. 눕기만 하면 더 막히는 것 같고 더 숨이 차고 뒷잔등이 더 아파나고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흉비 신중 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이라는 거는 이게 심장으로 생각하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위를 말하는 겁니다. 황제내경에서. 그래서 피치라는 거면 피라는 건 피콸 단단한 게 뭐 생겼다. 우리 특히 위 거기면 적이 생겼다. 이것도 말할 수 있죠. 적이 생긴 사람들 심한 사람 제가 그런 환자를 봤습니다. 저기 심해가지고서, 그분도 배도 큽니다. 그래서 기다만 침가서 쭉 내려가면서 기실침 뒤에 사람 병을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병이 어느 깊은 곳에 있는가 이걸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랬는데 이 사람이 그 비치가 대단히 심할까나, 밥만 먹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게 있고, 여기에 따라서 처방이 몽땅 틀리는 겁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소모와 국부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 춤추기로 약속을 했다. 월요일 오후 소모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문 앞에 섰을 때 날씨는 이미 매우 추워졌다. 날씨가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녀들이 모여 뜨거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치 봄이 온 것처럼 설레는 분위기였다. 길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활기찼다. 갑자기 소모는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대체 누구일까고 생각했다. 잠시 생각한 끝에 그 사람이 바로

아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모는 물론 아보를 오랜만에 다시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아보는 그냥 스쳐 지나갈 뿐 소모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소모는 마음이 분산되었다. 국부는 언제든지 맞은편 23선 전차역에서 걸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모는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 다시 아보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이날 오후 아보는 마지막으로 설지를 한 번 더 만나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가는 길 아보의 생각은 복잡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속도는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렸다. 아보는 자전거를 타고 조양 신촌에서 문영로 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뒤 다리 아래로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의 마음은 매우 초조했다. 반 시간 전 아보는 설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설지는 아보에게 지금 바로 안원로로 와달라고 말했다. 아보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설지는 아보가 쓴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 편지는 벌써 석 달이 넘은 것이었으며 설지는 그저 봉투만 보고 편지는 열어보지 않았다고 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으므로 아보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전거가 문영로 다리 꼭대기에 도달하고 다리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동안 아보는 갑자기 자신이 아직도 정비공 복장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보는 약간 당황했다. 하지만 자전거는 계속 다리 아래로 나아갔다. 장수로에 도착해 왼쪽으로 방향을 바꾼 아보는 경로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무송로에 들러 호생의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는 계획이었다. 아보는 한숨을 쉬었다. 호생 방에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마음이 흔들렸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면의 괴로운 정도는 서로 비슷했다. 아보는 지치고 망설이며 온몸에 기름때가 묻은 채로 마침내 설지가 사는 골목길에 도착했다. 아보가 자전거를 세우고 문을 밀고 나가자 복도 앞 방 안에 설지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고 있었다. 설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 아보는 발길을 멈추고 자신이 지금 출근 중이었으며 옷차림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설지는 이미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보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설지는 괜찮으니 들어오라고 권했다. 아보는 출근해서 바쁘다고 변명하지만 설지는 아보를 보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좀 더 일찍 편지를 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설지는 식탁 위에 그대로 놓인 편지를 가리키고 웃으며 자신은 내용을 보지 않아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보가 말없이 있자 설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아보의 이름을 불렀다. 설지는 한 통의 편지를 두고 석 달 동안 봉투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아보는 그 사실에 정말 마음이 아팠다. 아보는 이제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설지는 아보 앞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곁에 마주서고 설지는 아보의 어깨를 살짝 만지며 자전거를 타고 왔냐고 물었다. 설지는 자신도 5시에 다시 가야 하며 그냥 아보를 한번 만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보에게 나중에 전차에서 자신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아보는 이 말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다. 설지는 아보에게 자신이 타는 전차에서 아보는 영원히 표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보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설지는 조금 더 다가오고 아보는 뒤로 물러나지만 설지는 여전히 다가왔다. 그녀는 천천히 두 손을 뻗어 아보를 껴안고 얼굴을 아보의 가슴에 꼭 붙였다. 아보는 온몸에 기름이 묻었으니 놓아달라고 말하지만 설지는 아보를 껴안은 채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아보와 설지의 관계는 마침표를 찍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후 이야기는 다시 80, 90년대로 돌아가 꽃이 만개한 듯한 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펼쳐나간다. 매서는 대규모 토론회를 준비했고 강청재가 많이 도와주었다. 매서는 강청재와 리리를 지진원 식당에 데리고 들어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의논했다. 메뉴와 장소 등 모든 사항이 합의되었다. 이후 매서는 강청재, 리리, 호생 아보에게 각각 회의 소개서와 일정표를 보냈다. 회의 요청장에는 각계각층 귀빈들을 진심으로 초청하여 더 많은 친구들을 상해로 초청해 함께 위대한 사업을 이룩하리라는 내용이었다. 이번 행사에서 공항 픽업과 호텔 숙박을 전액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며 한자로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덧붙였다. 리리는 갑자기 아버에게 자신이 질투한다고 말했다. 아버는 매서가 예전에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일하는 수출입 직원이었던 것만 기억한다고 말했다. 아버는 지금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며 누구도 얕보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깜짝할 사이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리리는 이미 큰 활동을 준비하고 각계각층과 연계를 맺으려 하니 자신도 친구들을 한 테이블 더 초청하겠다고 얘기했다. 게다가 향앙 싱가포르 친구들과 또 다른 친구들도 초청해도 괜찮겠냐고 묻고 주방 아주머니까지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아버는 마음대로 불러도 좋으며 많을수록 좋다고 답했다. 호생도 꽤 많은 친구들을 불렀는데 사람이 많으면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리리는 아버에게 주방 아주머니가 이슬란드에서 팩스를 보내왔으며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올 것이라고 전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좋다고 답했다.

이렇게 활동의 만찬이 지진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날 밤은 정말 북적거렸고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 있었다. 메소모녀와 향앙의 남자가 로비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고 길가에는 현수막이 걸리고 폭죽이 터지며 사사춤이 펼쳐졌다. 북과 장구 소리가 온 공간에 울려 퍼졌다. 손님들은 문에 들어와 서명하고 명함을 내주면 자료를 받았다. 총 인원은 40테이블에 가까웠다. 리리는 친숙한 손님들을 위한 소규모 자리를 마련했는데 우측에서 테이블을 모아 큰 개인실 하나에 배치했다. 오는 사람들은 주저 없이 마음대로 자리에 앉았다. 이날 아버는 대회에서 나눠준 종이봉투를 들고 개인실에 들어가니 호생 령자 등이 보였다. 강청재도 꽤 많은 친구들을 초청해왔다. 이날 저녁 메뉴는 미식가 심선생이 정해주었다. 상해 청채 샐러드, 소금에 절인 닭, 마란 두부 피권, 식초 이불은 매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었고 그 외에는 아보, 호생, 장아씨, 오아씨, 북방의 진아씨, 소총재, 소환, 정사장, 도도, 소금이 앉았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0: 구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0: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0: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군촌시에서는 38개 부문 1,889개 봉사 2만여 건 정보를 전부 한해 인공지능 두뇌에 담고 정모 창구를 틱톡 생방송실까지 연장해 일련의 조합 조치로 정모 봉사 효율을 1층 높였습니다.
1: 2026년 길림성 사회과학보급 주관이 연변 박물관에서 가동됐습니다.
0: 연결식 공항국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0: 2층 높였습니다. 훈준 씨 정무대청 2층에 들어서면 한 로봇가 자신을 추천하면서 방문자의 뒤를 따릅니다. 이 로봇가 주동적으로 봉사를 제공하는 것은 훈준 씨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에서 의도적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주민 장 선생은 로봇을 따라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섰는데 앞뒤로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변 낙가 상호무역위원회사 직원 백설도 정무봉사 로봇 도움을 받아 시간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이전 절차에 따르면 사전에 대청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물꾼이 1차적 고지서를 주며 돌아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왕복해야 했습니다. 이 척척박사는 매우 편리합니다. 24시간 온라인 상태이고 24시간 무료 자문이 가능해서 이리저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디지털 정무가 진정으로 민생의 혜택을 주고 실속 있는 일을 하며 시로를 거두고 있습니다. 훈준시에서는 대중이 급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입각하고 정무 척척 박사에 의탁해 전방위적인 대답, 사항 조회, 일처리 안내 등 봉사 기능을 실현함으로써 정무 봉사에 막힌 부분을 뚫었습니다. 훈준시에서는 정무 봉사를 틱톡 플랫폼까지 확장했습니다. 훈준시 정무중심 3층 한 사무실에서 여성 방송인이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 뒤에는 훈준 정무 로고가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 자막이 한 줄 한 줄 올라올 때마다 그녀는 하나하나 대답해줍니다. 훈준시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 국장 왕수항입니다. 우리에게 자문 전화가 있지만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량의 전화가 하나의 전화번호로 몰려들면 많은 문제에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방송실을 가동한 후에는 생방송실의 인원수 상한선이 무제한이기에 똑같은 문제를 한 사람이 제기하면 생방송실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어 한 번에 전부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전성 최초의 정무 틱톡 생방송실을 운행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수항입니다. 나중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좋은 점이 폐단보다 큽니다. 우리가 일한 진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생각은 첫째로 주민들이 이익을 보게 하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의 사업 절주가 더 명확해지고 더 조리정연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고맙다고 한마디 해줄 때 저는 정말 기쁩니다. 정무봉사 로봇으로부터 24시간 온라인 상태인 AI 플랫폼 그리고 전성 최초의 정무 틱톡 생방송실에 이르기까지 훈준시에서는 1년 남짓한 시간을 들여 대중의 다리품을 데이터 봉사로 바꿔놓았습니다. 디지털 정부 건설에서 겨루는 것은 보기 좋은 대형 스크린이 아니라 대중이 기꺼이 쓰려 하는지 사용하기 편리한지에 있습니다. 이 변강 소도시에서 우리는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한다는 이념이 실제 구현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1: 6월 9일 우리소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1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5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연길 씨 1건, 도나 씨 1건, 용정 씨 2건, 화룡 씨 1건, 왕청년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8.6%,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7.1%를 차지합니다. 성당위 선전부 성사회과학계련합회에서 주최하고 주당위 선전부 주사회과학계련합회에서 주관하며 연변박물관,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협조한 2026년 길림성 사회과학보급주간 가동식이 9일 연변박물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과학보급주간은 동북변강 역사문화고향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제로 했습니다. 성사회과학계련합회 전임 부주석이고 성사회과학원 사회과학계련합회 당조석이며 원장인 류립신, 성당위 선전부 2급 순시원 류빈,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성사회과학원 사회과학계련합회 2급 순시원 전일, 그리고 각 시, 주, 사회과학보급사업책임자, 성급 사회과학보급기지 대표 등이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박군봉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년에 우리소는 전주 사회과학조직과 광범한 사회과학 사업 일꾼들을 단합 인솔해

0: 사회과학 플러스 사회과학 리념을 바탕으로 사회과학 사유를 기층으로 확장하고 진지를 넓히며 담채를 혁신해왔습니다. 목전 전주적으로 성급 사회과학 보급기지 6곳이 조성됐으며 연평균 각종 보급활동 400여 차례 펼쳐 대중 연 1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가동식에서 전일이 새로 비준받은 12곳의 성급 사회과학 보급기지를 인정할 때 관한 결정을 대독했는데 우리소 해란 명주탑 동북범 표범 자연과학 보급관이 포함됐습니다. 류립신이 전성 사회과학 보급주관 활동 가동을 선포했습니다. 가동식 현장에 조선족 특색 가무 공연,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전시, 문화창의 제품, 과학 보급서적, 사진 전시 등 다채로운 내용이 마련된 가운데 주민 300여 명이 적극 참가했습니다. 현장 활동을 통해 대중들은 동북변강 역사문화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더 깊이 료해했습니다. 가동식이 끝난 후 참가 인원들은 연변 박물관에서 열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문화 진결 주제 전시를 참관했습니다.
1: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이 주최하고 길림 소매노 가사집단 주시위원회사가 주관한 연변주 인력자원 봉사기능 경연대회 및 인력자원 봉사업 고품질 발전 추진회의가 일전 연결해서 열렸습니다. 연변주 인력자원봉사업 고품질발전사업추진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전주 인력자원봉사업의 현재 발전 형세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사업 경험을 교류했으며 우리주 인력자원봉사업 발전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 사업 방향을 명확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인력자원봉사기능 경연대회에서 전주 각 현시에서 온 8개 팀이 4가지 경연 종목에 참가해 침착하게 대응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면서 우리주 인력자원 종사자들의 탄탄한 전문 기능과 능숙한 업무 기능, 훌륭한 직업 소양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틀간의 치열한 겨룸을 거쳐 단체 1등, 2등, 3등상과 우수 조직상, 개인 최우수 풍채상이 가려졌습니다. 참가 선수 류효정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의 근무 경력이 길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대회를 통해 전문 능력과 기능이 더 향상됐습니다. 배운 지식을 사업에 활용해 일을 더 원활하게 하고 저의 가치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부국장 란준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수한 플랫폼을 적극 구축하고 더 많은 고품질 인력자원 봉사 인재를 육성해 인재로 산업을 지탱하고 봉사로 발전에 힘을 실어 우리 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더 튼튼한 인력 보장과 인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0: 연길시 공안국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이 일전 정식 개관했습니다. 이 체험관은 반사기 선전 모식을 혁신하고 전민 사기 방지 능력을 향상시켜 관할 구역 대중의 재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에 들어서면 몰입형 가상현실 연길시 공안국 민경 소홍입니다. 연길시 공안국에서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을 조성한 목적은 숨겨져 있는 사기를 보고 경종을 듣게 하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상현실 몰입형 체험, AI 사기 폭로, 실제 사례 재현, 전신 사기 극본 체험 등 모의 훈련을 통해 사기 전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사기 방지가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렵니다. 연길시 진학가도 춘향사회구역 주민 리가혜입니다. 연길시 공안국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을 방문해 경각심을 1층 높이게 됐습니다. 이곳의 가상현실 기술은 사기 수법을 직관적으로 재현해 전신 사기 위해성을 깊이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도 사기 방지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고 쉽게 믿거나 송금하지 않으며 주변
1: 보수 처리와 고체 폐기물 처리 등 3개 환경보호시설 개방 단위를 차례로 방문해 쓰레기 자원화, 오수 정화 등 도시 녹색 전환의 선진 공정을 체험했습니다. 주 생태환경국 연길시 분국 사업일꾼 장태유입니다. 환경보호시설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은 생태환경보호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 참여감을 높이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우리는 환경보호시설 대중 개방 단위에 의탁해 자원봉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부문 연동을 강화해 기관 당건설과 생태환경보호 중심 사업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일조하렵니다.

0: 이번 활동은 주생태환경국에서 주도하고 주생태환경국 연결시 본구 감측중심 여러 기업에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활동은 환경보호시설 대중개방 상시화를 추동하고 생태환경 자원봉사 브랜드를 육성해 전사회가 아름다운 연변을 공동 치리하고 향유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취지로 했습니다.
1: 6월 6일은 전국 눈복원의 날입니다. 그날 영변조의병원은 전국 눈복원의 날 주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의무일꾼들은 눈 건강 중요성과 좋은 습관을 기르는 방법 등을 선전함과 아울러 시력검사, 색업등 검사, 전문 시력검사, 각막 곡률 측정, 안압검사 등 여러 안과 검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전문가는 현재 사람들이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는 데다 안 좋은 눈 사용 습관까지 겹치면서 안과 질환 환자가 날로 저렴화되고 있다면서 올바른 자세를 지도했습니다. 또한 중로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시야 흐림, 눈 건조, 안압 이상, 백내장 등 문제에 대해 규범화된 진료 건의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조기 검진, 조기 예방, 조기 치료라는 과학적 눈 보호 인식을 갖도록 인도했습니다. 연변조의병원 안과 주임 김호길입니다. 근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씨를 쓰고 책을 읽을 때 자세와 조명입니다. 중로년층의 백내장은 시력에 영향을 준다면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당위 통전부, 주분열연합회가 연결시 당위 통전부, 연결시 분열연합회, 연결시 신흥가도 당사위원회와 손잡고 펼치게 되는 단오 무형문화재 민속주제 활동이 18일 연결시 신흥광장에서 펼쳐집니다. 활동 체험 내용에는 무형문화재 전지, 중즈 만들기, 향낭 제작, 오색실 편집 등이 포함됩니다. 활동은 만 6세부터 14세 사이의 자녀가는 가정 20가구를 모집하는데 의향 있는 가정은 주 분열연합회 조직선전부 전화 0433-251-8006번의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됩니다.
1: 제7회 전국 농업업종 직업기능대회 농산물 중개인 기능경련 길림성 선발전이 일전 길림농업대학 재교육학원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농산물 중개인 4명을 선발해 출전시켰는데 선수들의 주요 취급 품목은 대두, 옥수수, 령지, 식용균 등 연변특생 농업산업을 아우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길림지보 과학기술위원회사의 정가흔, 도나 대석두, 리씨 가족 현대농업의 리광산이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멈추지 않을 마음속의 울림. 우리의 가락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직해서 더욱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어깨춤. 우리의 전통음악은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쉰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 외 문의 전화.
1: 나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하게 되었으니

0: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잘 파악하고 시간을 잘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다른 데 없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보온 제품을 퍼센트를 높이겠습니다. 천희 박사 15강에 15강, 명서방도 15강에 15강, 세신이로 12강에 12강 이렇게 되게 되어 있으면서 두 번째는 현금권 1,500원을 총액에서 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권 감해주는 우대활동은 이번이 거의 마지막 우대활동이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1,500원을 빼준다는 게 큰 돈입니다.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기를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기가 좋다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일단 손목에다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이 정도 끼고 있게 되면 눈병 치료를 포함해서 심장과 뇌혈관을 포함해서 모든 장기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는 데는 이 손목시계 레이저 치료기를 끼게 되면 확실한 좋은 치료 과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번에 선물로 받게 되면 종생 쓸 수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2-7766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름 그대로 천명희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낸 CAMP라는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중국 과학원이라면 제일 나라에서 알아주는 최고 그 자연과학 그게 연구원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원사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제품 자체는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보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하는데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이다. 지금까지 많은 제품 자체는 이런 큰 이름을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돌파성 제품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8, 90세가 30, 40, 20, 30대의 그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그 치료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의 제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청춘 미마의 발견이고 그리고 장숙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제 지금 천희 박사를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과 효과가 똑같습니다.
0: 아, 그래요?
2: 이거 예, 예. 나는 예, 혈압도 더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거리띠 한 게 어제 종시 잘 아이 나고 예, 그랬댔습니다.
0: 예.
2: 근데 이거 먹으니까 예, 혈압도 더리 영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천희 박사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이게 기억이 좋아지게 됩니다. 나는 창고로 땅 뭐 가질라 갔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 또 모들 싸게 또 비비 온다 와 보면 아 주방에 채 썰어 놓은 게 있을까, 아 양충 가질라 갔댔는데 어째 잊어버리는가, 자꾸 이렇게 두방 모들 싸게 할 이런 행동 오더니 이 천희 박사 먹은 다음에 이 기억이 증가되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래 가만히 이거 써보니까 우리 인체 어디 몸에 생기면 거기를 따라가서 치료해주는 게 천희 박사입니다.
0: 아, 그렇죠. 예.
2: 예. 이게 노벨 사탄 약이 특별히 좋습니다. 이 약은 영원히 정말 러닝이 지금 백신 시대에 러닝들에게는 최고 약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거 뭐에 천희 박사는 밥도 맛있고, 그리고 예, 이게 내 담낭약이랑 계속 먹었습니다. 지구초가 그리담 페리. 근데 이거 쓴 다음에 그거 다 아이 먹어도 이롭다 말입니다.
0: 예.
2: 우리 아이 아프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손도 도와준다.
0: 그렇죠.
2: 나는 원래 그전에 직업상에 그래도 손님이 오면은 소변 말아봐도 아이 간다 말입니다. 다 팔고 그러면 아마 한 30분 걸리면 따라간다. 지금 같은 건 아마 바지에다 다 쌀겜다.
0: 아, 그렇죠.
2: 젊었으니까 나.
0: 예. 예.
2: 근데 그랬던 게 아마 나 먹은 다음에 그게 다 나쁘단 말입니다. 소변 찾는 게라.
0: 그렇죠.
2: 그래놓고 예. 소변이 찼던 것도 어느 한날 밤에 한 번밖에 안 본다.
0: 예.
2: 결국 소변이 거품이 나던 것도 이렇고, 아, 이 천희 박사의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은인입니다.
0: 예.
2: 정말 좋습니다.
0: 그렇죠.
2: 그리고 우리 아저씨는 또 세신이로습니다에 이렇게 소비를 할 땀이 대여섯 번 번다. 남자들이 어제에 60이 넘으면 다 이렇게 전열성염이 온다 말입니다.
0: 예.
2: 그래 소변은 자주로 봐서 밤에 쉰 것까지 하고 그 맥이 없고 아랫다리 맥이 없어서에 그래서 누워있기 좋아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0: 예.
2: 이거에 세신이로를 쓴 다음에 우선은 소변 두 번밖에 안 온다.
0: 아, 그러니까 그렇죠. 정상 돌아왔습니다.
2: 지나고 예. 예, 정상입니다. 결국 용 식사도 잘하고 예, 맥이 나고 예, 이게 간도 도와줄 때다. 예,
0: 그렇죠. 도와줄. 간과 콤파스 도와주는 예. 차원에서 여러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예, 무릎관절도 아프다 말 하나다 해야 합니다.
0: 예.
2: 용 잘 됩니다. 어디나 어서는 그서에 그전엔 집에 잡고 있어서 좀 놀라 나가라 까 내겠다 이래던 게 자기 전에 이런 친구들인데나 어디 활동에 계속 참가하려 댕기고 예, 용 좋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예, 오늘이 이거 우리 할 때 마지막 날이니까 이거 예. 예, 다 예.
0: 그렇죠.
2: 그래서 예, 저기 천이 박사하고 이 세심이로 두 가지를 그거 얻어놓은 나먹은 다음에 어찌겠습니까? 걔도 세상에 났단 바에는 오래 살아야겠지.
0: 그렇죠.
2: 그래서 예. 예, 이 두 가지를 다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0: 내 단순히 내 대사를 내 고유하고 있는 대사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의 힘을 비는데 여기에서 세신이로 천이 박사 이런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하게 노년성 질병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거리를 딱 틀어지고 심장과 뇌혈관 그리고 콤파츠 딱 틀어지고 우리 건강 장수의 비결을 사다주는 좋은 제품이니까 이번 이 제품 자체들은 제대로만 이용하시게 되면 건강 장수가 곧 내 몫으로 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당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천이 박사 1년 석달어서니 내가 난 오래 먹었습니다.
0: 와, 예, 예.
3: 예,
0: 그만하면 됩니다.
3: 예, 줄 때는 그래서 뭐 이렇게 노벨상 두 개 받았다가 무슨 약간 썼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이야기.
0: 확실하죠. 예, 예.
3: 확실합니다. 예, 예. 다른 약에 비하면 좀 이렇게 좀 뛰어난 면이 많고 예,
0: 그렇죠.
3: 잠도 잘 자고 예, 머리도 어렵지 나중에 거듭나고 먹어서 벌써 예, 며칠 아이 될까에 예. 그 다음에는 정신이 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개 좋은 약은 솔직히 말해 나는 약은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0: 예.
3: 무슨 한 소편이 넘어 먹었대도 과한이
0: 예, 예. 예,
3: 사실 이렇습니다. 예. 그런 게 요약 어쨌든 예, 좀 진중해서 딱 먹었는데 예. 그 정신이 나지 않고 머리 어째 이렇게 어지러웠은가 그. 나 누가 먹으러 큰 애들 어느 약을 먹어주고 해결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사는 게 산 같지 않지 뭐.
0: 그 순환장애입니다. 예.
3: 예. 아 그러니까 해를 쓰는 아이들
0: 매개 우리 기억세포가 한 개 한 개 세포가 모두 그게 미세순환을 통해서 영이 피를 순환받아야만이 그 기억세포가 살아난데 그 기억세포에 그런 게 피가 제대로 전 모세혈관 통해 전달되지 못하니까 그 기억세포는 말라깽이가 되게 되면 점차 비례가 높아지게 되면 기억이 잘 되지 않고 점차적으로서 확실하게 여러 가지 공능이 저하를 불러오는 과정으로 체현될 수밖에 천일 박사가 그걸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3: 맞습니다. 예. 그래 경력도 예, 영 나빴습니다. 경력도 정신에나가 경력이 나쁘다 뜻이겠군요. 정신에나가 경력이 어떻게 좋아진가?
0: 그렇죠.
3: 그러니까 예, 정신에나가 경력이 예, 확실히 좋아진다 이야기. 그리고 또 예, 이 이야기 어떤가 하면 한나 먹으면 한 봉지 먹으면 나니 진짜 산짝으로 올라간다. 올라갈 때는 얼리막이면 내겹지네 좀 이렇게 남아 좀 다리 내겹게 굉장히 얼리막으로 조금 습관적 이야기 한 짝으로 보충할까에. 확실히 해낼 수는 잘 되고 이럴까 얼리 걸기 용도 없습니다.
0: 그리고 이 제품 자체 한 대줄 풀어두시게 되면 만보를 걸는 에너지를 얻는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 좀 맥이 나는 건 확실합니다.
0: 맥이 나죠.
3: 그 에너지도, 예. 예. 에너지를 벌써 해낼 수는 그러니까 어디나 피
0: 순환돼야 모든 대사가 정상으로 진행되는 거죠.
3: 그렇습니다. 용도 없습니다. 약은 확실히 좋습니다. 예. 누구나 다 천이 박사반은 좀 이렇게 쓸법 필요 있겠다.
0: 아 이제
3: 오늘이 예. 예. 오늘 마지막 날이라 하는데 오늘 좀 싸서 그랬는데
0: 그렇게 1년 남짓하게 그렇게 복용하셨다니까 아주 영명합니다. 예,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3: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 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0: 그리고 이 마음이 안정해야 되는 어지가 진도 못하고 이랬댔으면 근데 요즘에 계속 마음이 진정도 잘 되고 예. 뭐 가방이 좀 여러 명 썼습니다.
1: 그렇죠.
0: 저녁에 꿈이 많이 다시 못해 됐습니다.
1: 예.
0: 근데 꿈도 좀 많이 적어지고 예. 가슴이 좀 편안했습니다. 집중력이 좀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집중 안 되는 것도.
1: 예.
0: 여러 명 썼는데 또 특히 딱 너무 썼어. 가면 이 후유증 있으면서 뭐랄까 밥 넘기기 전에 바빴댔으면 얼굴이 뻣뻣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증상이 요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예.
0: 이게 예. 이 머리 아픈 데가 좋고 예. 그 마중이 나서는 남들은 최고약 같습니다. 이때까지 먹어봤으면
1: 이 제품 자체를 믿으면 됩니다. 세포의 예.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줘서 모든 생리 반응을 조절해서는
0: 예.
1: 세포의 정상 역할을 하게끔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통 제품 자체를 한 것이면 한 것 치료를 하게 되어 있지만 예. 해도 이건 세포 내 신호를 전달해서 모든 공능을 조절하게 예. 정상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 예. 자체가 천이 박사입니다.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 정신도 나지 머리도 많이 막아졌어서 지금
2: 어째 그런지 저배 어째 그리 잤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그저 계속 실수할 때도 욕만 했습니다. 그런 게 이 최신으로 한 대까지 있으니까 예. 아 좋기도 영 좋고 몸도 해갖고 예. 약을 써놓거나 얼마 좋은지 뭘 다른 약은 하나 두 효과 없다는 게 이 약은 정말 효과 빠르고 예. 두 가지 있었고 다리 아픈 것도 많이 나고 손목이라면 그렇게 징징 소리 나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다 대답해서
1: 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우대활동 마지막 날이니까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한테는 건강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점입니다. 지금 남성들이 보통 한 60대, 5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호르몬 분비 문란과 더불어서 제일 먼저 문제 생기는 게 콩팥이 이상이 생겨서 콩팥이 약화로 인해가지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전열선이 지금 많이 포위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하면 전열선을 어지간하게 되면 그 서위에서 젤레캉이라든지 무슨 이런 간단한 약으로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다스려주는 차원에서는 콩팥을 다스려줘서 전열선을 누르게 돼야 됩니다. 전열선하고 그 콩팥이 한 선에 있게 돼, 뇌도가 한 선에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열선이 많이 누그러들자면 콩팥을 가강하는 차원에서는 여기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가 특수한 제품입니다. 이게 중커웬의 원사의 처방이 바로 천이 박사하고 세신이로가 중커웬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처방 자체는 지금 근본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으면서 콩팥이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하나는 콩팥이 든든하지 않게 되면 모든 오장이 약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까지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심장이 아무리 우쭐한데도 콩팥을 떠나서는 심장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소변이 저리고 단백이 나가고 이런 거 평소에 거저 등한하게 물만 마시는 방법으로 대처했는데 마지막에 뇌덕주 위험까지 빠져서 뇌덕주라는 게 심장혈을 류가하지 못하여서 오는 배이니까 세신이로를 아주 선택을 잘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게 되면 여기 이제 호흡계통, 소화계통, 그 외에 원기를 돋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이게 녹혈정하고 전로권하고 32가지 중약재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잘 쓰시기 바라면서 천희 박사는 이것은 의심하지 않아도 많은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을 찾아서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공능을 불합리한 공능을 합리하게 조절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이것도 중커연의 원사의 처방이니까 이 두 가지 제품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0: 계획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니까 할당에 참가해서 좀 약을 배달받기시오.
1: 아,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우리 집에 남편분이 다발성 뇌진 세월이 인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귀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아침에 좀 시야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심장 박동이 고르지 못하고 해서 친구 소개로 천이 박사를 썼습니다. 저는 몇 달 썼습니다. 했으니까 확실히 효과 보이고.
1: 아, 그런데 천이 박사는 기본으로 효과는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명처방에 속합니다.
3: 예, 그렇게 좋습니다. 기력도 돌아서고, 예, 감기 자주 걸리는 것도 많이 낫고, 심장 박동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예, 지금 아침 일어나면 개통신나 하고, 예, 운동하기 싶어 한다면 집안선에 손을 걸고, 예, 옛날에는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매겹다고.
1: 그렇겠죠. 예,
3: 예. 예. 그런데 이제 선생님 그 강의를 들으니까 지레센도 있단 말입니다. 70일로, 이 천이 박사하고 70일로 같이 쓰면 더 좋습니까?
1: 더 좋죠. 천희 박사하고 세신이로 함께 쓰시오. 이렇게 선택하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천희 박사는 무조건적으로 식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세요. 한 대서로 딱 따뜻한 물에, 따가운 물은 안 됩니다. 따뜻한 물에 풀어서 물 마시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시 또 세신이로를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노인성 질병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주 건강하게 순환이 잘 되고 맥이 나고 기억이 잘 되고 잠을 잘 자고 순환장애를 풀어주고 추위를 타던 게 그게 해결받고 숨이 차던 문제가 해결받고 좋은 제품이니까 완전히 시름 놓고 쓰셔도 됩니다.
3: 그렇습니까? 김시시미로를 또 사겠습니다.
1: 예.
3: 예.
1: 오늘 전화번호 5017766번입니다. 우대할당 마지막 날이라 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배합도 잘 맞습니다. 특히 천이 박사는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을 해결해 주며 있어서 생명과학에 있어서는 돌파성 제품의 청천미마의 발견이라는 게 이게 국가행위에 속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과학기술이 산업항목에 속함 추진항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부의 싱화계획항목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국가의 추진항목에 속하는 이런 제품에 속하니까 이 제품 자체는 단순히 어느 한 집의 처방에 의해서 나온 이런 그 단순한 이런 처방이 아닙니다. 국가 행위에 속하는 우수한 처방 자체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이미 300집이 산자 이외에 10년 동안이 림상 실험을 거쳐서 나온 제품입니다. 협화병어이라든지 해방군 살링어병어이라든지 이런 큼직큼직한 300집을 10년을 림상 처음에는 이게 주사용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박으로 쓰게 되는데 편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쓰시게 되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청춘미마의 발견이란 이런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 90세가 3, 40, 20, 30대 이제의 그 모든 그 혈관, 모든 콩팥, 그리고 심장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는 공능을 발휘하게 하는 게 바로 천명희 이학박사가 연구에 성공해 나온 제품 자체 천희 박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실례를 들었지만
2: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

0: 퀴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예, 공안 부문에서 사업하다가 예, 나와서 후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최홍련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최홍련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최홍련 시인은 예, 1966년에 용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용정 고등을 졸업하고 연변경찰학교를 또 졸업하고 8년간이 연길시공항국에서 호적관리사업을 했고 후에 은성폐성도 운영하고 또 수석관도 운영하면서 문학창작을 견지했습니다. 연변작가협회 회원이고 연변수석문화협회 비서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사랑은 눈꽃띠어가 매주일과 우수상을 수여하고 하얀 꿈은 또 예술세계 노래 응모에서 우수상 수여받고 살구꽃 피는 봄이 오면 이건 예, 그 창시향 연변 그 시합에서 또 우수상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이란 그 노래는 예, 김기철 작곡으로 동북 삼성 새노래 발표에서 2등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예, 이하수 작곡으로 또 된 노래 그리고 당신이 사랑 당신은 눈꽃띠 이런 등 노래들이 MBN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에서 여러 번 방송됐습니다.
0: 예.
1: 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국이 봄을 따라 한국에 갔고 자식들을 잘 키워 아들은 캐나다에 갔으며 딸은 대련 러시문학원 졸업한 다음 한국에서 석사 공부를 마치고 현재 해외에 거주. 저는 신살부터 전반생이 못해본 여러 가지 취미를 접해왔지만 수석이라는 취미에 매료되어 거의 10년 두만강 가야하 연변 강줄기 따라에 샅샅이 훑고 좋은 작품들을 소장하고 수석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수석도 문화이고 역사이고 철학이 담겨져 있다. 수석은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단단함을 키워준다. 자아성찰을 하게 항상 지켜준다. 애석가의 삶으로 등산의 즐거움으로 매일 즐겁게 보내고 그 수석을 잘 간직하여 대대손손 전승해 나가는 게 저희 꿈이다. 저는 현재 은성폐생과 수석관을 운영하면서 취미로 탐색이나 등산을 즐긴다. 탐색이나 등산을 하면서 간혹 글을 적어 발표도 한다. 여러 간행물에 수필시 등 80여 수를 발표했다.
0: 네, 그렇다면 최홍련 시인은 그동안의 문학 창작을 하면서 또 이 문학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1: 본인은 이 물음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중 때 문과를 나왔지만 문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우연한 만남으로 문인들이 시를 매일 읽으면서 마냥 숭배하고 닿을 수 없는 하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들 시 속에서 내 사랑을 돌아보고 시 속에서 사람들이 삶이 들여다보이고 동시를 접하면서는 또 내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모아산 등산을 하면서 일기부터 쓰다가 시를 쓰게 됐고 시를 쓰다 보니 항상 매일 주변의 사물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보이기 시작했고 잡초도 생명으로 느껴지고 만물이 전부 나한테는 새롭게 다가오고 그것을 또 글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습니다. 문학은 비오는 창가에서도 글을 글쓰기 하고 출렁이는 바다를 보아도 순간을 적어 멈추게 하고 즉 문학은 이 순간을
2: 허수아비 최홍련 나는 허수아비 두 팔 벌려 허허벌판 바라본다. 눈부신 아침에 바라보며 은성우성 새벽별을 떠올린다. 무새를 품어주는 아름드리 나무를 바라보며 두 별의 희망을 풋바심해본다. 불타는 저녁 노을 바라보며 황금벌판 수확의 기쁨 만끽한다. 저녁달이 휘용청 밝으면 깜빡이는 은성우성 푸른 별 꿈속에서 찾아 헤매인다. 새날이 밝아와도 차마 떨치지 못한 그리움 아름아름 쌓아놓은
1: 황금벌판 수확의 계절을 만끽한다는 표현이 바로

아들, 딸, 자식들을 대학생으로 키워 사회에 내놓은 의젓한 기쁨이겠죠. 여기서 또 19에서 어떻게 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종결로 문장을 입관하여 소망과 기원의 어조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시어의 철양해도 그리움, 꿈인 아래 이런 데서 느껴지는 그 서정적이고 때로는 쓸쓸한 정서를 담아내는가 하면 스케치 흔들리게 펼치게 설레이게 이런 또 시어들은 동작을 통해 정적인 가을 풍경이 동적인 마음의 움직임을 투영했습니다.

관객이 산주인 송아지들 우리를 반색한다.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골물이 녹음이 짙어가는 풀숲을 꿰질러 비틀거리며 졸랑졸랑 흐른다. 맥주 냄새에 저 먼저 취한 건가.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은 땡볕에 붉어진 내보를 식혀준다. 살며시 눈 감고 오직 코와 귀만 열어 오로라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조막손 애고사리는 꽃들이 부러워 풀린 곱슬머리 감추며 앙탈을 부린다. 고사리 한 움큼 돌미나리 한 움큼 꽃다발보다 더 소중한 추억덩이 태초의 자연에서 나는 숨쉬는 존재이다.

0: 이 시는 2019년 6월에 연변 일박이 발표된 시인데 늦봄과 초여름이 그 노란 들판에서 풀꽃이랑 송아지랑 골물이랑 맥주 냄새랑 봄바람이랑 오로라 극광이 오로라랑 고사리 돌미나리 등 자연이 그 보이는 물체로 나의 존재를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고 느끼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자연의 물체들은 한결같이 복스럽고 여리고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노란 들판에서 보이는 여러가지 자연의 물체들 속에서 자신이 두 아들, 딸들을 생각하지 않았나 나름 생각합니다. 전반시가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들에 대한 묘사인데 그 속에서 추억을 찾아내고 숨쉬는 나의 존재를 한껏 느낍니다.
1: 이 자연과 많이 접촉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죠. 그 뭐
0: 예, 그렇죠.
1: 뭐 돌을 죽으러 간다, 뭐 등산을 한다. 예. 이것은 모두 그 자연과 불가분리적으로 내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 그 아주 그 경관을 보고 또 거기서 아주 또 느낌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물들에 대한 그런 것이 또 시 제목부터 그리고 또 전반 내용에서 이 대자연이 잘 표현되는데.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눈의 속심입니다.
1: 눈의 속심, 최홍련. 깨끗하고 순수한 눈, 내릴 때야 보기 좋지. 더러워지고 나면 강아지조차 밟기 싫어하지. 마침내 버림조차 받겠지. 그러면 눈물로 다시 깨끗이 씻어내려야겠지. 속죄하고 다시 태어나야겠지. 깨끗하고 순수한 눈, 세상 어지러움 씻어내리기 위해 자꾸 이 세상에 오는 거겠지.
2: 예, 이 시는 2020년의 문화시대 2기 발표한 작품인데 시 주요 내용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지상에 내려와서 녹고 어지러워지고 하지만 눈은 자신이 결함을 참회하고 속죄하고 다시 증발해서 자신을 깨끗한 눈으로 지상에 날아내리게 함으로써 인간 수련과 끝없는 자아반출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 마지막에 세상 어지러움을 씻어내리기 위해 자꾸 이 세상에 오는 거겠지 라고 한 것은 눈의 자아수련이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는 깨끗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오염 속에 인간도 더러 오염되지만 부단한 자아수련은 인간을 다시 깨끗하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눈은 바로 인간의 상관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아수련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한떨기 구름 뒤어 날고파입니다.
1: 최홍련.

0: 늦가을 단풍은 갈릴리만 남았는가. 이슬 젖은 알몸 차가운 땅에 뒹군다. 타오르는 석양은 단풍보다 더 붉고 부채살 구름은 노을보다 황홀하구나. 하늘 끝자락 걸어도 좋겠지. 하늘 끝자락 묻혀도 좋겠지. 세상 모든 추억과 기억들 배낭처럼 벗어놓고 구름이 되고파. 한떨기 꽃구름 되어 날고파.
1: 이 시는 2018년에 창작한 시인데, 시는 시에서의 가을이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즉 다 내려놓고 더욱 붉고 더욱 아름답게 구름이 되어서 하늘로 날고 푼 그 절절한 갈망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많은 걸 거둬줍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성숙기를 맞이하면 자연이 가을처럼 내려놓을 줄 알고 떨쳐버릴 줄도 알고 흔히 이 속세를 떠나 하늘 같은 자연에게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깨우침입니다. 내려놓을 줄 알고 흔연히 떠날 줄 알 때 인간은 새로운 달관의 경지와 승마를 거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60고개를 바라보는 시인이고 보면 두 손을 펼쳐 뭐나 다 꽉 틀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전반 생활을 살펴보면 산속에 있거나 강기슬에 있거나 단풍이나 꽃을 안고 오거나 혹은 나무를 뜯어 안고 오거나 아니면 돌을 메고 오거나 이 시에서 단풍이나 가을이나 석양이나 꽃구름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들은 시인의 그 생활과 함께 성숙과 익혀든 마음을 잘 말해주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다음 감상할 시 작품 역시 또 시인의 일상생활에 흥취가 아주 짙게 묻어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시 제목은 탐석입니다.
0: 탐석, 최홍련. 돌밭에 가면 세상이 온통 돌천지이다. 하늘과 맞닿은 지평선을 바라고
1: 여기 빠져들면 수석과 대화하게 되고 수석과 울고 웃고 수석과 미래를 약속하고 수석과 교감하면서 인생이 다른 한 순수하고 순박한 면과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수석 한덩이에서 자연이 많은 오묘한 리치를 터득하게 됩니다. 수석인의 인생 한 단면을 그려낸

0: 고엉이는 사람 살인 가까이 가로등에 걸터앉아 먹잇감 노린다. 삼봉동을 뒤로하고 해란강에 이르면 어느새 종천이 오른 달이 하얗게 부서지고 별들도 잘디 잔 보석으로 한결 아름답다. 서너 마리 물놀이들이 큐피드의 화살처럼 달을 꿰지른다. 도루미도 뒤질세라 하늘 날아오른다. 눈 감고 귀마저 반쯤 감고 흐르는 물소리에 정신을 맡겨버린다. 세상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가. 콜라 한 모금과 달빛 소스를 바른 빵 한 조각 천하 별미인데 콜라에 젖은 빵 먹은 나는
1: 잔기하고 자연을 깨어하는 이런 시인이 완전 자연과 혼연일체를 이루어 너의 속에 내가 있고 나의 속에 내가 있는
0: 괴로웠던 나날도
2: 와, 이 돌이 몇천 년을 이렇게 닳고 달았으면 또 이런 모양이 나올까 여기서 인지향을 터득하는 것이 아닌가.
1: 예. 예. 이분들의 그 전문 그 수석인 친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이 친 안에서 자기가 저 주워온 멋진 돌들을 올리고 그 다음에 예술 세계 잡지에서도 가끔씩 이분들이 그 돌로 네, 사진 찍어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배시를 또 달아 올리고 예, 이래서 아주 그 예, 뜻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그 연변에 이 미술 작품 전시와 더불어 또 이 수석 전시도 동시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하였던 예. 예, 그런 그 경우를 여러 번 보았는데 예, 참으로 그 아주 같은 그 문화적인 그 내함이 깊이 깔려 있는 예, 그런 그 뭐 취미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최홍련 시인의 아름다운 자연 감수와 천리가 흐르는 시들을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장략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략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략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총금액에서, 현금을 이중으로 빼드리는 우리 활동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은, 후곽을 사시는 분들,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전에는, 적게 사는 분들 우리 활동에 참가하지 못했죠. 예,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아홉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아홉곽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아홉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7곽 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이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그 기초상에서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1,910원을 빼드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 살 수 있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0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시,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0 2원을 빼드리죠.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36곽 꽉 이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 선택하시려고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0: 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아홉각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첩 3곽을 증성해드리고 17곽을 사시면 백초금골첩 8곽을 증성해드리고 36곽을 사신다 할 때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려온 겁니다. 이런 야생해삼 리물시트를 더 증성해드립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이야기는 서상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고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릅니다. 드시자마자 1~2초 사이에 흡수되죠. 예,
1: 예,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장약 심리방을 먹는 환자인데.
0: 네.
2: 먹는 밤에 심장병이 내 심합니다. 심장병 들어가서 심장병이 있지. 거기다 또 내게 색깔이 일어났어요. 이 심장병이 한 번 다 나보고 저의 앞뒤가 왔으면 쏙 뜯으면 아프지. 앞뒤가 왔으면 거기 딱 털적이니 뒤로 나오고 저를 그렇게 무겁고 숨이 차서 걸쩍 걸어다니면 길 걸을 때는 걸지 못합니다. 숨이 차서.
0: 네.
2: 그리고 내 인생이 있어서 항상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어지럽증이 내 인생 어지럽증이 생겨나고 뒷골이 되게 아픈다.
0: 예.
2: 자, 이래서 이 약을 현택에 먹고서부터는 먹다부터는 먹었는데 이 약을 먹고서 지금 200년 다 이상 한다고 나는 그때 요할링에 불려서 비문이 입은 아이면 아예 되었습니다.
0: 야,
2: 제 관을 놓고 예. 놓고 했는데 이 약을 이 약을 먹고 지금 예, 지금 이 심장병도 많이 났고 내 인생도 지금 많이 났어졌어요. 그러면서 누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니까 약 돈도 많이 썰어요.
0: 그렇죠.
2: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고 나는 혈압 조절이 다 했어요. 혈압 조절을 알겠어요. 그 30년 동안 다 혈압 약을 먹고 소약을 먹고 야 살았는데 이 약을 먹으면서 선생님이 지도하였어요. 이틀에 한 번 혈압약을 그다음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다시 그렇게 먹으라 그대로 먹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 알려주더라 말인데 그래 그대로 먹고 간약 간약 하면서 점점 먹은 게 아홉 달 만에 정말 장약 신약만 모두 혈압 조절을 그래서 하죠. 그러니까
0: 네 원래 잘 됩니다. 원래
2: 수고하시지 기원합니다. 그리고 난 또 관종통이 있어서 항상 우리 집에 있으면 집이잖아. 5층 올라갈 때는 약 딱 수건을 쥐고 올라가고 한 발짝 한 발짝 떼서 개근하고 또 올라가고 이런지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관절이 좋아졌는지 그래서 5층에서 훌떡끄덕 뭐 단꺼번에 그래서 올라가고 약을 돈을 두 번씩이나 가면 약에서 약을 주지 선물도 많이 주는데 따라가 호사되고 이번 하여튼 장에서 가지고 와서 먹겠단 말이에요.
0: 예, 예 그래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십시오. 예,
2: 예 2417979번으로
0: 맞습니다. 예.
2: 마음 먹고 살았습니다.
0: 네.
2: 예, 장약신에 마음 먹고 있는데 약을 빨리 사고 이약 먹으니까 예, 해라고 보지 잘 되는지 알게 되니까
0: 그래서 예
2: 지금 소문약을 소개해서 소문약을 소개해줬어요. 예, 고맙고 예, 우리 집도 사람 이약 먹으면서 예, 지금
3: 네, 예. 나는 예, 효과도 지 앞으로도 예, 이번에도 특대학도 행동하면서 이약 좀 폭탄하고 계속 꾸준히 먹으려 다닙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예, 받아받겠습니다.
0: 예, 예,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아, 예,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4: 저기 혈압이 높아가지고 한 20년은 고사했는데 혈압약을 하나 먹어서는 아예 돼서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0: 아, 응징했습니다.
4: 예, 예, 그 고생했습니다. 그 자꾸 잊어버리고 예, 그럴까봐.
0: 아,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신경이 세게 씌운다. 그런 것, 예. 그 혈압약 잡수는 사람 어디 갈 때라도 그렇고.
4: 예, 어디 갈 때도 챙겨가도 댕겨야 되고, 예,
0: 그렇죠.
4: 시간 맞춰서 먹어야 되고, 예, 물 가지고 댕겨야 되고, 수태 신경 쓰면 댕겨는데, 그래도 혈압도 저를 잘 알게 돼가지고, 고사했습니다.
0: 예.
4: 이게 파도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내 이 방송 듣고 소리, 심내바이 그 서장에서 난 장약이,
0: 예. 예. 유명하죠, 여기.
4: 예, 천연재료로 예. 만든, 약재료로 만든 그 약이라 하니까, 믿고 소리 써봤단 말입니다.
0: 예.
4: 서장이. 또 원래 그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대구니까
0: 맞습니다.
4: 예, 고산지 대구 예. 사람이 저기

0: 다니기도 힘든, 살기 힘든 이런 데서 자란 약자애고 뭔가 예, 지금 안 그렇지, 내가 해. 그래서 미국서를 썼는데 먹기니 1년 석 달 먹었습니다.
1: 예.
0: 그랬는데 그 혈압이 원래 이렇게 받아 있던 게 몇 달 먹으니까 바다에 없더라 말입니다. 예.
1: 저소리 되니까. 예.
0: 저소리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영 편안해지더라 말입니다. 감각이 좋아지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러 달 먹으니까 선생님이 지도를 하니까 감량해도 되겠다 이렇게 지도를 하더라 말입니다. 예. 며칠에 한 번씩 먹고 이렇게 이틀이 사흘에 나흘에 닷새 이렇게 하면 또 한 가지 방법도 대주면 이렇게 먹었는데 야도 딸 봐야 되니까 기본상에서 혈압 조절은 괜찮게 된다.
1: 지금 예.
0: 맞다 말입니다.
1: 예.
0: 예, 서약은 지금 아예 먹습니다. 예. 내방은 약 먹습니다.
1: 예, 그건 예. 잡사야 됩니다. 하루에 이게 세 번씩 잡으면서
0: 예예.
1: 예, 그런 이야기.
0: 지금 서약 먹고 그 다음에는, 그, 갱색이 있다면, 내 갱색이 다 봤어. 내 갱색이 있어서, 머리 손에서 맥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머리 아프단 말이야. 뒷골이 당기는 것으로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1: 네.
0: 머리 안에 털이 터분한 게 정신이 나고, 휑 돌아가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그랬는데, 증상이 이렇게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예?
1: 예.
0: 자발성내경색 증상이 없어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다 머리 안이 개운하고, 예, 안개 거친 것처럼 정심한단 말입니다.
1: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예. 그래, 우선이 그래면서, 예, 잠이 또 잘 잡니다.
1: 예.
0: 수면질이 좋지 않아서 밤에 자다 깨어나면 자지 못했는데, 이거 먹으면서 잠은 잘 자가지고, 예, 그래 정신도 나는 것 같습니다.
1: 잠은 잘 자면 원래 정신하죠, 예.
0: 예, 예. 그리고 관절이 또 좋지 않아가지고, 예, 이렇게 무릎 관절이 반을 해봐, 이렇게 많이 다 쓰러뜹니다. 그 연골도.
1: 아, 연골이.
0: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딱딱 맞추는 것 아프고, 예.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예. 그 충청대로 얼른 못 걸었습니다. 제고 부서를 그 집구서를 올라가고 내려가 한번 우리 집은 예, 저 연하층 집이 돼서는 그렇다 말입니다. 5층에
1: 예.
0: 올라가면 또 내려오기 바쁘단 말입니다. 그래 올라가면 내려와요 이랬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다리 가벼워지면서 이 올라다니는 게 문제없이 생긴단 말입니다.
1: 아, 예, 그 우리 요구술이라는 것도 여기 천연 콜라겐이라 그러기 때문에 사람한테 아주 좋죠. 예.
0: 예, 예. 그래서 혈압 때문에 이야기 썼는데 관절 좋아졌습니다. 생각밖에.
1: 아,
0: 예. 그래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1: 예.
0: 그래서 네, 이번에 그 할도에 좋으니까 현금 감해주고 예, 선물도 많고
1: 예,
0: 그래서
1: 그렇지.
0: 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배달 받아왔단 말입니다.
1: 아유 잘하셨습니다.
0: 예, 예. 근데 우리 친구가 지금 예, 그 심사에 좋지 않아서 주자를 세 곳에 했습니다.
1: 예.
0: 예, 그런 데서는 이렇게 아직도 가슴이 앞가슴이 읽어보는 것도 아프고
1: 항상 통신하고 또 왼쪽 가슴 그 심장 그쪽을 지들고 넣는 것 같다 눌러 넣는 것 같다거나 또 가슴을 쏙쏙 찔러버리는 것 같다거나 예, 신경망도 소통시켜준다 예, 예, 그리고 신경전달도 제대로 해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주고 있고 아, 또 뇌갱색이나 뇌출혈 후유증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이게 뇌중풍을 말하죠 예, 예, 그리고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심장이 기가 부족한 이런 분들 아, 심장이 기를 보충할 수 있게끔 포도 격화시켜준다 예, 예 주요하게는 심장이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면서 기를 조절해주고 기혈 보충도 해준다. 예. 그리고
0: 맞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밥 잘 먹고 할까 예. 몸도 살도 부근이나 오르고 예. 여러 가지로 아주 정말 이야기 우리 중도님들이 아주 없을까 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예.
0: 예. 예. 그래서 예 나는 이번에 또 이렇게 뭐니까 서류뉴스과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아주 잘하셨습니다.
0: 예. 예, 내 친구. 네, 예, 신경이고 예. 그래서 이번에 또 배달 받겠다고 오늘 저기 전화해달라고.
1: 예, 배달 받겠으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2: 송유의 문의 전화는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군촌시에서는 38개 부문, 1,889개 봉사, 2만여 건 정보를 정부 한해 인공지능 두뇌에 담고 정무 창구를 틱톡 생방송실까지 연장해 일련의 조합 조치로 정무 봉사 효율을 1층 높였습니다.
3: 2026년 길림성 사회과학보급 주관이 연변 박물관에서 가동됐습니다.
2: 연결식 공항국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당의 20기 사정전회에서 채택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5차 5개년 전망계획 재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전면 실시해 인공지능으로 과학연구 규범식 변혁을 인솔하고 인공지능과 산업발전, 문화건설, 민생보장, 사회질의 상호결합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산업응용고시를 선점하고 여러 업종에 전방위적으로 동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군촌시에서는 정무 인공지능 척척 박사를 내와 38개 부문, 1,889개 봉사, 2만여 건 정보를 전부 하나의 인공지능 두뇌에 담고 정무 창구를 틱톡 생방송실까지 연장해 일련의 조합 조치로 정무 봉사 효율을 1층 높였습니다. 군촌시 정무대청 2층에 들어서면 한 로봇가 자신을 추천하면서

0: 군촌시 정무중심 3층 한 사무실에서 여성 방송인이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 뒤에는 군촌 정무 로고가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 자막이 한 줄 한 줄 올라올 때마다 그녀는 하나하나 대답해줍니다. 훈촌시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 국장 왕수항입니다. 우리에게 자문전화가 있지만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량의 전화가 하나의 전화번호로 몰려들면 많은 문제에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방송실을 가동한 후에는 생방송실의 인원수 상한선이 무제한이기에 똑같은 문제를 한 사람이 제기하면 생방송실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어 한 번에 전부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전성 최초의 정무 틱톡 생방송실을 운행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수항입니다. 나중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좋은 점이 폐단보다 큽니다. 우리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생방송을 시작한 지 서너 달이 지나자 창구 사업일꾼들도 점차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군촌시 공안국 정무봉사대대 정치지도원 화근영입니다. 척척 박사의 보조적인 대조 확인에 힘입어 수시로 사항 정보를 동태적으로 갱신할 수 있어 한 번에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게 대중이 여러 번 걸음하고 반복해 묻지 않아도 됩니다. 대중이 사물을 보러 올 때 척척 박사를 통해 기본 절차를 요해하기 때문에 창구 압력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봉사를 더 준비하게 하고 과학기술에 더 온종을 더하는 사업 자세로 인민 대중을 위해 봉사하렵니다. 플랫폼이 오른 후 생방송실은 누계로 620여 차례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 연 30만 명을 끌었고 문제 3만여 개를 대답했습니다. 서류 준비 시간은 원래 며칠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돼 70% 줄고 창구 처리 효율은 50% 이상 향상됐습니다. 대중의 평균 방문 횟수는 원래 2, 3회에서 1차적 방문 처리 또는 한 번도 걸음하지 않기로 줄었습니다. 훈촌시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 국장 왕수항입니다. 나라의 정책 법규를 잘 파악하는 전제에서 대중이 충분히 혜택
1: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네 건으로 57.1%를 차지합니다. 성당의 선전부다. 목전 전주적으로 성급 사회과학보급기지 6곳이 조성됐으며 연평균 각종 보급활동 400여 차례 펼쳐 대중 연 1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신청할 때 관한 결정을 대독했는데 우리수 해란명주탑 동북봄 표범 자연과학보급관이 포함됐습니다. 류립신이 전성 사회입니다.
0: 저의 근무 경력이 길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대회를 통해 전문 능력과 기능이 더 향상됐습니다. 배운 지식을 사업에 활용해 일을 더 원활하게 하고 저의 가치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부국장 란준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수한 플랫폼을 적극 구축하고 더 많은 고품질 인력자원 봉사 인재를 육성해 인재로 산업을 지탱하고 봉사로 발전에 힘을 실어 우리 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더 튼튼한 인력 보장과 인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 연길시 공안국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이 일전 정식 개관했습니다. 이 체험관은 반사기 선전 모식을 혁신하고 전민 사기 방지 능력을 향상시켜 관할구역 대중의 재산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에 들어서면 몰입형 가상현실 체험 시스템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체험자가 가상현실 설비를 착용하면 360도 전방위적으로 가상전경에 몰입해 가짜 대출 등 흔히 볼 수 있는 사기 사건을 료해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의 수법, 허위 플랫폼, 창구 알림 효과음부터 송금 순간의 심리적 긴장감, 겨져 있는 사기를 보고 경종을 듣게 하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상현실 몰입형 체험. AI 사기 폭로, 실제 사례 재현, 전신 사기 극본 체험 등 모의 훈련을 통해 사기 전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사기 방지가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렵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춘향사회구역 주민 리가혜입니다. 연결시
0: 공행 미래연변 공동7위 공동향유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기관, 기업에서 온 간부와 종업원 40여 명이 생활

0: 쓰레기 소각 발전 오수 주 생태환경국 연결시 분국 사업일꾼 장태유입니다. 환경보호시설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은 생태환경보호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 참여감을 높이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우리는 환경보호시설 대중 개방단위에 의탁해 자원봉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부문 연동을 강화해 기관 당 건설과 생태환경보호 중심 사업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일조하렵니다. 이번 활동은 주 생태환경국에서 주도하고 주 생태환경국 연결시 분구 감측 중심 여러 기업에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활동은 환경보호시설 대중개방 상시화를 추동하고 생태환경 자원봉사 브랜드를 육성해 전 사회가 아름다운 연변을 공동 치리하고 향유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취지로 했습니다.
1: 6월 6일은 전국 눈 복원의 날입니다. 그날 영변조의병원은 전국 눈 복원의 날 주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의무 일꾼들은 눈 건강 중요성과 좋은 습관을 기르는 방법 등을 선전함과 아울러 시력검사, 색업등검사, 전문 시력검사, 각막 곡률 측정, 안압검사 등 여러 안과 검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전문가는 현재 사람들이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는 데다 안 좋은 눈 사용 습관까지 겹치면서 안과 질환 환자가 날로 저렴화되고 있다면서 올바른 자세를 지도했습니다. 또한 중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시야 흐림, 눈 건조, 안압 이상, 백내장 등 문제에 대해 규범화된 진료 건의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조기 검진, 조기 예방, 조기 치료라는 과학적 눈 보호 인식을 갖도록 인도했습니다. 연변조의병원 안과 주임 김호길입니다. 근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씨를 쓰고 책을 읽을 때 자세와 조명입니다. 중노년층의 백내장은 시력에 영향을 준다면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당위 통전부, 주분열연합회가 연결시 당위 통전부, 연결시 분열연합회, 연결시 신흥가도 당사위원회와 손잡고 펼치게 되는 단오 무형문화재 민속주제 활동이 18일 연결시 신흥광장에서 펼쳐집니다.
2: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결.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1: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0: 곳으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원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3: 듣고 싶은 연년노래,
4: 듣고 싶은 연애, 들려주고 싶은 연애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번째 곡은 최미화 작사 최군 작곡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가사에 담은 이 곡은 듣는 순간 마음이 변해지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석화 작사 황영화 작곡의 나비 한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가벼운 선율 속에 섬세한 감정이 은은하게 녹아있는 이 곡은 마치 나비가 날아가는 듯한 부드러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임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리동진 작사 김미란 작곡의 당신의 손길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게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노래입니다. 전현웅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룡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하는 정겨운 가사와 멜로디로 우리의 추억을 함께 되돌아보는 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1: 중로년들의 만성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의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단오 명절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쇠곽 사시면 한 곽을 드리고 현...

0: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1-0666번, 2831-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처 균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처 균분 6월달 우대 활동군은 예, 동충 하처 균분을 더 드리면서 또 현금도 또 할인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단오 명절이 기웠기 때문에 단오 명절 선물도 또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주의하게 발효 동충 하처 균분이 당뇨병하고
2: 아는 것보다도 이 발효 시키기가 무슨게나 좀 몸에 좋다고 네 이렇게 네 예. 알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다 말이야.
1: 흡수가 잘 됩니다. 흡수.
2: 그래서 이제 잠을 잘 잡니다. 꿈이 없어지고 이 그 등에 식은 땀이라네 계속 나던 증상도 없고 그리고 내 남보다 추위 좀
3: 그리고 예. 그래도 밤에는 또 뒤에 올라왔더만 다리 뒤에 올라와죠 어찌 보는지.
1: 네.
3: 근데 이게 어느새 없어지지 않는 게 뒤에 올라오는 게.
1: 네.
3: 그리고 또, 면역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저랑 감기 왔는데, 지금 이것은 다음에 거죠. 1년 안에 감기 안 걸립니다.
1: 네.
3: 이번에 효과 여러 가지로 보고는 9곽 사서 계속 쓸 예정입니다.
1: 네. 9곽에는 11곽 드리면서 현금물로는 또 500원 할인합니다. 283.
0: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당뇨병이라 할 땐 가장 큰 위험성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신체 면역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혈탕으로 인해서 예, 끈적끈적해지는 예, 이런 혈액이가 세포를 망가뜨리는 거 보호해 줍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아니, 예. 예, 얘기하셔.
2: 예, 말씀하셨습니다.
0: 예, 조용한 곳에서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2: 심장이 항항하고 바쁘다고 지금 혈당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좋고 아랫몸은 차서요.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내 전화인가?
1: 맞습니다.
4: 예. 이제 난 구두에 사던 게, 난 동차 하차 먹고, 예, 마늘 섞어 보고 있습니다.
1: 예.
4: 아침에 일어나면, 예, 흐릿흐릿한 게, 이렇게, 별로 몸 부분 같기도 하고, 어림증도 나고, 이랬댔습니다.
1: 예.
4: 그래, 이 동차 하차 먹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봐, 예. 야, 정말, 어찌 좋은지 모르겠다.
1: 네.
4: 신합니다.
1: 맞습니다.
4: 일어나면. 예. 그러고, 예. 정말 어렸던 것도 없어지고요. 아, 이게 한 가지 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속에 자다가도 예, 발을 못 자고 이랬습니다. 정말 고소했습니다. 장작도 먹고 이랬는데, 그것도 이렇지 않을까?
1: 네.
4: 그래도 한 번밖에 속은 안 봅니다.
1: 네.
4: 좋습니까? 예.
1: 네.
4: 그래서, 예, 자꾸만 뭐 잊어버려가지고, 예, 어제는 나이시간 그러려 했는데, 아입되다. 이번에 동차 하차를 먹어볼까? 예, 그게 아입되다. 나 먹어, 그런 게 아입되다. 약, 예, 약 먹을까? 예,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1: 잘 관리하면, 예, 남보다 영 쉽게 살 수 있습니다.
4: 예. 예. 아, 정말,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 아파가지고, 예, 영, 그렇게도 힘들고, 어디 가다 뭐, 또 어디 갔다 오겠는가 했는데, 아, 이게 거기까지 좀 좋았을까?
1: 네, 맞습니다.
4: 하여튼 이야기 참 특별한 이야기 특별하게 정말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이래 높은 고온에
2: 풀도 없습니다. 예전은.
1: 네 맞습니다.
2: 예전에 이렇게 좀 뭐야 이래 다친 허리가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저 다친 허리가 이게 좀 뭐야 뼈 아프고 이래가나요 아래 다리까지 내리저림에 아파댔습니다.
1: 네
2: 그래서 좀 가면 병원에 가서 그런 저 약이라도 저 많이 싸서 그, 저, 이사 보이고, 초약도 쓰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뿐이지, 그래서, 인차,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는 이렇게 고약도 붙이고 다니고, 이랬댔습니다.
1: 네.
2: 그런 게 저만 가면, 지금은,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동충하처 쓰기 시작하니, 정말 이 약은 투교약입니다. 정말, 이 뭐, 겨울에는 무슨, 저, 벌레고, 여름에는 풀로 이래 자라고, 아이, 그런, 야, 또 발효한 약이 되놓을까? 이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2: 이 다리 아픈데도 좋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2: 우리는 이 농촌에 가나 이래지.

0: 봄이 어제는 겨울이 저 여름이 까나 언제는 뭐이나 다 심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에 그런 게 아이
1: 안 돼서 나는 위기가 있어서 소화 안 돼서 밥 못 먹어 됐습니다. 근데 이거 먹으니까 지금 그 위기가 있던 게 무슨 매운 거 먹어도 이렇고 뭐 식은 거 먹어도 이렇고 안 할 일 없습니다. 그래야지 머리가 계속 흐릿하고 정신 안 나던 게
2: 뭐 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척 균분은 이 간세포 내의 활성을 증가시켜서 우리 혈당이 급격한 상승을 또 억제합니다. 그리고 동충 하처에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 이 코디세핀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을 녹여서 말초혈관까지 혈액을 공급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동충 하처는 당뇨병하고 항염증, 간기능 개선, 폐 손상을 보호해주고 면역력을 조절해주는 이런 아주 큰 효능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동충 하처의 양리적 작용은 이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그걸 억제할 수 있는 작용도 있고 내분비 조절하는 작용, 진정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경련 작용도 있고 심혈관을 심혈관 조절 작용도 있고 신장 기능을 높여서 높여주면서 항균하고 항바이러스, 항피로 그리고 자유기 제거하고 항산화 작용 등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 하처라 할 때에는 전면적으로 우리 신체를 조절해주고 인체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특히 당뇨병하고 당뇨병 합병증 예방과 치료에서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당뇨병이 없는 분들은 지연시킵니다. 우리 당뇨병으로 오래 앓다 보면은 누구나 합병증이 옵니다.
0: 네.
1: 지금은 그래도 관리를 모두 잘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당뇨병이 10년 하면 합병증이 온다 했는데 지금 20년도 합병증이 그리 심하지 않게 좀 잘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내세가 있으면은 조만간에 합병증이란 건 찾아옵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오는 발생률을 지연시킬 수 있는 약이가 바로 발효동충하처균분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이 이런 신장염으로 인한 신장이 손상을 또 막아주면서 당과 지질대사 문란을 개선시켜주는 데서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뇨병 환자분들이거나 또 이 혈압이 높은 환자분들

0: 고혈증이 있거나 우리 노년에는 누구나 지금 이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죠.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뇌 기능을 높여서 또 뇌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켜서 기억력 감퇴라든가 혹은 예, 불면증 예, 이런 신경 장애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당뇨병성 심장병, 예, 우리 당뇨병성 심장병이라 할 때에는 대혈관 합병증에 속합니다. 예, 우리 좀 당뇨가 오래되면은 소혈관 합병증이 생기고 먼저 이 대량으로 생기는 합병증은 대혈관 합병증입니다. 바로 이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이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쓰신다 할 때에는 예, 이런 당뇨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 합병증에서 또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동충 하초라 할 때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가 암세포를 직접 파괴시켜서 이 면역세포인 NK세포를 늘려서 면역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면서 몸이 많이 건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오래 쓰는 분들일수록 아 이거 쓴 후에 나는 좀 그렇게 불편하던 증상들이 많이 개선해서 나는 장기적으로 오래 쓰겠다 이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당뇨병이라 할 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이 합병증 예방에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대활동교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허욱진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나의 밤거리 밤의 정취와 잔잔한 감정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제사를 위한 가요죠. 1980년대 창작된 김학배 작사 김창근 작곡의 약제사의 노래 하밀은 박선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우리 연변, 매력이 넘치는 연변, 사랑과 정이 넘치는 연변입니다. 연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가요죠. 1980년대에 창작된 김송미 작사 리일남 작곡의 내 고향은 연변일세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연변의 산천과 정겨운 풍경, 고향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진 가요입니다.

우연으로 시작된 소중한 인연,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함께 걸어온 시간의 소중함을 노래하며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가요입니다.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인연 보내드립니다. 최경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전통의 멋, 시대의 멋을 지닌 연변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변의 수부도시인 연길은 왕홍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여행객들이 날따라 많아지고 있는데요. 살기 좋고 인품 좋은 우리 고장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시길 바라면서 1990년대에 창작된 김웅준 작사 서초리 작곡의 연변살자 보내드립니다.

1990년대에 장작된 주룡 작사 박항림 작곡의 사랑의 푸른 하늘 보내드립니다. 시원한 정서의 이 가요를 안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선한평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근 노래 감성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가사 먼저 박원화 작사 류현근 작곡의 꽃길을 들려드립니다. 우리는 인생길에 언제나 환한 꽃길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밝고 희망찬 노래에 담았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재관석 작사 호순자 작곡의 고향의 길을 만나보시죠. 구불구불 이어진 그 길에서 우리 모두 평안함 동심으로 돌아가 봅니다. 박현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도 작사 최학조 작곡의 고향산천 조화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상고아들, 흐르는 강물을 있는 그대로 노래합니다. 전혜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에는 박장길 작사, 백희남 작곡이 고목입니다. 세월이 풍성을 묵묵히 견뎌온 나무처럼 우리 삶의 년년을 차분히 돌아보게 합니다. 김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아홍철, 저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1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일단 우리 이 우대 활동 쭉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리는 우리 후메 Q10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립시다. 후메 Q10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좀 익숙하게 아시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쓰고 그래서 그 후메 Q10 꼭 먹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그 후메 Q10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런 생화 반응 가운데서 꼭 있어야 되는 성분입니다. 후메 Q10이라는 게 무슨 생화 반응에서 꼭 있어야 되는가 보면은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산소산 신환이라는 게 진행됩니다. 우리 의학원이랑 가면은 붙으면 이거 꼭 배우는 항목입니다. 중의를 하든 서의를 하든 또 口腔科 이사를 하든 림상 이사를 하든 약사를 하든 호사를 하든 친구사를 하든 이 산소산 신환이라는 거 꼭 배웁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에너지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을 말합니다. 생화 반응의 이 가운데서 우리 포메A라든가 이런 성분이 없으면 이 반응이 생화 반응이 진행 못되고 잘 진행되지 못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못

0: 생기죠. 우리 병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심파우사이소시라든가 포메A라든가의 산인산신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는 심장은 특히 믿고 있어야 되는 성분이 25%보다 떨어질 때는 심장이 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0대 중반부터는 이 후메Q10이 잘 몸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생산된다 말입니다. 열 7번이 생화반응을 걸쳐야 후메Q10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은 늙으면 많은 생화반응이 잘 진행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저도 이제 계속 후추에 혈압도 온도 안 되고, 뒷골이 뻣뻣하면 어질도 자꾸 나고, 가슴이 후두부라. 그리고 또, 예, 머리에서, 귀에서 뭐 소리 윙윙 나지. 이러다 내 선생님 강의 듣고, 근데 뭐 시간 듣고 먹고 있는데, 야, 조금 억울.
1: 네.
2: 가슴 떨린 점도 조금 많이 이렇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예, 남의 전례점에 밥소변에 화장실 대여섯 번에 화장실 다니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예, 한 번 소변.
0: 우리 몸이 독소가 잘 빠졌어.
2: 예, 그러면, 다음 달 전에 아침이면 머리 맞고 사람이 정신 나면 기분이 상쾌한데, 아침이고. 예, 약도 효과 좋지, 또 약 별로 없지, 좀 다달바다 또 계속 먹자고 합니다.
0: 예. 의뢰할 때 예. 계속 있으니까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아, 501-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간단하게 우리 설명드리면 사실 이거 설명드리자면 김다이후메Q10이 우리 주로 이 근뇌보신환을 설명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Q10을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이 Q10이란 건 정상 성인이라 할 때는 약 500 내지 1500mg입니다. 예. 정상 성인은 이만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 40대 중반부터는 이것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근데 보시면 전번에 선생님께서 한번 하고 지금 쓰는 게 약이 엄청 쓴다. 예.
0: 네.
3: 나는 예 당연히 쓰면서 이제 손이 나빠져가지고 저기 그런 태도는 절대 없이 보고 소변에 냄새도 나가고 강추도 나가고 하더니 지금 소변 이런 게 그대로 쓴다.
0: 네.
3: 지금 소변 다수 많이 드물어지고. 그래도 도와달 때 밥을 먹으니까 그래도 맥이 용난다. 이 약 먹을 때 맥이 난다.
0: 맥이 나는 약입니다.
3: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끼라매 맥이 나니까 어지럼증 다 나고 용 좋습니다. 머리가 아프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약 좀 또 배달받다 그린다.
0: 예. 기대할 때 있습니다. 예. 배달받으십시오.
3: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래서 사람이 늙어가는 가운데서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5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이 Q10은 다 써주면 좋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또 앓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겠는가 이런 자문이 많은데 이러자면 사람은 누구나 Q10 그다음에 또 비타민에서 우리 비타민C를 추천드립니다. 비타민C 그다음에 종약으로는 이 근뇌보신환 같은 이런 약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쓴다 할 때 큰 모병이 없이 우리 건강하게 사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4: 우리의 어머니가 집에 와서 이 약을 쓰기 시작에 쓰는데 모든 면에서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엉뚱한 소리라든지 어전에 정신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바깥 출입을 자꾸 나가든지 어전 나가지 않고 사람이 감옥에 어전 똑똑하게 박힐 수 있습니다. 영자 아름다워 저는. 그래 네. 이거에 우리 어머니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행지간이 우리 이모도 어제 엉뚱한 소리 자꾸 아주 좀 불편해 했는데 우리 쓰고 너무 좋으니까
0: 침해도.
4: 예, 치매 증상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모도 지금 같이 쓰는데 우리 이모는 이제 70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효과도 빠른다. 나이 어려 그런지. 예. 그리고 이거는 정신 상태.

0: 내가 늘 그저 흐리멍텅하고 누구 가도 모르고 자꾸 이심하면서는 누구 돈을 가졌다 자기 물건을 가졌다 이래더니 그 증상이 없어진답니다. 영 좋다 잼까.
1: 심해 가운데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남이 자꾸 의심하고 시름이 아예 놓여서 자꾸도 어디다 꽁치와 놓고 그러죠.
0: 근데 이 약이 쓰던 중간에서 제일 좋다 잼까 영 좋답니다. 효과 빠르고 예 그래 놓고 예 약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놔서 오늘 두 분 지금 예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 드린다.
1: 네.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그래서 우리 그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매도 걸리지 말고 중풍도 걸리지 말고 심장병도 걸리지 말고 이렇게 살겠는가 약을 좀 추천드려달라. 이럴 때면 우리 중소약은 결합하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2: 네.
1: 대중약만 쓰지 말고.
2: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건의보시 관리, 우리 언니께서, 자식도 못 와서, 이전에는 같이 앉아 말 아무것도 말 하고 하나, 또 자꾸 물어놓지, 부르지. 몇 번 더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주방에서 네. 밥할 때리, 어느 때는, 경상 떨리던, 밥은 뭐라고. 그래서, 자식이 요즘은, 기운력이 약간 증가된지, 이전보다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식도, 기운들 때문에 먹었는데 어제 저번 주 오시면 저번 자수가 하나 되게 대학스펙 나가서 요즘은 저번 자수가 별로 한 번밖에 안 나가고 영어 대변이 조금 나가니까 지금 시원하게 잘 나간다 하니까 아니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이러면 이학지를 이래서 혼자 하니 여기까지 손 나빠서 먹었지 위로 나빠 먹었지 그냥 소화해주는 게 이약 뭔가를 소화 잘 되지 얼마나 더도 먹였답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 잡수고 지금 우리 이모도 좀 이 너무 좋다고 오늘에서 다잡아 우리 언니도 이 저번에 몇 총 받았던가 저번에
4: 우주 활동 참가했는가
3: 예, 우주 활동 요번에 또 10통 받자 그럼 저번에도 10통 예. 받았거든 발판에 우리 언니 들어주고 당이 얼마 아니다면 오늘 또 10통 받아서 계속 부시겠답니다.
4: 예.
3: 야 효과 이렇게 이렇게 좋은 효과는 처음 봤답니다.
4: 그렇죠.
1: 네. 시간상 관계로 제가 이 봄마다 이 후메큐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그렇지 이렇게 후메큐십 난 말입니다. 예.
2: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두분 선생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건네보신 하나 먹고 있습니다. 어제 먹었는가 저는 노공이 왔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도 그게 노공이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이 머리가 소시라 떠돌이 달았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이 허리 희망이 정시 대응에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네.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고생했는데 건여보시 나는 먹은 다음에 지금 혈압이 하루에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 먹습니다. 그래서 네. 혈압이 온정되니까 영 좋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닫아가지고 밤에 고도 밤소변도 온다나 닫아가지고 몇 번씩 일어나던 게 지금은 기껏 일어나야 그것도 한두 번 일어나는데 소변이 냄새도 나고 수량도 조그맣던 게 지금은 냄새도 없어지고 수량이 많아가지고 소변 보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게 영 좋습니다.
1: 네.
5: 예.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거기도 한 번 못 댔습니다. 그러던 게, 네. 지금 소리 나는 증상이 없어지고, 지금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깨나면, 정신 하지 않겠습니까?
1: 네.
5: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두근두근하고, 침침하니, 좁은 사람처럼 이러고, 저기 황당하던지
1: 연기가 고복에게 들어간 약재들에 대해서 자상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교골암이란 약재가 어떤 약재이며 또 어째서 우리 면역력도 높일 수 있고 혈지도 낮출 수 있고 침주지도 하는 작용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알 겁니다. 좀 달짝지근한 이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독특한 효능이 있습니다.

0: 입니다. 구기자가의 구기자. 그런데 너무 많이 흔하고 이러니까 우리 귀한 약자로 여기지 않지만 중요하게는 구기자에 있는 이런 다당류라든가 그다음에 혈질을 낮추는 이런 성분이라든가 특히 혈질 중에서도 감뇨삼지와 당구춘을 낮추는 데서 좀 독특한 작용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기자라면 우리 그냥 씹어먹고 물에다 퍼해먹고 달래먹고 이래서는 흡수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좋은 약재인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 그 먹는 방법상에서 그냥 원시적으로 그대로 먹어서는 흡수률이 아주 얕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구기자가 혈지도 낮추고 면역력도 높이고 아미노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당류가 있어서 우리 몸에 확실히 좋은 성분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성분을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몸이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지금 구부개고 쓰고 있습니다. 네, 나는 생각보다는 여기 나도 감기에 자꾸 걸리고 그러니까 기관지가 나빠가지고 자꾸 무섭게 틀리지 방광염은 저것에 하마자가도 걸렸습니다. 무슨 뒤에서 방광염이어서 이것이 이발이 싹 자꾸 입술이 마른 이것 이발이 마르면 자꾸 혈압 다 그저 금이성이 이렇지 무슨 심장이 나쁘지 간도 나쁘지 검사에 혈질이 나쁘다 이렇게 병이 많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혈을 하느라고 했는데 갈 때마다 나서가 도로 하다도 또 재발하고 재발하면 그렇지 그래 영지간 고백을 새겼었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그러라든지 왜 안 나지 혈질도 검사에 나아졌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이 좋았냐고 좀예 장기적으로 써보려고 이 활동이 못돼서 12각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0: 네, 12각사도 12각 드리고 이래서 치료기계도 드리고 합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이?
1: 네, 맞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실 것 같은데. 네.
0: 맞습니다. 12각에 12각 드립니다. 예. 네. 참가하십시오. 그래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면서 작용이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죠. 이 중요합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고 부작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구기자의 이런 빨간 색깔이라든가 구기자에 있는 아미노산이라든가 구기자에만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특히 진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몸이 자꾸 늙어가면서 말라가는 게 문제죠. 이래서 저희들 이 연기 입간구 보게근은 정적으로 보면은 그 효능에다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콘파체를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우리 몸이 허한 것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치인량시 기가 허하고 우리 몸이 음이 허할 때 음이 허하다는 것은 몸에 허혈이 있으면서 진액이 마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기실 따지고 보면 큰 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는 늙어서 그렇겠지 내 본래 이렇게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고 발뒤축이 다 떼개지고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 동시에 우리 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혈액이 걸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치인량쉬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 몸의 기도 약하고 특히 우리 몸이 말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늙으면 모두 기혈부족이 있다 확실히 그건 사실입니다. 기혈부족이 다 온다. 그런데 이런 기혈부족은 치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늙어서 그렇겠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들이 벌써 40대 50대 들어서

0: 거기서부터 맥이 떡 떨어지고 기가 너무나도 허약해서는 맥을 짚어보면 맥이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1: 연변 뉴스.
2: 연변 뉴스.
3: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군촌시에서는 38개 부문, 1,889개 봉사, 2만여 건 정보를 전부 하나의 인공지능 두뇌에 담고 정무 창구를 틱톡 생방송실까지 연장해 일련의 조합조치로 정무봉사 효율을 1층 높였습니다.
2: 2026년 길림성 사회과학보급주관이 연변 박물관에서 가동됐습니다.
3: 연결식 공항국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당의 20기 사정전회에서 채택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5차 5개년 전망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전면 실시해 인공지능으로 과학연구 규범식 변혁을 인솔하고 인공지능과 산업발전, 문화건설, 민생보장, 사회질의 상호결합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산업응용고지를 선점하고 여러 업종에 전방위적으로 동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군촌시에서는 정무 인공지능 척척 박사를 내와 38개 부문, 1,889개 봉사, 2만여 건 정보를 전부 하나의 인공지능 두뇌에 담고 정무 창구를 틱톡 생방송실까지 연장해 일련의 조합 조치로 정무 봉사 효율을 1층. 이전 절차에 따르면 사전에 대청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물꾼이 1차적 고지서를 주며 돌아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왕복해야 했습니다. 이 척척 박사는 매우 편리합니다. 24시간 온라인 상태이고 24시간 무료 자문이 가능해서 이리저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들을 수 있어 한 번에 전부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전성 최초의 정무 틱톡 생방송실을 운행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소항입니다. 나중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좋은 점이 폐단보다 큽니다. 우리가 이런 책임을 감당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더 좋은 정부 봉사를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한 부문이 이런 능력조차 없다면 참 배포가 작은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생방송을 시작한 지 서너 달이 지나자 창구 사업일꾼들도 점차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군촌시 공항국 정무봉사대대 정치지도원 화근영입니다.

0: 많은 사업자세로 인민대중을 위해 봉사하렵니다. 플랫폼이 오른 후 생방송실은 무게로 620여 차례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 연 30만 명을 끌었고 문제 3만여 개를 대답했습니다. 서류 준비 시간은 원래 며칠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돼 70% 줄고 장구 처리 효율은 50% 이상 향상됐습니다. 대중의
1: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네 건으로 57.1%를 차지합니다. 성당위 선전부 성사회과학계련합회에서 주최하고 주당위 선전부 주사회과학계련합회에서 주관하며 연변박물관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협조한 2026년 길림성 사회과학보급주간 가동식이 9일 연변박물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과학보급주간은 동북변강 역사문화고향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제로 했습니다. 성사회과학계련합회 전임 부주석이고 성사회과학원 사회과학계련합회 당조석이며 원장인 류립신, 성당위 선전부 2급 순시원 류빈,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성사회과학원 사회과학계련합회 2급 순시원 전일, 그리고 각 시, 주, 사회과학보급 사업 책임자, 성급 사회과학보급 기지 대표 등이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박군봉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열내 우리조는 전주 사회과학조직과 광범한 사회과학 사업일꾼들을 단합 인솔해 사회과학 플러스, 플러스 사회과학 리념을 바탕으로 사회과학 사유를 기층으로 확장하고 진지를 넓히며 담체를 혁신해왔습니다. 목전 전주적으로 성급 사회과학 보급 기지 6곳이 조성됐으며 연평균 각종 보급 활동 400여 차례 펼쳐 대중 연 1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가동식에서 전일이 새로 비준받은 12곳의 성급 사회과학 보급 기지를 인정할 때 관한 결정을 대독했는데 우리조 해란 명주탑 동북봄 표범 자연과학 보급관이 포함됐습니다. 류립신이 전성 사회과학 보급주관 활동 가동을 선포했습니다. 가동식 현장에 조선족 특색 가무 공연,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전시, 문화창의 제품, 과학 보급 서적, 사진 전시 등 다채로운 내용이 마련된 가운데 주민 300여 명이 적극 참가했습니다. 현장 활동을 통해 대중들은 동북변강 역사문화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더 깊이 료해했습니다. 가동식이 끝난 후 참가 인원들은 연변 박물관에서 열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문화 진결 주제 전시를 참관했습니다.
0: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이 주최하고 물시로 우리 주 경제사회 고분절 발전에 더 튼튼한 인력 보장과 인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 연길시 공안국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이 일전 정식 개관했습니다. 이 체험관은 반사기 선전 모식을 혁신하고 전민 사기 방지 능력을 향상시켜 관할 구역 대중의 재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 체험관에 들어서면 몰입형 가상현실 체험 시스템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체험자가 가상현실 설비를 착용하면 360도 전방위적으로 가상전경에 몰입해 가짜 대출 등 흔히 볼 수 있는 사기 사건을 료해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의 수법, 허위 플랫폼, 창구 알림 효과음부터 송금 순간의 심리적 긴장감, 금전을 사기당한 후의 후회감까지 전 과정이 고도로 재현돼 주민들이 모의 사기라는 안전한 환경에서 사기 수법을 료해하고 사기 피해를 깊이 느끼며 반사기 지식을 뇌리에 새길 수 있게 합니다. 가상현실 몰입형 체험 외에도 체험관은 다양한 소통 전경을 조성했습니다. 체험관에서는 사기 극본을 내왔는데 주민들이 소설을 모어 가상 사기극 줄거리 연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서를 정리하고 의심스러운 점을 분석하며 교차 검증하고 허점을 조사하면서 추리를 통해 사기 논리를 간파하고 사기 인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개관 첫날 연길시 공안국에서는 사회구역 주민 대표들이 몰입형 체험 학습을 하게 해 과학기술로 반사기 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반사기 교양을 수동적인 강의 듣기에서 능동적인 체험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연길시 공안국 민경 소홍입니다.
2: 연결시 공안주의
1: 연결시 공안국에서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

0: 위험관을 조성한 목적은 숨겨져 있는 사기를 보고 경종을 듣게 하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상현실 몰입형 체험, AI 사기 폭로, 실제 사례 재현, 전신 사기 극본 체험 등 모의 훈련을 통해 사기 전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사기 방지가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렵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춘향사회구역 주민 리가혜입니다. 연결시 공안국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을 방문해 경각심을 1층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가상현실 조기검진, 조기예방, 조기치료라는 과학적 눈보호 인식을 갖도록 인도했습니다. 연변조의병원 안과수임 김호길입니다. 근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씨를 쓰고 책을 읽을 때 자세와 조명입니다. 중노년층의 백내장은 시력에 영향을 준다면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육남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당위 통전부, 주부녀연합회가 연교시 당위 통전부, 연교시 부녀연합회, 연교시 신흥가도 당사위원회와 손잡고 펼치게 되는 단오 무형문화재 민속주제 활동이 18일 연교시 신흥광장에서 펼쳐집니다. 활동 체험 내용에는 무형문화재 전지, 중지 만들기, 향낭 제작, 오색실 편집 등이 포함됩니다. 활동은 만 6세부터 14세 사이에 자녀가 있는 가정 20가구를 모집하는데 의향 있는 가정은 주 분열연합회 조직선전부 전화 0433-251-8006번의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됩니다.
0: 제7회 전국 농업업종 직업기능대회 농산물 중개인 기능경련 길림성 선발전이 일전 길림농업대학 제교육학원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농산물 중개인 4명을 선발해 출전시켰는데 선수들의 주요 취급 품목은 대두, 옥수수, 령지, 식용균 등 연변특생 농업산업을 아우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길림지보 과학기술위원회사의 정가흔, 도나 대석두, 리씨 가족 현대농업의 리광산이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멈추지 않을 마음속의 울림. 우리의 가락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직해서 더욱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어깨춤. 우리의 전통음악은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쉽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집 알겠습니다.
1: 네.
2: 식중부근

0: 일회셔츠 4층 58평입니다. 학교 네. 부근의 집입니다.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1: 네.
0: 연계전화 136-3433-2636
1: 2636번. 네, 4층이라고 하셨죠?
0: 예.
1: 네, 알겠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2: 가사도우미를 찾는 광고를 냅시다.
1: 네, 말씀 주세요.
2: 60세부터 70세 사이에
1: 네.
2: 전화번호 138
1: 네.
2: 4434
1: 네.
2: 9551
1: 9551번 138-4434 9551번 잘 적었고요.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3: 신선한 네.
1: 공 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바꿨고요.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국유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4: 예, 내 전화 맞습니까?
1: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4: 예, 집을 세웁니다.
1: 네.
4: 시당교 서쪽에 있는 집을 세웁니다.
1: 서쪽이요?
4: 네. 예, 면적은 4745번
1: 1394339 4745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고상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바적은 92평방미터이고요. 네, 주변에 소학교, 중학교, 고등이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5: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발달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몇 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입힌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하나

0: 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고기에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변병원 동쪽 편에 위치한 흥전빌딩의 10층 집을 세줍니다. 07-0438-7592번입니다.
1: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0: 나무가 모여.
1: 네, 감사합니다.
2: 집을 팔려 합니다.
1: 네.
2: 경기시 하남의 강남 아파트 동쪽에 새로 진 엘리베이터 집에 6층이고
1: 네.
2: 면적은 92평입니다.
1: 네.
2: 구조는 침실 두 개, 거실 하나, 이생실 하나, 커팅 하나.
1: 네.
2: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개의 소학교, 중학교도 있으며 경기시 3고급 중학교도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병원도 여러 개 있고요. 부유병원도 있습니다.
1: 네.
2: 버스선로도 10여 개에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1: 네.
2: 그리고 높이가 1m 75cm 되는 쌍문으로 된 냉장고 한 대를 판매합니다.
0: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3: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있었으며 현재까지는 어떠한 불법 영업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결시
0: 다양한 목걸이, 그풀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줄이는 동시에 기타 단음식의 섭취도 감소해야 합니다. 저온이 단맛에 대한 미뢰의 인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실제 단맛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걸쭉한 요구르트, 바나나 등으로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데 이는 설탕과 첨가제 섭취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도 더 풍부합니다.

무, 양파, 대파, 생강 등을 함께 넣어 맛을 내고 구이로 먹을 때도 소금을 적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식이 목적이라면 식재료로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이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흡연, 과음, 미세먼지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활성산소가 늘고 세포에 부담을 주는 산화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염증 반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가 만성염증 관리 식단에 자주 언급됩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십자화과 냄새입니다. 데치기만 해도 반찬으로 곁들이기 좋아 평소 냄새를 충분히 먹지 않는 사람이라도 식단에 더하기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먹을 때는 너무 오래 데치기보다 살짝 익혀 아삭한 식감을 남기고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계란찜, 볶음밥, 수프에 활용하면 부담없이 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초장이나 마요네즈를 많이 찍어 먹으면 나트륨과 지방 섭취가 늘 수 있습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에 참깨나 들깨 가루를 소량 섞은 소스를 곁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브로콜리처럼 칼륨이 들어있는 남살을 많이 먹기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을 챙기기 좋은 식재료입니다. 과자나 달콤한 디저트를 자주 먹는 사람이라면 간식 일부를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씹는 맛이 있어 포만감을 주고 식사 사이 허기를 달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는 건강식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열량이 높은 편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한 줌 이내로 덜어 먹는 편이 좋습니다. 소금이나 설탕, 꿀이 첨가된 제품은 간식처럼 먹기 쉽지만 당류와 나트륨 섭취가 늘 수 있어 무염, 무가당 제품을 고르는 것이 낫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0: 138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전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

안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하루 남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분해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명서방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하루밖에 남지 않은 특수한 우대활동입니다. 늘 가강해서 여러분들한테 교대해드리고 있지만에도 사지원의과 명서방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의 내용으로 놓고 말하면 사지원의 한 가게 128원인데 첫째, 60각에 70각을 줍니다. 100%를 주면 많이 줬는데 120, 30% 더 무료로 주게 되어 있는 셈이 되죠. 60각에 70각. 그리고 1,500원 상품권, 총값에서 1,500원을 빼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 이게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아, 전세는 다 좋다고만 이야기한다. 그렇게 리얼할 것이 아니라, 레이저 치료이기는 이것이 혈관 혈액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현대의 의료기계 가운데서는

0: 피가 한 방울씩 떨어다니는데 뭐 하루에는 이렇지만 해도 누적해서 계속 종생 충전만 하면 계속 뭐 새 것처럼 쓸 수 있는 이런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러면 한 가게 평균 가격에 한 4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지원액은 명서방은 지금 한 가게 598원인데요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게 15가게 15각 1500원 상품권 그리고 레이저 치료기 세 가지 우대할 때 특산대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0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파악하시겠다면 옛날처럼 그저 병이 들면 나이 들어서 그렇거니 하고 그저 훌쩍 넘기다 보면 자기 절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속도가 왕성하니까 어지간하게 되면 뭐 자기 절로 자아 조절해서 나아지지만 해도 나이가 들게 되면 오히려 그렇지 않고 병은 키우게 되고 키우게 되게 되면 망고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네. 가게 되시니까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사지원약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야, 이 사지원약 쓰니까 예.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신이 납니다.
0: 예 그렇죠.
2: 예 기억이 떨어지면 어지럼증 하는 게 어지럼증 아이하니까 예. 기억도 돌아오고 용 맥이 나고 용 좋습니다 어쩌든지.
0: 그렇죠.
2: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심사에 붙이던 게 예, 그게 붙이지 않아 얼마도 온도 모르겠습니다.
0: 이 제품 자체는 나무를 데 없습니다. 예.
2: 예 요즘에 또 자꾸 떨기는 것처럼 심장에 자꾸 붙여서 영 그 고사했는데 그게 지금 요즘에 이전 한 석 달 썼는데 별로 나사지는 같았던 게 이전 완전 이런 것 같아.
0: 그럼요.
2: 예, 영 좋습니다. 이게 이 가격이 지금 저렴하고 그다음에 상품권 빼줄 지게 60가구 배달 받자 그린다.
0: 그렇게 하셔.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겠다면 사지원액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5년,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 복용하시면 복용하실수록 애들까지도 복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실어 놓고 쓰시면 됩니다.
2: 예,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네. 건강 장수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네, 지금 이 사지원에 쓰는데, 네,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이 주약이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된다. 나는 혈압이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오림지대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영 고생했는데, 이거에 쓴 후에는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몸이 편안하고 용 좋지 않을까?
0: 네.
3: 그래, 왜 잠을 잘 잔다. 나는 잠을 자지 못해. 무슨 약을 써도 아이 됐다. 근데 지금 이 수면제를 떼고 사지원에만 먹는데 아주 잘 잔다. 용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변 다 쓰고도 심해서 밤이 자지 못하고 들락날락했는데 어제는 한 번만 누워. 야 정말 잠을 자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심장 맥박인데 얼싸 막 팩으로 올라갔다 내렸다면 지금 어제는 정상을 돌았습니다.
4: 네.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밤잠 잘 자고 사변 그렇게 잤던 게 사변도 안 자고 예. 그리고 정신 나고 맥이 나고
0: 그렇죠.
4: 예, 그래, 거기다가 또, 명서방 썼는데는, 나가, 나 들어가, 나 눈물이 지네. 그래서, 많이 흘러서, 그래서, 개들의 영, 손수건을 가지고.
0: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저도 지금 싸지 원약 쓰고 있습니다, 아직. 항상 어지럽지 나고, 식은 땀 나고, 밥맛도 없고, 늘 기운이 없어, 늘 피곤하고 맥이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 싸지 원약 지금 먹고 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고, 면역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0: 그렇죠.
5: 예, 어지럽증이 없어지고, 밥이 맛있고, 지금 피곤한가 모릅니다, 지금.
0: 그렇죠.
5: 그래, 예.
0: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5: 예, 잠을 잘 자니 맥이 나고 그리고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침침하고 허리 놀랐던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예, 이 제품이 심장과 뇌혈관 관리에서는 알아주는 천연 오메가3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혈액이 한데 죽상경화를 형성해서 엉켜당긴 거 한 방울씩 떼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 사지원액입니다.
5: 예, 그래, 사지원액 쓰면 명서와 같이 쓰니까 야, 눈치료 영 효과 좋습니다.
0: 아, 그럼요.
5: 아니 병원에서 수술하라는 약도 안 되던 게 이야기서 해가 보니 야 어찌나 좋은지.

0: 모르겠습니다.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0: 이제 들으려니 활동 이제 하루밖에 없다니까 이 두 가지가 오늘 배달받아 쓰자, 그럼.
1: 아, 예. 아주 현명하게 잘 결론 내렸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저도 사주원에 들어왔습니다.
1: 예, 예.
3: 그렇습니다. 저희만 좋았습니다.
1: 천연 오메가3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통 혈압이 조절받는다는 게, 혈압약을 제외하고는 잘 듣지 않는데,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내지 않을 정도로서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죠.
3: 그러니까, 변비가 심해서는, 4일 하면, 5일 하면, 반에 지금 변비 없어지고, 예. 그래, 헤어지도 하나 받다 말입니다. 그래, 헤어지도 정상이 돼.
1: 그렇죠.
3: 그래도 지방가에 있으니 지방가에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예.
3: 그래, 이번에 활동한다. 활동하니까, 이번에 60가 싸고, 그거 하나 물어볼 건 명서방 있잖아요.
1: 예, 예.
3: 삼촌이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이전에, 이전에 용접 했다 말입니다.
1: 아, 용접한 사람들 눈은.
3: 지금 어제 나이 예. 먹으니까 이 시력이 점점 못해지는데.
1: 그렇죠.
3: 그 돈에 가는데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는 물어봅니다.
1: 그렇다 하게 되면 이미 용접한 사람들 이미 앞에 용접도 했고 나이도 들고 이미 백내장 증상도 나타나고 여러모로 눈의 증상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점차 시력이 떨어지다 실명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 21가지 진귀한 중약재가 그분의 눈을 치료한 데는 아주 잘 어울리는 좋은 제품이니까 시작이 필요합니다.
3: 우대 활동하죠, 예?
1: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니까, 명서방은, 7가게, 5가게, 15가게, 15가게, 1,500원 현금권에, 결국 레이저 치료이기에 주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믿고 쓰신 결과 여러모로 확실한 효과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서 느끼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은 2억 3천만 전에 2억이라면 지금 해기도 어려우니까 억은 한 번 그저 부르면은 억이라고 나와 쉽게 나오지만 해도 한 해 두 해 이렇게 해자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장수 그 식물로서 알려졌는데 2억 3천만 전에 장수 식물이 모세근이 반해서 이 식물 자체가 인삼녹용의 다섯 배 효과를 거둔다는 걸 모세근이 많게 되어 있으니까 땅 속의 영역을 몽 땅 내 몸에 내 몸에서 다시 내 열매 이렇게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에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우리 양천구 8년 4월에 국제 사지대회에서 이 제품 자체를 대사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싸라는 건 모래싸자입니다. 지라는 건 가시란 말입니다. 이래서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인데 이렇게 우수한 장수 식물이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여러모로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가 해결받는가 하면 소화가 잘 되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마침내 치열했던 대학 입시 대장정이 막을 내렸을 때 우린 비로소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내려놓고 가슴 벅찬 해방감을 맞이할 거라 기대합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 미뤄도 하나의 큰 산을 넘었다는 해방감과 여전히 다가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불안감이 공존하는 그 미묘한 공패에서 같이 숨죽이며 버틴 나도 참 고생했다. 그런 마음이었죠.

시험이 끝나고 최종 성적이 나와서 원하는 대학 지망을 쓰고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기까지 공백기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이 황금 같은 자유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혼자 머릿속으로 아주 달콤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아이도 예민하고 저도 직장 생활하랴, 살림하랴, 아이 뒷바라지하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서로에게 뾰족한 말들도 참 많이 던졌거든요. 매일 아침 밥상에서는 눈치를 보기 바빴고 밤늦게 시간 맞춰 마중 나갈 때도 차 안에는 늘 무거운 침묵만 흐르기 일쑤였습니다.

평생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의 앨범 하나쯤은 만들어두고 싶었던 게 제 솔직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들뜬 마음을 안고 조심스럽게 꺼낸 여행 제안에 딸아이 반응이 너무 싸늘하더라고요. 별로 내키지 않은 눈치로 꼭 가야 해요 하는데 잉 하고 아려왔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다 보니 딸아이한테 늘 새 폰을 사주지 못하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서글픈 조급함이 자꾸 아이를 밖으로 끌어내려 안달복달하게 만듭니다. 방문을 꽉 닫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는 딸아이를 보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속마음을 한 자락 듣고 나니 제 가슴이 또 무너지더라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시험은 끝났지만 진짜 결과는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무서운 공백기를 지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점수는 짐작으로 얼추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 성적표가 내 손에 쥐어지고 입학 통지서를 확인하기 전까지 마음이 풍 떠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아이 방문을 두드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엄마가 묵묵히 기다려주겠다고 그리고 내일 당장 가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핸드폰부터 사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보는 게 어떨까요?

0: 501-77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2: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3: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액 투골테의 제품 자체는 이번에 오늘까지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다가 잘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백자반 구박액 한 각에 398원인데 20각 싸면 25각을 드립니다. 10각을 싸면 9각을 드리고 지금 원래 20각에 20각을 드리면 100% 무료로 주는 차원에서 우대활동이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5각을 더 얹어서 또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 우대활동이 20각이라도 큰 우대활동인데 5각을 더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양천은 4시 더 드리는 이런 셈이 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

0: 5각에 20각을 줍니다. 또 5각을 더 얹어주게 되었으니까 2,500원이치 무료로 주는 셈이 되지요. 이래서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5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면 무료 문전 배달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우대활동은 오늘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늘 있는 우대활동이라고 인정하지 마시고 기회는 이번에 확실한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백년 장수 제품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백근을 천년 약재를 농축해서 한근으로 만들어진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효기가 긴 것은 처음인데요.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이 백자방 쓰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았었습니다. 네, 이거 좀 5달 썼습니다. 5달 쓰니까요, 혈압조절이 잘 되고, 예, 그렇게 어림지진하더니 어림지진하지 않고 잠을 잘 잔다. 잠을 정말 잘 잔다. 그리고 예, 기억력이 돌아오고, 귀에서 그렇게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던 게 지금 얻어 완전 이롭습니다.
0: 아, 예.
2: 예, 이 정말 좋은 약, 내 선택 정말 잘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 그런 더울 때는 우리 언니가 지금 한국에 너무 일하고 예, 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래서 쓰기 시작했었는데 써볼까 두 달 썼는데 효과 나는 게 알린답니다. 쓰던 중간에서 이런 약 처음 봤답니다. 영 좋다니까.
0: 아, 그럼요.
2: 예,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자지도 못하고 이 다리 너무 아파서 정신 오르내릴 때는 고통스러운데 지금 그 증상이 사라지는 게 알긴답니다. 영 좋다니까.
0: 한계치로 가서 백날 좌우만 견지하시겠다며 완전히 여러 가지 증상에서 많이 개선을 가져오셔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많은 효과를 보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이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2: 그리고 예, 그것도 바르고 먹고 할까 효과도 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럼요.
2: 예, 예. 그래서 오늘이 활동이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같이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예, 배달전화번호 501-775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백서왕약 얻은 후에 구보약 얻은 후 넉 달 됐었습니다.
0: 예.
3: 예. 아, 쓰고 내 약은 아니야. 여러 가지 옛날에 이런 약들에 보약 많이 써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효과 달라져. 내 어떤 약이 있었는가 하면 항상 너무 맥이 없습니다. 자꾸만. 어떻게 넉 달 됐으니까 정시아에 나고 그리고 특히 이 전동선 빌레가 가도 소변이에 아주 밤에 그다야 행패 없이 여섯 번 일곱 번씩 일어나 자지 못했습니다.
0: 예.
3: 아 그래 약은 숱한 약은 먹었는데 어떻게 돼서 그 무슨 첼레카이오 또 첼레 무슨 그런 약으로
0: 그렇겠죠.
3: 예. 네, 중량도 또 먹어보고 이랬는데 예, 어떻게 돼서 아예 났습니다. 그나.
0: 예.
3: 그래서 예, 이번에 이 약 선택해서 지금 무슨 넉 달째 꽃밥 먹었는데. 아, 이게 지금, 예, 이게 전력선 비대가 완전 해결됐습니다.
0: 아, 그렇죠.
3: 아니,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0: 예, 그건 그게 말은 간단하지만 문제를 놓고 말하게 되면 얼마나 그로 인해서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큰 문제 해결이죠.
3: 예, 하나는 밤잠이 해 못하고 낮에도 사람이 정신하고 희생했고 하나 넘어있기 쉽고 그 다음에 하나는 소배라는 게 원래 시호에 안 나가고 있죠. 예, 조금씩 나가는 게 소배 잘 나가지. 그 다음에 예, 아, 밤잠 딱딱 계산을 하고 하니까 나 얼마나 지금 편안한지 모른다. 그러니까나 다리 이게 지금 내 원래 그래도 허리라는 게 허리하고 이 다리라는 게 아, 이게 이 비온 날이기 이 그린 날이기 때문에 이게 통신 시끄러 나서 모른. 전화기 얘기는 완전히 이 무릎 꼬다하고 또 이 뭐니까 이 딱 발목이 그냥 시큼시큼해 다음에 쏴나고 이래가 다지 못하고 이랬는데 이거 먹으면 이렇습니다. 이거네 지금.
0: 아, 그렇죠. 백자방 구박약 자체가 기본으로서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관절이 불편하고 그리고 감각 콤파지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눈이 슬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등달아서 해결받는 게 바로 본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예.
3: 예. 그리고 특기도 그런 건데 머리가 예, 아이 흰머리 같은 원래 흰머리가 난데 또 많이 머리가 빠지고 하던 게 예. 이거 쓴 다음에 지금 리턴 내에 검은 머리가 나옵니다.
0: 바로.

0: 제품 재하수화란 성분 자체가 그 역할을 합니다. 예.
1: 글씨의 말이.
0: 그게 그런 도리가 있습니다. 매난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제품 쓰게 되면.
2: 그래, 요즘에는 또 우리 딸이 가서 뭐 무슨 일할라때 어디로 시장 갔다 왔는지 다리 발목 펄떡 그런 게 붙겨서 그래서 똥똥 붙겼습니다. 그래 집어하는 게 재고 걸어왔단다. 지네 발목이 아파서.
0: 예.
2: 세기 이렇게 아닌 게 약간 펄떡 그런 게 그렇게 붙겨서 하면 걸지 못해서 집에서 한 사흘 못 걸었댔습니다. 내가 가져다가 발라주고 아마 이게 붓기 썩내렸습니다. 아프지 않답니다. 그렇게 아프더니.
0: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 집에서만 할 때, 어떤 요즘에는 다 놔둬서 제대로 걸을 때다.
0: 예, 바로 그렇죠.
2: 예, 예. 예. 어머니 이야기 신기하다 이랬대다.
0: 그렇죠.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예.
0: 해결됩니다.
2: 그래서, 예. 오늘 이야기 더 대답받겠어. 오늘 활동이 그 마지막이라니까 두 가지 이야기 오늘 또 대답받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주골태 전수고 있습니다.
0: 예.
4: 지금 주병에서 예, 무슨 징도 싸다라는 거, 그런 진단이 나왔다.
0: 아, 예, 예.
4: 그게 다 바쁘게 돼 보니까.
0: 그게 경동맥을 이제 밀면서 머리 혈관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4: 그래. 그래 병원에 가 뭐 침도 맞고 주사도 펑비 주사도 맞아보고
0: 와 펑비까지 맞았습니까 그게
4: 펑비
0: 예,
4: 예. 맞아
0: 이번으로 문제 없어집니다 이게 국가 예. 발명 특허를 받은 데는 그만한 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 예.
4: 그러니까 견주염이서 바로 올리지 못했단 말인데
0: 예.
4: 바로 올리지 그러니까 무릎 관절이 아파서 조금 그러면 안색하다 또 쉬어야 돼 아파서
0: 예
4: 걸다가 쉬고 앉았다 조금 어디면 앉았다 왜 그래 가면 쉬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 쓸까나 이것도 많이 좋아져요. 무릎 관절도 많이 좋아져요.
0: 그렇죠. 예, 예, 예.
4: 허리 통도 또 허리 아파서 허리 통수 있는 것 심했는데 이것도 많이 좋아져요.
0: 그렇죠. 예, 예.
4: 이 관절약은 이 약이 좀 최고약이 되네 써보니까.
0: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많은 림상 실험을 거쳐서 나온 제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쓰시게 되면 효과 네. 활동합니다. 오늘까지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백자반 고박액은 지금 한 가게 398원인데 10가게 9각, 20가게 25가게 좀.
2: 지금 두 갈패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2: 나는 이 무릎 관절이 영 아픕니다. 내 자사골로 이 무릎이 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써봐도 그래서 그닥 재있는데 이 두골패 도움이 좋습니다. 요거 예, 바르고 마사지하고 약을 먹으니까 예, 이 통증이 인차 치료됩니다.
0: 아, 그럼요.
2: 다른 약을 먹어보면 이 관절약이 다 위를 자극합니다.
0: 그렇죠.
2: 근데 이거는 위를 하나 더 자극해주고 예, 오히려 밥이랑 제대로 다 잘 먹습니다.
0: 그렇죠.
2: 그러니까 예, 맥이 나고 아이 아프고 정신하고 영 좋습니다. 그래 네, 이래 다니니까 모두 아 저는 어째 다리 아프지든지 이렇게 씩씩하게 잘 댕기는가 한다. 그래서 내 이 두골패라는 거 먹고 이랬다고 소리. 그래서 말할까 예, 우리 친구도 이거 예, 내 좋다 하니까 썼습니다. 캔디카도 그렇게 좋단다. 이렇게 다리를 지내 덜매 댕겼는데 우선 아이 좋은다.
0: 그렇죠.
2: 그래서 예, 예. 예 이게 예, 특허를 받은 약이 딱인 땀다.
0: 그렇죠.
2: 어쨌든 예, 관절약 중에는 두골패가
0: 알아줍니다.
2: 그렇죠. 이걸 초과할 약이 없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예,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예, 우리 친구도 배달받고 나도 배달받고 그래서 전화한 게입니다.
0: 그렇게 501-775번에서 전화하게 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한데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관절통을 종합으로 해결해주는 외형과 구복이 결합된 제품 자체는 알아주는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위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부종을 빼주고 통통을 제해주고 이런 좋은 제품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2: 네, 두 가지 다 배달 좀 쓰려고 그러네.
0: 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3: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 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0: 다음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고,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 제품으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약각에 있는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건의 관건은 개미를 중점으로 한 경락이 잘 수통돼야 됩니다. 경락이 잘 수통되지 못해서 경락이 막히게 되면 동통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풍한이 좋아져야 우리가 골격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흑개미란 성분 자체는 관절에 모여드는 같은 이런 감을 느끼게 되었고 관절에는 뜨거운 물로서 아무리 찢어도 모자랄 정도로서 대서 못 그럴 뿐이지 뜨거울수록 나에게는 관절에 시원한 감을 느낀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풍한습이 관절에 많이 삼독이 많이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해결해주는 제품이 칭펑텅이라든지 방귀란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뿌중을 빼주고 리스의 쇼중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변이 잘 통하게 하면서 부중을 빼주게 되어 있고 풍한습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이런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절 치료 제품인데 혈압을 온정시켜줘 원등시해야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소염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염이라 하게 되면 우리 보통 염증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에 관절통의 염증은 무균성 염증에 속합니다. 항균소와 무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염 역할은 중약 성분 가운데서 방귀란 성분이 충분하게 무균성 염증을 해결해주게 되어있고 혈압을 온정시켜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어놓고 쓸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투골테 본 제품에 속합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 말, 이쁜 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돌려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속담들을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 말 한마디에 북두칠성이 굽어본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진실되고 바른 말 한마디가 북도칠성마저 돌아볼 만큼 귀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진심을 담은 좋은 말은 그 자체로 귀하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3번 도원 부치쿠 4번 이위 지천진.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해 볼게요. 동요 내 고향 시냇물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우리가 매일 쓰는 말과 행동,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하는 작은 습관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 우리의 성품과 미래를 좌우지하는 아주 큰 힘을 갖고 있답니다. 네, 오늘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습관을 길러야 함을 일깨워주는 속담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작은 버릇과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작은 잘못을 바로잡는 습관을 들여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개 껍질은 녹슬지 않는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조개 껍질은 시간이 지나도 외형이나 성질이...

친구들, 오늘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바른 습관을 길러야 함을 일깨워주는 속담과 송코들을 배워봤는데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인성을 만들고 미래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속담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알차게 살아가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향자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민수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자연이 조화를 준비했습니다.

라라라라라 신나게 놀자. 꼬마 동무, 어깨 동무 모두 모두 모여라. 숙제 공부 끝마치고 어서 빨리 모여라. 파랑새와 노래하고 숲에 가자, 강에 가자. 나무 타고 올라보자, 헤엄치며 비교보자.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자연이 좋아.

김창근 작곡의 꽃떡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0: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백반증,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 소모와 국부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 춤추기로 약속을 했다. 월요일 오후 소모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문 앞에 섰을 때 날씨는 이미 매우 추워졌다. 날씨가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녀들이 모여 뜨거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치 봄이 온 것처럼 설레는 분위기였고 많은 연인들이 이곳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소모는 반 시간 동안 국분을 기다렸다. 길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활기찼다. 갑자기 소모는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강릉로를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자전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북쪽으로 향했다. 소모는 다시 아버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이날 오후 아버는 마지막으로 설지를 한 번 더 만나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가는 길 아버의 생각은 복잡했다. 을 기억하지 못했다. 설지가 매일 봉투만 보고 편지를 열지 않았던 것은 내용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하는 것일지 아버는 매우 긴장했다. 아버의 자전거는 계속 빠르게 달리다가 느려지기를 반복했다. 설지가 마지막 만남을 이야기할 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으므로 아버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전거가 문형로 다리 꼭대기에 도달하고 다리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동안 아버는 갑자기 자신이 아직도 정비공 복장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는 약간 당황했다. 하지만 자전거는 계속 다리 아래로 나아갔다. 장수로에 도착해 왼쪽으로 방향을 바꾼 아버는 경로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무종로에 들러 호생의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는 계획이었다.

0: 아버는 정신을 차리고 강령로 입구로 방향을 바꿔 즉시 북쪽으로 나아갔다. 그는 이런 옷을 입은 채로 설지를 만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현재 일하는 중이기도 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끝났기 때문이었다. 오후 2시쯤 길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들이 많았다. 아보는 자전거를 타고 한 사람의 앞을 빠르게 지나쳤다. 아보는 그 사람이 바로 소모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소모는 눈을 깜빡이며 오랜 친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잠시 보이는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금방 사라져버렸다. 이때 아보와 소모부다고 변명하지만 설지는 아보를 보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좀 더 일찍 편지를 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설지는 식탁위에 그대로 놓인 편지를 가리키고 웃으며 자신은 내용을 보지 않아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보가 말없이 있자 설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아보의 이름을 불렀다. 설지는 한 통의 편지를 두고 석 달 동안 두 손을 뻗어 아보를 껴안고 얼굴을 아보의 가슴에 꼭 붙였다. 아보는 온몸에 기름이 묻었으니 놓아달라고 말하지만 설지는 아보를 껴안은 채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아보와 설지의 관계는 1위는 이미 큰 활동을 준비하고 각계각층과 연계를 맺으려 하니 자신도 친구들을 한 테이블 더 초청하겠다고 얘기했다. 게다가 향랑 싱가포르 친구들과 또 다른 친구들도 초청해도 괜찮겠냐고 묻고 주방 아주머니까지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아버는 마음대로 불러도 좋으며 많을수록 좋다고 답했다. 호생도 꽤 많은 친구들을 불렀는데 사람이 많으면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리리는 아버에게 주방 아주머니가 이슬란드에서 팩스를 보내왔으며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올 것이라고 전했다. 아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좋다고 답했다. 는 미식가 심선생이 정해주었다. 상해 청채 샐러드, 소금에 절인 닭, 마란 두부 피권, 식초에 절인 해산물이, 꿀 양념차 등이 있었다. 10가지 볶음 요리는 지지는 일품 오이소스 소고기 등이었다. 국물은 죽순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무침국이며 두 가지 간식은 또와 소금이 령잔에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맹선생과 전쟁이 종대사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령자가 일어나 인사를 하자 토도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급히 소금을 끌고 일어나 자리를 옮기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리리와 강청재가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관계를 고려해 자리를 다시 조정하니 비로소 모두 앉을 수 있었다. 새 테이블의 자리 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11명이 앉는 테이블은 매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었고 그 외에는 아보, 호생, 장아씨, 오아씨, 북방의 진아씨.
1: 현재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예, 공남 부문에서 사업하다가 예, 나와서 후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최홍련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최홍련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최홍련 시인은 예, 1966년에 용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용정 고등을 졸업하고 연변경찰학교를 또 졸업하고 8년간이 연길시 공안국에서 호적관리 사업을 했고 후에 은성 폐성도 운영하고 또 수석관도 운영하면서 문학창작을 견지했습니다. 연변작가협회 회원이고 연변 수석문화협회 비서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사랑은 눈꽃띠요가 매주일과 우수상을 수여하고 하얀 꿈은 또 예술세계 노래 응모에서 우수상 수여받고 살구꽃 피는 봄이 오면 이건 예, 그 창시향 연변 그 시합에서 예, 또 우수상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이란 그 노래는 예, 김기철 작곡으로 동북 삼성 새노래 발표에서 2등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예, 이하수 작곡으로 또 된 노래 그리고 당신이 사랑 당신은 눈꽃띠 이런 등 노래들이 MBN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에서 여러 번 방송됐습니다.
0: 예.
1: 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국의 봄을 따라 한국에 갔고 자식들을 잘 키워 아들은 캐나다에 갔으며 딸은 대련 러시문학원 졸업한 다음 한국에서 석사 공부를 마치고 현재 해외에 거주. 저는 신살부터 전반생이 못해본 여러가지 취미를 접해왔지만 수석이라는 취미에 매료되어 거의 10년 두만강 가야하 연변 강줄기 따라 샅샅이 훑고 좋은 작품들을 소장하고 수석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수석도 문화이고 역사이고 철학이 담겨져 있다. 수석은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단단함을 키워준다. 자아성찰을 하게 항상 지켜준다. 애석가의 삶으로 등산의 즐거움으로 매일을 즐겁게 보내고 그 수석을 잘 간직하여 대대손손 전승해 나가는 게 저희 꿈이다. 저는 현재 은성폐생과 수석관을 운영하면서 취미로 탐색이나 등산을 즐긴다. 탐색이나 등산을 하면서 간혹 글을 적어 발표도 한다. 여러 간행물에 수필시 등 80여 수를 발표했다.
0: 네, 그렇다면 최홍련 시인은 그동안에 문학 창작을 하면서 또 이 문학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1: 본인은 이 물음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중 때 문과를 나왔지만 문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우연한 만남으로 문인들이 시를 매일 읽으면서 마냥 숭배하고 닿을 수 없는 하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들 시 속에서 내 사랑을 돌아보고 시 속에서 사람들이 삶이 들여다보이고 동시를 접하면서는 또 내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모아산 등산을 하면서 일기부터 쓰다가 시를 쓰게 됐고 시를 쓰다 보니 항상 매일 주변의 사물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보이기 시작했고 잡초도 생명으로 느껴지고 만물이 전부 나한테는 새롭게 다가오고 그것을 또 글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습니다. 문학은 비오는 창가에서도 글을 글쓰기 하고 철렁이는 바다를 보아도 순간을 적어 멈추게 하고 즉 문학은 순간을 멈추어 나로 하여금 젊음을 되찾는 낭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여직 처음에 그 열정은 식었지만 아직도 어떤 사물에 감흥이 오면 꼭 적는 습관이 나를 늙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수석에 빠져서 그 무거운 돌을 메고 오는 의력도 문학으로 이겨낸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저는 한톨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래도 인간이 밥만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풍요로운 문학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자기

0: 를 만드는데 문학은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전반생은 애들이 동력이었고 후반생은 문학, 즉 시문학과 수성문화가 뒷받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은 한마디로 자아성찰,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럼 지금부터 최영년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 제목은 허수아비입니다.
2: 허수아비 최홍련. 단에서는 은성별 찬란하다. 귀뚜라미 소리 깊어가는 가을, 기억과 추억을 뒤적이면 해달이 같이 웃어주고, 못난 사랑은 가슴을 허빈다. 엄마 사랑해, 엄마 보고파. 그래, 은성별, 오성별 있는 한 나는 이 세상을 다 가진 두 별의 엄마, 그리고 지지리도 못난 그러나 더없이 행복한 허수아비이다.

0: 예. 실로 예, 눈물 나게 하는 마음 짠한 시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 엄마각도에서 두 자식 예, 우성과 은성이를 타국에 보내놓고 그 애들한테 다 짐싸 보내다 나니 허허불판에 홀로에 서 있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밤이면 밤마다 새벽까지 줄곧 눈앞에는 그 애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밥은 잘들 먹고 있는지 감기는 안 걸리는지 등에 그래서 각종 자식에 대한 착잡한 생각에 새벽까지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이름 자체부터 큰 희망을 쌓아는 은성 우성이란 그 별이 이름으로 지었다는 자체부터 엄마로서의 파워를 잘 말해주고 또 딸과 아들 자식 다의 대학 공부를 시켰어도 못다한 사랑으로 가슴을 허비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금벌판 수학의 계절을 만끽한다는 표현이 바로 아들 딸 자식들을 대학생으로 키워 사회에 내놓은 의연한 기쁨이겠죠. 여기서 또 19에서 깊은 상념은 아래채 별을 향하고 뿌리 내린 고향은 잠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음을 잘 말해줍니다. 또 19에서의 은성별 우성별이 있는 한 나는 이 세상을 다 가진 두 별이 엄마여물을 통해 그리움과 꿈 내밀한 감정의 움직임을 탄원하는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을 풍경을 매개로 한 그리움과 상념 그리고 마음의 설렘을 쓰고 있습니다. 각 연에서의 귀뚜라미 코스모스 수리개 억새풀 등 가을의 대표적 이미지를 제시하며 모두의 어떻게 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종결로 문장을 입관하여 소망과 기원의 어조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시어의 철양해도 그리움, 꿈인 아래 이런 데서 느껴지는 그 서정적이고 때로는 쓸쓸한 정서를 담아내는가 하면 스케치 흔들리게 펼치게 설레게 이런 또 시어들은 동작을 통해 정적인 가을 풍경이 동적인 마음의 움직임을 투영했습니다. 마지막 연에서의 은빛 갈기 같은 그런 그 시각적 묘사로 또 가을이 고요한 아름다움을 포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는 가을의 외부 풍경을 관찰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내면 감정이 공명하고 자유롭게 표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1: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노란 들판에서입니다.
2: 노란 들판에서 최홍련. 이름 모를 노란 풀꽃이 들판에서 하늘하늘 춤을 춘다. 단오절 나타난 불청객에 산주인 송아지들 우리를 반색한다.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골물이 녹음이 짙어가는 풀숲을 꿰질러 비틀거리며 촐랑촐랑 흐른다. 맥주 냄새

0: 저 먼저 취한 건가.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은 땡볕에 붉어진 내보를 식혀준다. 살며시 눈 감고 오직 코와 귀만 열어 오로라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조막선 애고사리는 꽃들이 부러워 풀린 곱슬머리 감추며 앙탈을 부린다. 고사리
1: 끝없는 자반출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의 마지막에 세상 어지러움을 씻어내리기 위해 자꾸 이 세상에 오는 거겠지 라고 한 것은 눈의 자수련이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0: 한떨기 구름 되어 날고파.
1: 단풍이나 가을이나 석양이나 꽃구름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들은 시인의 그 생활과 함께 성숙과 익혀든 마음을 잘 말해주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다음 감상할 시 작품 역시 또 시인의 일상생활에 흥취가 아주 짙게 묻어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시 제목은 탐석입니다.
0: 탐석 최홍련. 돌밭에 가면 세상이 온통 돌천지이다. 하늘과 맞닿은 지평선을 바라고 흘러만 가는 강물은 상념을 싣고 흘러가서 좋다. 생각 속에서 생각을 쫓고 생각 속에서 생각을 잊고 갈래 갈래 길들을 더 양보하고 돌밭으로만 향하는 길 돌의 숨결에 고스란히 취한다. 배낭 하나가 즐겁다. 세상은 담지 못해도 돌 하나 담은 배낭이 세월처럼 무늬져 온다.

0: 씨는 2019년 가을에 쓴 시인데 수석인으로서 진짜 그 탐색하는 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수석인이 수석밭에서 수석을 줍는 장면 묘사로부터 사색이 준번이를 풀어낸다. 나중에는 수석 죽기에 빠진 나의 인생의 충실함을 도출해냅니다. 원래는 이 은성패선을 운영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가게가 돌가게로 변신했습니다.
1: 네.
0: 저도 한번 가봤는데 복장은 한쪽 켠에 조금 있고 온통 그저 수석천지입니다. 눈이 뒤집힐 정도로의 많은 수석들이 현란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본인이 말을 빈다면 수석을 주실 때만큼은 모든 고생과 모든 그리움과 모든 고독들이 싹 다 잊혀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단다. 일단 수석에 빠져들면 수석과 대화하게 되고 수석과 울고 웃고 수석과 미래를 약속하고 수석과 교감하면서 인생이 다른 한 순수하고 순박한 면과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수석 한 덩이에서 자연이 많은 오묘한 리치를 터득하게 됩니다. 수석인의 인생 한 단면을 그려낸 조언시라 나름 생각합니다.

0: 재홍련. 은수저 같은 반달이 사는 동 너머 푸른 반공 중에서 웃을 때면
1: 그 등산 도중에 마이는 콜라와 빵 한 조각 이런 것들은 예, 수석에 어울려서 잘 지금 풀어 내려간 그런 심도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를 방불케 하는 스케치 이런 순간순간들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흘러가는 게 무슨 대소리야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자유분방하고 무아 독점의 경지를 파내고 있어서 너무 좋은 심도 여기서 흘러가는 세월을 또 올릴 것 같으면 사람이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값지고 뜻있고 재미있게 적당히 사는 것도 해볼 만한 인생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시름시름 살기보다 자연 속에서 자연이 많은 것을 온몸에 감싸고 삶의 진가를 만끽하며 사는 게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이 늘 자연 속에 빠져 사는 작중 주인공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한양 푸른 하늘 아래로 흐르는 강의 기슭으로 수석이 살냄새를 풍기는 수석밭으로 자주 걸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2: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단비가 기다려져입니다.
0: 단비가 기다려져 최홍련. 눈과 귀를 전부 내리고 산 세월 얼마였던가. 발걸음 멈추고 주위에 관심 끄는 게 몇 해였던가. 삶은 조용히 비오나 살며시 잠드는 것. 어느 모퉁이에서 피고 져도 흔적 없는 것. 세상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내 삶 종착역은 어디일까. 충분히 아팠던 지난날도 괴로웠던 나날도 깨끗이 지워버리면 홀가분할 텐데. 구태여 기억이라는 시간 속에 내 삶이 구겨지고 멍들어버려 말라붙은 들판에도 비는 내린다지. 그래, 내 인생도 이젠 단비가 기다려져 파란잎에 하얀 꽃으로 길 옆 민들레로 피고 싶어.

0: 예, 이 시도의 연변문학에 발표된 시인데 시 주요 포인트는 바로 내려놓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눈과 귀를 전부 내리고 산세월 얼마였던가 발걸음 멈추고 주위에 관심 끄는 게 몇 해였던가 라고 썼는가 하면 삶은 조용히 피어나 살며시 잠드는 것 어느 모퉁이에서 피고져도 흔적 없는 것 라고 썼는데 모두가 그 중심적 함의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뭐나 다 가볍게 내려놓을 때 삶의 질감은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철학이 있고 삶의 지혜가 번뜩이고 깨우침이 풍겨납니다. 시기, 질투, 암투, 겨름, 헐뜯기 등등의 단어들은 이 시에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로자 도덕경의
1: 그가들은 와, 이 돌이 몇천 년을 이렇게 달고 달았으면 또
0: 이분들의 그 전문 그 수석인 친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이 친 안에서 자기가 저 주워온 멋진 돌들을 올리고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주제 강조가 우리주에서 있었습니다.
3: 우리주 기존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돼 현재 전주 55개 시험점 대상 중 23개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2: 2026년 대학 입시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주 7,759명의 수험생은 이 인생의 큰 시험에서 자신만의 청춘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주제 강조가 10일 우리주에서 있었습니다. 국가 공동부유, 협동, 공동치리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제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주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잘 틀어주는 것을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및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론술 학습 관찰과 긴밀히 결부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독특한 법률적 지위와 법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재화, 심화, 전화에 공을 들여 법에 따라 민족 사무를 지리하는 능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 전주 광범한 간부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욱 유력하게 인도하고 우리주의 민족단결진보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을 목점이 근무한식의 중요 정치 임무로 삼고 법을 존중하고 배우며 법을 알고 활용하는 짙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당원 간부 학습 양성을 알심지로 조직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리론학습 중심조, 당학교 행정학원, 양성 세 가지 회의 한 개 수업의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삼아 차례를 나누어 간부 륜번 양성, 연구 토론 교류, 특별 강좌 등 활동을 전개,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법률 조항, 법정 직책과 사업 요구를 정밀하게 장악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 해야 합니다. 청소년 교육 교수를 참답게 다잡아야 합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대학교, 중소학교 사상정치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요구에 엄격히 대조해 립법, 수정, 폐지, 해석 사업을 통괄적으로 잘하며 우리주의 민족사업 관련 지방성 법규, 단행 조례를 다그쳐 정리하고 부적합한 내용을 제때 수정 조정해 우리주의 민족사업이 의거할 법이 있고 따를 규정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0: 주택 단원을 대상으로 시험점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및 관련 부대시설 기업 두 개를 유치해 현지 공장을 세우게 함으로써 산업지탱을 튼튼히 다졌고 전면적인 기초 실태 조사를 실시해 승강기 추가 설치 조건을 갖춘 주거단지 201개, 아파트 934동 주택 단원 2,901개를 정리했습니다. 올해 4월 말에는 연결시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실시 세칙을 내와 전시 승강기 설치 사업에 실행 가능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했습니다. 가도와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이 승강기 추가 설치 정책과 업무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1:1 지도와 양성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가도와 사회구역은 전담 사업반을 꾸려 현장 방문과 조사를 진행하고 정책을 해석하며 주민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걱정을 해소해 민의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은 주민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연길시 진학가도 3조 주거단지에 20여 년째 거주하고 있는 도녀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희망을 보았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3조 주거단지 주민 도용방입니다. 공적금, 승강기 추가 설치 전용 대출 등 다양한 자금 조달 경로를 확장해 주민들이 조속히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 6월 9일 오후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종소리와 함께 2026년 대학 입시가 정식으로 막을 내리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꿈과 땀이 자신의 취미에 맞춰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겠습니다. 수험생 류계원입니다. 시험이 끝나 무척 기쁘고 들뜹니다. 모교에 감사하고 출국 곁에서 응원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3개월의 방학 동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 입시에는 수많은 가정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시험장 밖에는 미리 와서 기다리는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꽃과 선물을 들고 3년간 분투한 자녀와 학생들을 기다렸습니다. 수험생 가족 헌혜사입니다. 외손자의 대학 입시 때문에 심수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꽃은 678이라는 숫자로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외손자가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랍니다. 수험생 학부모 왕례사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입니다. 아이가 점점 더 잘 되고 마음껏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는 끝났지만 꿈을 향해 분투했던 나날들은 학생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을 향한 새 여정은 이제 새로운 막을 열었습니다.
0: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미성년자 검찰사업 소식공개회를 열고 연결시 미성년자 검찰사업 발전 성과를 통보하고 다음 단계 중점 조치를 발표해 전 사회 힘을 모아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수호하기로 했습니다. 소식공개회에서 연결시 인민검찰원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검찰 사업은 40년의 발전 과정을 거쳐 단일한 형사사건 처리에서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4대 검찰 일체 직무 수행으로 전환됐으며 사법 보호 리념이 일방적인 징벌에서 6가지 보호 협동 공동 치리로 승격됐습니다. 연길 미성년자 검찰 사업은 시작 탐색, 전문화 형성, 현대화 종합 보호의 세 단계를 거쳐 현재 징벌, 예방, 교양, 치리, 책임 일체화 사업 구도를 형성해 사건 처리, 전문 진지, 법률 보급 예방, 협동 치리, 종합 직무 수행 등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 제5검찰부 주임 김견합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전국 미성년자 검찰 사업의 발전 방향을 단단히 파악하고 연결시 당위 정부의 청소년 사업 포치에 초점을 맞추며 사법 사건 처리 주요 책임 주요 업무를 이행해 미성년자 관련 모든 사건을 고품질 고효율로 처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합 직무 수행 치리를 심화하고 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디지털 수단으로 보호 효능을 제고합니다. 동시 부문 간 협동을 심화해 미성년자 사법 보호의 전문화 규범
1: 노래와 함께하는 연길여행 2026년 전국 대학생 가수대회 준결승이 일전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막

0: 를 내렸습니다. 전국 예산을 통과한 20명의 대학생 가수가 실력을 겨룬 끝에 현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국 10강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6월 13일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심양 대표팀과 맞붙게 됩니다. 6월 8일 심양팀 감독 고명기는 인터뷰에서 연변팀은 투지가 강하고 체력이 좋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서 이번 경기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금철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2: 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호남성 상담시에서 개최된 2026년 중국 관광상품대회 시상식에서 우리주 기업의 상품이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전국도시 창의림을 설계 대결에서 우리성에서 추천한 관광상품은 두터운 문화내포, 선진적, 창의적인 설계와 훌륭한 품질에 힘입어 국내 560개 입선작 가운데서 금상 1개, 은상 1개 인민검찰원에서 열렸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연결시 인민검찰원 해당 책임자가 미성년자 검찰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사건 처리질 향상, 전문화 진지 및 대우 구축, 전면적인 예방 교육, 사회협력 체계 형성, 4대 검찰 종합 직무 수행 등 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성폭행, 학교 폭력, 미성년자 범죄 조직화 등 사건을 엄하게 타격하고 조건부 불기소, 유죄 인정 관대 처리 제도를 정교하게 적용하여 재범률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했습니다. 여성 전담 검찰 수사팀을 구성하고 원스톱 자문 구제실, 심리 상담실, 법치 교양 기지, 모의 법정 등 전용 공간을 갖추었으며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해 심리 지원, 법률 원조, 사법 지원, 보호 개입 전 과정 보호를 실시했습니다. 30명의 검찰원 간부와 검찰관이 연결시의 60개 중소학교와 유치원에 법치 부교장으로 배치돼 개학 첫 수업, 학교폭력 예방, 인터넷 안전 등 정기적인 법치 교육을 펼쳐 청소년의 법의식과 자기보호 능력을 높였습니다. 강제보고와 취직조회 제도를 의료, 교육기관에 정착시키고 여러 부문과의 협력체계를 형성해 미성년자 보호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단일 형사사건 처리의 한계를 깨고 민사소송 지원, 감독 및 보호, 행정검찰 감독, 공익소송을 미성년자 검찰사업의 전 과정에 통합시키고 학교 주변의 위해 상품 판매, 미성년자 대상 주류, 담배 판매, 유해업소 출입, 가정폭력 등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돈했습니다. 향후 연결시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을 고품질로 처리하고 사건 처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인터넷 보호, 학교 안전, 가정 감독,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분야에서 검찰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연결 미성년자 보호 위체 미니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 학부모, 주민이 미성년자 침해 사건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접수, 분류 처리, 결과 반응 표시의 고리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선전, 교육, 공안, 민정, 부녀연합회, 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가정, 학교, 사회, 인터넷, 정부, 사법 6대 보호 체계를 일체화하고 미성년자 대상 법치 선전을 확대 전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계속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에서 발표한 퇴직과 관련된 새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년 초과 시 채용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정년을 초과한 종업원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채용 단위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합니다. 점진적인 퇴직 연령 연장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이런 군체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연장 시간을 가장 길어 3년을 못 넘깁니다. 세 번째는 한 개월 전에 서면 형식으로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퇴직 시간 연장이 확정된 후 재연장할 수 없습니다.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조기 퇴직 시 알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조기 퇴직을 원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적 유연성 조기 퇴직입니다. 양로보험은 최소 납부 연한을 충족해야 하고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도로교통사고 배상 책임 관련 규정을 준비했습니다. 최고인민 법원이 발표한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심리 시 법률 적용 관련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 법원의 해석 2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석은 처음으로 지능운전 상황에서 형사 책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습니다. 차량 보조에 따르면 승차자가 차 문을 열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강제보험과 상업보험 범위 내에서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승차자는 피보험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배상한 후 부족한 부분은 운전자와 탑승자가 책임 상황에 따라 배분해야 됩니다.

현승차 탑승으로 인한 교통사고 배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 따르면 호위동승 편승차 탑승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운전자가 고의 또는 중견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을 경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교통경찰이 인정한 전체 책임이 운전자의 중견 과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고 원인과 운전자의 궁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만약 당신이 단지 무상으로 동료와 친구를 태우고 심각한 위반이 없다면 교통경찰이 전체 책임을...

0: 노래가라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미녀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1: 목걸이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가라 차차차.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오늘 네. 해수 아리랑 불러보겠습니다.
1: 해수 아리랑이요?
0: 아주 김연수 아리고요.
1: 해수 아리랑이요?
0: 예.
1: 네. 불러보세요.
0: 예. 아리 아리 아라리로도 얼씨구나 넘어갔소.
1: 하나 둘 셋.

0: 보고 얼씨구나 넘어가고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오 장단 잘 맞추셨습니다. 네. 아니 괜찮아요. 이 그 그냥 듣지 마시고요. 본인이 그 속도대로 가시면 제가 장단 쳐드리잖아요. 네. 잘 맞추셨어요. 어머리 장단이 어렵잖아요.
0: 맞출 줄은 몰라서 이번에 좀 열심히 노래.
1: 하나 둘. 그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가시면 네. 되거든요.
0: 이번 이 노래 배울 때 선생님들 너무 이거에 네. 장단에 해줘서 그거 때려 하느라고 애쓰었습니다. 내일 애 못한다. 박자 얼마 맞춰서.
1: 오 잘하셨어요. 오늘 온몰이 장단 맞추셨습니다. 장단을 네, 제대로 타셨어요. 예. 네. 아유 잘하셨어요. 네. 네 열심히 또 배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네.
1: 네. 단풀입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어미란 선생님 제가 오늘이 요새 사나흘 오늘 그제 나흘 이렇게 농촌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며 이랬는데 지금 이 노래 부르고 2시 10분이 지금 나가야 돼서 이렇게 일찍 가야 전화드렸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오늘 일찍 전화 주셨습니다.
2: 예 그리고 저기 뭡니까 이거 뭐 그저 예, 한전은 한 분들이 많지만은 네. 50쌍, 20쌍 붙이는 분들이 네. 여간에 모이 몽땅 끝이 납니다.
1: 오, 그래요?
2: 예. 그래서 시원컬컬 감주로
1: 하다. 아이, 부르세요. 이번엔 부르셔야죠. 자.
2: 예. 네.

0: 나무가 자
1: 시원설 갈 마시고 또한 뱀이 넘어가서
0: 좋다 여기까지
1: 좋다 하겠는데 네? 목이 어떻게 빵 내서 요새 네. 나흘 동안에 아침에 3시 반에 일어나고 이러면서
0: 아유 피곤하셨네요 그냥.

0: 예. 예.
1: 그냥 이 농촌에 와서 네. 이게 저기 시내 집보다 이 농촌 집은에 시원한 게 어머니도 네. 이게 신호 좋지 않아서 그랬을 겁니까? 네. 네. 그래 지내 왔습니다.
0: 아유 그러셨군요. 항상 남보다 더 뭐든지 최고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네.
1: 선생님, 네. 너무 고맙고.
0: 힘내세요.
1: 노래는 이렇게 잘 못 불러도 예.
0: 잘하셨어요.
1: 노래만 하면 이렇게 네. 웃음이 나고, 네. 맥이 나고, 이렇습니다.
0: 그럼요. 노래를 하시면 또 운동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노래만 잘 부르셔도. 네. 네. 그래요.
1: 그래서 이 모두 그래도 내가 원래 건강이 나쁜 여자인데 네. 이렇게 목소리를 안 들어보면 50대, 60대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리고 나는 워낙 건강이 나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내 안에 나도 아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어 나는 워낙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1: 네,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 이렇게 주셔서 너무 고맙고 네. 그렇지만 예, 저는 진짜 허리 못 쓰니까나
0: 네, 그래도 예, 나는 괜찮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1: 오늘도 잘 자겠습니다.
0: 오늘 잘 부르셨으니까 아유, 또 수고하십시오.
1: 아유, 네. 네. 네. 네. 선생님 항상 고맙습니다.
0: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0: 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2: 수고하십시오. 네.
0: 여보세요.
2: 네, 항상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를 네. 꺼주실래요?
2: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0: 여보세요. 자, 이분은 언제까지 네. 라디오를 켜고 들으시면은
3: 여보세요.
0: 아 김 여사님이시네요. 라디오를 꺼주셨죠?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라디오를 꺼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3: 그렇습니다.
0: 네.
3: 오늘은 저기 또 한 뱀이 넘어가네 이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0: 그래요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0: 예, 모내기 타령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저 김명숙 의사님 잘 안 들리시나 봐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아, 목소리를 제가 지금 최대한 이게 이러면 소리 지르는 건데 잘 안 들리시나 봐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네. 노래 하나 불러봅시다.
0: 자, 오늘은 어떤 노래를 갖고 오셨어요?
2: 오늘은 네. 여기 이 노래 교실에서 배운 노래 배웁시다.
0: 예. 네.
2: 그러니까 반주곡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자,
0: 어느 노래요?
2: 우리네 인생.
0: 우리네 인생. 좋죠.
2: 예. 네.
0: 자.
2: 네.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달 뜨고

0: 웃으며 사는 거지.
1: 웃으며 사는 거지. 이제까지 끝났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그, 이 노래는, 저 신심이 자신감 좀 없어 보이시네요. 부르실 때부터. 반주곡이 없어서 그런가요?
1: 예, 반주곡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여튼 내불렀는데, 연습 많이 했고.
0: 연습 많이 하셨죠. 긴장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는 아예 긴장하시지 않고 아주 잘 부르셨어요. 오늘 시간도 잘 부르셨습니다.
1: 아이고,
0: 네, 잘 부르셨어요.
1: 아닙니다. 그닥 쟁기.
0: 그닥 그게 아니고요. 쿵! 이 부분에 아침에 해 솟고 쿵! 저녁에 달 뜨고.
1: 그렇죠. 반박자 끊는 건 명심을 하늘에 해서.
0: 네. 이 노래를 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쿵! 들어갔다 쉬고.
1: 반박자를 명심하는 게 기준이 노래 불러본 반박자 끊는 게 좀 재밌는데.
0: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재밌게 에? 해보실까요?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구절만. 한 구절만. 아침에 해 솟고 쿵! 저녁에 달 또 이렇습니다.
1: 하루에 또
0: 하루가 쿵! 다 지어가더라. 하나, 둘, 넷. 그 다음.
1: 그다음에
0: 세월이 흘러서 쿵 그다음 또 쿵 또 쿵 있습니다.
1: 그럼 다른 노래 하나 1절에 합시다. 그냥
0: 하세요. 좋습니다. 네.
1: 이 무슨 제목이 뭐든가.
0: 제목이
1: 활락의 명절.
0: 활락의 명절. 예.
1: 활락의 명절. 예. 가만히 계세요. 내 무엇 마시고.
0: 꽹과리 올려라 북장고. 예. 올려라 이렇죠. 저도 지금 가사 말이 없어요.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1: 이거는 큰 한 박자 쓰시는 게니까.
0: 그렇죠.
1: 북장고둥.
0: 쿵. 북장고둥 둥 울려라. 꽹과리 둥둥 울려라. 걷다 걷다. 이렇습니다.
1: 하나 둘
0: 셋 넷.
1: 북장고둥 둥 울려라. 꽹과리 둥둥 울려라. 명절 맞은 얼굴마다

0: 네.
1: 숨이 참혀요.
0: 그니까 좀 천천히 가셔도 돼요.
1: 반주 없으면 숨이 안 차는 거.
0: 반주가 없으니까 어디에 의거할 데가 없어서 그러신가요?
1: 그렇겠죠.
0: 그렇겠죠.
1: 제대로 말해서 이거 집에서 노래 교실에서 열 곳이 불러도 숨은 아이 찬데 네. 한곡 불러도 숨이 차요.
0: 조금 긴장하셔서 그래요.

0: 말해, 긴장감 테스트하면 막 건장감, 네. 긴장감도 막 핸드폰 긴 손이 와들와들 떨기.
1: 저는 지금 선생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0: 핸드폰이 떨기에서 그 겨우
1: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러면 더 긴장해요. 근데, 아유, 괜찮겠다. 뭐, 박자 틀리면 말지. 뭐, 이렇게 하셔요. 다음에는.
0: 네.
1: 네, 그래요. 다음에는 제주아리랑 불러보세요.
0: 제주아리랑 내가 네. 못 배웠습니다.
1: 배우세요.
0: 네, 그 못 배웠습니다.
1: 아, 재방송으로 또 들어보시면서 배우세요.
0: 네.
1: 네. 요청합니다. 네.
0: 예.
1: 수고하셨어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예.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예, 오소신 누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한 선생님. 예, 네.
2: 연변아리랑을 해봅시다.
1: 연변아리랑. 네.
2: 예.
1: 불러보세요.
2: 하얀 짓 하얀 말 잘한 돌아주는 양옛 처녀 사랑 오래 아라리가 나왔고 아리다 아리아리다 아라리요 삼각산 계곡에 넘어는 뭐가 한다 아리다
1: 아라리요
2: 고개를

0: 아라리가 나서 아라리가
1: 아라리요
0: 아리랑 쪽에도 갑니다 아리랑 쪽에도
1: 네, 수고하셨습니다. 곁에 혹시 누가 계세요?
2: 예.
1: 혹시 화이팅 하는 분 계신가요?
2: 예, 수고하세요.
1: 땀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땀뿐입니다. 여보세요?
3: 미란쌤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네. 또 오늘 만나 반갑습니다.
1: 반가워요.
3: 예, 네. 오늘 부를 노래는,
1: 네.
3: 예, 재미있는 노래 좀 불러보자. 이제, 그래, 먼저 물어볼 건, 그,
1: 네.
3: 제주 아리랑 이럴 가사 있습니까?
1: 네.
3: 3절, 4절 있습니까?
1: 오, 가사, 4절이 많아요. 우리 2절까지 가사.
3: 3절, 4절 계속 있습니까?
1: 있습니다.
3: 아, 예, 그렇구나.
1: 네네. 네.
3: 예, 그래, 그거, 3절, 4절 다 배운다는 게 다 보내주십시오. 예, 그거. 네, 노래 재밌게 네. 고맙습니다.
1: 네. 그럼 오늘 네, 부르실 노래는요?
3: 어느 때 작년에 한번 이 배틀가로 이렇게 불렀는데,
1: 네.
3: 미란 선생님이 저 노래 너무 슬프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1: 아, 그랬나요?
3: 예, 그래, 예. 오늘은 그다지 그렇게 슬프게 아니고, 그래서 수술하게 그것도 부르다 그랬습니다.
1: 아마 옛날에는 배틀을 짜는 게 얼마나 지겹나요?
3: 그렇죠.
1: 예, 예. 요즘은 현대화식으로 다 하는데 예전에는 막 이걸 짜고 하니까 힘들어서
3: 예.
1: 아마 윤 여사님께서 그 감정 그대로를 예. 잘 체현해 주신 것 같아요.
3: 예.
1: 네.
3: 아, 지네 그렇게 슬프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래서 예술하게 그래서
1: 예.
3: 그날에 그래서 제절이 그래서 지네 슬프게 불렀다고 제절이 그래서 불합격을 나왔어요.
1: 아, 저 불합격을 얘기 안 했습니다.
3: 아니, 하진 않았어요.
1: 예.
3: 예. 예, 오늘, 예, 좀, 그, 수술하게 부르겠습니다.
1: 예.

0: 잘하셨습니다.
1: 네, 그렇게 슬프게 안 불렀지요.
0: 아니, 슬프죠. 슬프지 않았어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네. 말씀드렸나요?
1: 예. 네. 그래서 나의 그래 언어를 위해 조금 이래
0: 너무 잘 부르셨어요.
1: 약간 좀 이렇게 글 있는 것을 난도 한 것처럼 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도 조금 죽여가지고 그렇게 부른 겠는가 그래.
0: 어, 잘 부르셨어요.
1: 그게 많이 불렀을 겠는가.
0: 아니요, 너무 잘 부르셨습니다. 그 네. 이제는 뭐 민요는 너무 간단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판소리도 네, 지금 부르시니까.
1: 네, 이런 노래로 이렇게 연대 네. 노래고 그다음에 전통 민요로 아리랑 이렇게 많이 네. 배웠는데
0: 네.
1: 이렇게 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이렇게 그래도 전통민요가
0: 네.
1: 전통민요를 좋아하고 전통민요가 내 목소리를 맞겠다 이런 감각은 가졌는데
0: 네.
1: 어미란 선생님은 어떻게 또 딱 짚어 이렇게 주시면서 얘기하면은 그것도 아무래도 좀 약간은 참고를 들어야 되겠죠.
0: 아니, 그렇죠. 지금
1: 전문가지 않습니까?
0: 전통민요는 너무 쉽게 배틀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르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1: 네.
0: 그 꺾는 부분이 뭐 이배를 짜서 이런 소리랑 너무 잘하셔요. 누구를 추랴
1: 수술하게 불렀습니다.
0: 감는 부분도 너무 잘 부르셨어요. 경기민요 경기.
1: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약간 잘 불러도 잘 불렀다가 예. 하여튼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죠.
0: 그럼요.
1: 영관 선생님하고 엄일한 선생님이 덕분이라고 얘기해 주시겠지요.
0: 너무 잘 배우셨어요. 그리고 예, 판소리도 지난 시간에 잘하셨잖아요.
1: 이렇게 뭐니까 아유 내 혼자 이렇게 마음이 든 노래를 정말 발들에 섰습니다. 러시라기 얘기를 했어. 근데 아이 봄마다 어느 분이나 다 재미있는 노래 배워주시니까
0: 네.
1: 내 노래를 이렇게 마음이 든 노래 자꾸 밀려나간단 말입니다.
0: 예. 부르세요. 괜찮아요. 저희도 한 주 한 번씩 그 윤 여사님은 오늘은 어떤 노래를 또 선물해 주실지 기대가 되잖아요.
1: 예,
0: 기대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1: 다음번에 그 제주도 아리랑이니까 그게
0: 제주 아리랑.
1: 예. 네. 아, 그 노래 또 언제 매력이 있습니까? 예.
0: 네, 그렇죠. 엄머리 예, 장난의 매력 있죠.
1: 누구나 다 들 것이라 난 믿겠습니다. 예.
0: 그럼요.
1: 예.
0: 네.
1: 예, 오늘 언니랑 선생님 네. 많이 하셨죠.
0: 알겠습니다. 아유, 네, 윤 여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급하시네요.

네, 민요가락 차차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화 주신 분은 전화 끊으셨네요. 이제 노래도 감상하시는 시간을 또 가져봐야겠습니다.

이 노래는 저려화 선생님 작사 그리고 량춘복 선생님이 작곡으로 된 노래 행복하게 살아가세요입니다. 리원관 선생님이 부르신 노래입니다.

불긋 단풍이 이산저산 물들이고 바람 타고 실려오는 싱그러운 과일 향기, 내 고향의 산과들의 풍류 노래 성순하고 사람들의 얼굴마다 웃음이 넘쳐나네. 에로와 조쿠조네, 데로와 조쿠조와 아름다운 이 거장에서 행

늦게 춤이 덩실덩실 절로 나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연변 참 아름답죠. 그래서 이 노래도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부르시면 좋겠죠. 들판에는 황금빛 넘실넘실

네, 후렴구가 좀 머릿속에 많이 또 남아있는 그런 동기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한번 들으면 또 이 노래가 인층 여러분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이 행복하게 살아가시 노래를 끝곡으로 드리면서 오늘 민요가락 차차차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미다니였습니다.

소모와 국부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 춤추기로 약속을 했다. 월요일 오후 소모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문 앞에 섰을 때 날씨는 이미 매우 추워졌다. 날씨가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녀들이 모여 뜨거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치 봄이 온 것처럼 설레는 분위기였고 많은 연인들이 이곳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소모는 반 시간 동안 국분을 기다렸다. 길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활기찼다. 갑자기 소모는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강릉로를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자전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북쪽으로 향했다. 소모는 갑자기 가슴이 떨려오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찬바람 속에서 그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보이는지 대체 누구일까고 생각했다. 잠시 생각한 끝에 그 사람이 바로 아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모는 물론 아보를 오랜만에 다시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아보는 그냥 스쳐 지나갈 뿐 소모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소모는 마음이 분산되었다. 국부는 언제든지 맞은편 23선 전차역에서 걸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모는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렸지만 국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사안의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했다. 국분이가 또 자신을 속인 것이었다.

다시 아보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이날 오후 아보는 마지막으로 설지를 한 번 더 만나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가는 길 아보의 생각은 복잡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속도는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렸다. 아보는 자전거를 타고 조양 신촌

산에서 문형로 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뒤 다리 아래로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의 마음은 매우 초조했다. 반 시간 전 아보는 솔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솔지는 아보에게 지금 바로 안원로로 와달라고 말했다. 아보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설지는 아보가 쓴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 편지는 벌써 석 달이 넘은 것이었으며 설지는 그저 봉투만 보고 편지는 열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보는 왜 그랬냐고 물었다. 설지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아보는 다시 한번 일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설지는 아보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했다. 아보가 또 말하려고 하는 순간 전화가 끊어졌다. 아보는 급히 창고에서 자전거를 꺼냈다. 마음은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이때 아보는 자신이 썼던 편지의 마지막 몇 문장을 기억하지 못했다. 설지가 매일 봉투만 보고 편지를 열지 않았던 것은 내용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하는 것일지 아보는 매우 긴장했다. 아보의 자전거는 계속 빠르게 달리다가 느려지기를 반복했다. 설지가 마지막 만남을 이야기할 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으므로 아보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전거가 문형로 다리 꼭대기에 도달하고 다리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동안 아보는 갑자기 자신이 아직도 정비공 복장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보는 약간 당황했다. 하지만 자전거는 계속 다리 아래로 나아갔다. 장수로에 도착해 왼쪽으로 방향을 바꾼 아보는 경로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무정로에 들러 허생의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는 계획이었다. 자전거가 무정로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보는 한숨을 쉬었다. 허생 방의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보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이 작업복 차림 그대로 설지를 만나는 것이 과연 옳을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아보는 자전거를 계속 남쪽으로 이동시켰다. 서강로를 지나 아무 목적 없이 남경서로 쪽으로 향했다. 영화관의 포스터를 본 순간 아보는 정신을 차리고 강령로 입구로 방향을 바꿔 즉시 북쪽으로 나아갔다. 그는 이런 옷을 입은 채로 설지를 만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현재 일하는 중이기도 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끝났기 때문이었다. 오후 2시쯤 길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들이 많았다. 아보는 자전거를 타고 한 사람의 앞을 빠르게 지나쳤다. 아보는 그 사람이 바로 소모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소모는 눈을 깜빡이며 오랜 친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잠시 보이는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금방 사라져버렸다. 이때 아보와 소모 두 사람은 동시에 마음이 흔들렸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면의 괴로운 정도는 서로 비슷했다. 아보는 지치고 망설이며 온몸에 기름때가 묻은 채로 마침내 설지가 사는 골목길에 도착했다. 아보가 자전거를 세우고 문을 밀고 나가자 복도 앞 방 안에 설지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고 있었다. 설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 아버는 발길을 멈추고 자신이 지금 출근 중이었으며 옷차림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설지는 이미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버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설지는 괜찮으니 들어오라고 권했다. 아버는 출근해서 바쁘다고 변명하지만 설지는 아버를 보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좀 더 일찍 편지를 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설지는 식탁 위에 그대로 놓인 편지를 가리키고 웃으며 자신은 내용을 보지 않아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가 말없이 있자 설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아버의 이름을 불렀다. 설지는 한 통의 편지를 두고 석 달 동안 봉투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아버는 그 사실에 정말 마음이 아팠다. 아버는 이제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설지는 아버 앞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마주서고 설지는 아버의 어깨를 살짝 만지며 자전거를 타고 왔냐고 물었다. 설지는 자신도 5시에 다시 가야 하며 그냥 아버를 한번 만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버에게 나중에 전차에서 자신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아버는 이 말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다. 설지는 아버에게 자신이 타는 전차에서 아버는 영원히 표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버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설지는 조금 더 다가오고 아버는 뒤로 물러나지만 설지는 여전히 다가왔다. 그녀는 천천히 두 손을 뻗어 아버를 껴안고 얼굴을 아버의 가슴에 꼭 붙였다. 아버는 온몸에 기름이 묻었으니 놓아달라고 말하지만 설지는 아버를 껴안은 채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아버와 설지의 관계는 마침표를 찍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후 이야기는 다시 80, 90년대로 돌아가 꽃이 만개한 듯한 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펼쳐나간다. 매선은 대규모 토론회를 준비했고 강청재가 많이 도와주었다. 매선은 강청재와 리리를 지진원 식당에 데리고 들어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의논했다. 메뉴와 장소 등 모든 사항이 합의되었다. 이후 매선은 강청재, 리리, 호생, 아보에게 각각 회의 소개서와 일정표를 보냈다. 회의 요청장에는 각계각층 귀빈들을 진심으로 초청하여 더 많은 친구들을 상해로 초청해 함께 위대한 사업을 이룩하리라는 내용이었다. 이번 행사에서 공항 픽업과 호텔 숙박을 전액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리리는 내용을 보고 난 뒤 아버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 명단에 큰 인물이 정말 많으며 매서가 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아버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답하며 식당 운영은 그냥 식사 자리를 잘 관리하고 돈을 잘 벌어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리리는 매서라는 여자의 이름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며 한자로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덧붙였다. 리리는 갑자기 아버에게 자신이 질투한다고 말했다. 아버는 메서가 예전에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일하는 수출입 직원이었던 것만 기억한다고 말했다. 아버는 지금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며 누구도 얕보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깜짝할 사이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리리는 이미 큰 활동을 준비하고 각계각층과 연계를 맺으려 하니 자신도 친구들을 한 테이블 더 초청하겠다고 얘기했다. 게다가 향랑 싱가포르 친구들과 또 다른 친구들도 초청해도 괜찮겠냐고 묻고 주방 아주머니까지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아버는 마음대로 불러도 좋으며 많을수록 좋다고 답했다. 호생도 꽤 많은 친구들을 불렀는데 사람이 많으면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리리는 아버에게 주방 아주머니가 이슬란드에서 팩스를 보내왔으며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올 것이라고 전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좋다고 답했다.

이렇게 활동의 만찬이 지진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날 밤은 정말 북적거렸고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 있었다. 메소모녀와 향앙의 남자가 로비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고 길가에는 현수막이 걸리고 폭죽이 터지며 사사춤이 펼쳐졌다. 북과 장구 소리가 온 공간에 울려 퍼졌다. 손님들은 문에 들어와 서명하고 명함을 내주면 자료를 받았다. 총 인원은 40테이블에 가까웠다. 리리는 친숙한 손님들을 위한 소규모 자리를 마련했는데 우측에서 테이블을 모아 큰 개인실 하나에 배치했다. 오는 사람들은 주저없이 마음대로 자리에 앉았다. 이날 아버는 대회에서 나눠준 종이봉투를 들고 개인실에 들어가니 호생 령자 등이 보였다. 강청재도 꽤 많은 친구들을 초청해왔다. 이날 저녁 메뉴는 미식가 심선생이 정해주었다. 상해 청채 샐러드, 소금에 절인 닭, 마란 두부 피권, 식초에 절인 해산물이, 꿀 양념차 등이 있었다. 10가지 볶음 요리는 지진은 일품 물고기찜, 명전 명정새우, 달팽이 속에 고기 넣은 요리, 달걀찜, 기름에 볶은 죽순, 오이소스 소고기 등이었다. 국물은 죽순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무침 국이며 두 가지 간식은 사장님 비밀 레시피인 춘권과 북서부 노란 암탉 만두국이고 디저트는 과일찜이었다. 도도와 소금이 령자 내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맹선생과 점쟁이 종대사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령자가 일어나 인사를 하자 도도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급히 소금을 끌고 일어나 자리를 옮기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리리와 강청재가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관계를 고려해 자리를 다시 조정하니 비로소 모두 앉을 수 있었다. 새 테이블의 자리 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11명이 앉는 테이블은 매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었고 그 외에는 아보, 호생, 장아씨, 오아씨, 북방의 진아씨,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류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1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일단 우리 이 우대 활동 쭉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리는 우리 후메 규십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립시다. 후메 규십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좀 익숙하게 아시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쓰고 그래서 그 후메 규십 꼭 먹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그 후메 규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런 생화 반응 가운데서 꼭 있어야 되는 성분입니다. 후메큐십이라는 게 무슨 생화반응에서 꼭 있어야 되는가 보면은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산소산 신환이라는 게 진행됩니다. 우리 의학원이랑 가면은 붙으면 이거 꼭 배우는 항목입니다. 뭐 중의를 하든 서의를 하든 또 뭐 코창과 이사를 하든 림상 이사를 하든 약사를 하든 호사를 하든 친구사를 하든 이 산소산 신환이란 거 꼭 배웁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에너지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을 말합니다. 생화 반응을. 이 가운데서 우리 품에 A라든가 이런 성분이 없으면 이 반응이 생화 반응이 진행 못되고 잘 진행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못 생기죠. 우리 병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슈퍼사이소 C라든가 포메A라든가 산인산생가라든가 이런 거 해서 극도로 맥이 없거나 대사가 진행해야 될 때 이거 주사를 합니다. 정맥주사든지 이렇게 주사를 합니다. 그것처럼 이 후메큐십이라는 거는 특히 우리 심장근육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이런 그 효소입니다. 후메라는 게 호소죠. 이래서 Q10 이랬는데 우리 심장이란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도 심장은 박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장은 1분 1초라도 섬은 사람이 아이 되지. 이래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공급되자면 이 후메 Q12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 몸에서 이 후메 Q12가 정상적인 이 수량을 보존하지 못한다 할 때에는 심장은 특히 믿고 있어야 되는 성분이 25%보다 떨어질 때는 심장이 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0대 중반부터는 이 후메 Q10이 잘 몸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생산된다 말입니다. 열 이것뿐이 생화 반응을 걸쳐야 후메 Q10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은 늙으면 많은 생화 반응이 잘 진행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이제 계속 후추로에 혈압도 온도 안 되고, 뒷골이 뻣뻣하면 어질도 자꾸 나고, 가슴이 후두부라. 그리고 왜 머리에서, 귀에서 뭐 소리 윙윙 나지. 이러다 내 선생님 강의 듣고, 건네 모시 안 죽고 먹고 있는데, 야, 조금 엇글.
1: 네.
2: 가슴 떨린 점도 조금 많이 이렇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나는 전립선에 밥소변에 화장실 대여섯 번에 화장실 다니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한 번 소변량이가 많아지면 소변 차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소변 차수는 줄고 소변량은 더 늘어나고, 이러면서 우리 몸의 독소가 잘 빠졌습니다.
2: 예, 그러면 잠 잘 전에 아침이면 머리 맞고 사람이 정신 나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아침 이후.
0: 예.
2: 약도 효과 좋지, 또 약 별로 없지, 좀 다달바다 또 계속 먹자고 합니다.
0: 예. 우리 할때 계속 있으니까,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아, 501-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간단하게 우리 설명드리면 사실 이거 설명드리자면 김다이후메 주시고요. 우리 주로 이 근뇌보신환을 설명드리는 시각이기 때문에 주식을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이 주식이란 건 정상 성인이라 할 때는 약 500 내지 1500 미리그램입니다. 정상 성인은 이만한

0: 양이 있어야 되는데 40대 중반부터는 이것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근데 보시면 전번에 선생님께서 한번 하고 지금 쓰는데 약이 엄청 쓴다. 예.
0: 네.
2: 예, 당연히 쓰면서 손이나 빠져가지고 저기 그렇다고 있을 때 없이 보고 초등에 냄새도 나가고 강추도 나가고 하더니 지금 초등에 있는 게 그대로 쓴다.

0: 난다. 이 약 먹을 때 맥이 난다.
1: 맥이 나는 약입니다.
0: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끼라매 맥이 나니까 어지럼증 많이 나고 용 좋습니다. 머리가 아파지. 어떻게든 어디 머리가 좋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이 약 좀 또 배달 받다고 그린다.
1: 예. 기대 할 때 있습니다. 예. 배달 받으십시오.
0: 예, 예. 감사.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래서 사람이 늙어가는 가운데서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5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이 Q10은 다 써주면 좋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또 앓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겠는가. 이런 자문이 많은데 이러자면 사람은 누구나 Q10 그 다음에 또 비타민에서 우리 비타민C를 추천드립니다. 비타민C 그 다음에 종약으로는 이 건내보시왕 같은 이런 약 이 신가지를 꾸준히 쓴다 할 때 큰 모병이 없이 우리 건강하게 사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2: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3: 우리의 어머니가 치매 와서 이 약을 쓰기 시작에 쓰는데 모든 면에서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엉뚱한 소리라든지 어전에 정신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바깥 출입을 자꾸 나가든지 어전 나가지 않고 사람이 감옥에 어전 똑똑하게 박힐 수 있습니다. 영자 아웁니다. 어전은 그래 네. 이거에 우리 어머니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행지간이 우리 이모도 어때 엉뚱한 소리 자꾸 아주 좀 불편해 했는데 우리 쓰고 너무 좋으니까
1: 치매도
3: 예, 치매 증사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모도 지금 같이 쓰는데 우리 이모는 이제 70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효과도 빠른다. 나이 어려 그런지. 예. 그리고 이거는 정신 상태가 늘 그저 흐리멍텅하고 누구 가도 모르고 자꾸 이심하면서는 누구 돈을 가졌다 자기 물건을 가졌다 이래더니 그 증상이 예. 없어진답니다. 영 좋다.
1: 재밌다. 치매 가운데 예.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남이 자꾸 의심하고 시름이 아예 너여서 자꾸도 어디다 꽁치한
3: 그런데 이 약이 쓰던 중간에서 제일 좋다 됨까 영 좋답니다. 효과 빠르고 예, 그래 놓고 예, 약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놔서 오늘 두 분 지금 예,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 드린다.
1: 네. 네.
3: 예,
1: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그래서 우리 그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매도 걸리지 말고 중풍도 걸리지 말고 심장병도 걸리지 말고 이렇게 살겠는가 약을 좀 추천드려달라. 이럴 때면 우리 중소약은 결합하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2: 네.
1: 중약만 쓰지 말고.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네,
4: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건내보시왕리 우리 언니께서 자식분도 못 잡았어요. 이전에는 같이 앉아 말 아무것도 말 또 하고 하나 또 자꾸 물어놓지 부르지 몇 번 더 물어본다. 그리고 또 수강에서 네. 밥할 때리 어느 때는 경상 쓰는 밥을 안 차려놓고 눌러 자라서 내 밥 먹던 밥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한 번 열쇠를 집에다 놔두고 밖에 나가고 그래서 그런 우리 말한 게 우리 언니 지금 아무래도 치매와 친구가 뭐라고 소리 그래서 내 그런 이 건네지 다시 말을 먹고 너무 효과가 그런 게 있네 두통 이랬단 말 그리고 다시 무슨 이 약용 먹고 소리에 내 이 골이 아무래도 무슨 문제 생기는 뭐라고 그래서 다시 요즘은 기운력이 약간 증가되는지 이전보다 많이 낫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잡수 이 기운력 때문에 먹었는데 어제 요즘에 요즘에 세 번 다수가 하냐 내가 대학습에 나가도 요즘에 세 번 다수가 별로 한 번밖에 안 나가고 용은 대변이 조금 나가는데 지금 시원하게 잘 나간다 하니까 아니 몸이 좋았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이러면 이학질에 이래서 혼자 하니 어디까지 손 나빠서 먹었지 위로 나빠 먹었지 그냥 소화해주는게 이약 뭔가에 소화 잘 되지 얼마나 허드망이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 잡수고 지금 우리 이모도 좀 이 너무 좋다 오늘 대답을 우리 언니도 이 저번에 몇 총 받았던가 저번에
1: 우주 활동 참가했는가
4: 예, 우주 활동 요번에 또 10통 받자 그럼 저번에도 10통 예. 받았거든 발판에 우리 언니 들어주고 당연히 얼마 아니다면 오늘 또 10통 받아서 계속 쓰겠다
1: 예.

0: 해갖고 이렇게 전화하고 하는 처음 봤답니다.
1: 그렇다.
0: 예, 네. 예. 오늘도 가자 밝히죠.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네. 시간상 관계로 제가 이 법마다 이 후메큐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그러지, 이렇게 후메큐십, 그 다음에 비타민C, 이게 다 생물제품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다 중약으로 해서는 건네보시왕 같은 이런 신기한 약재가 25가지 들어간 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우리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3: 네. 네, 오늘 출근하십니다.
2: 네.
3: 이제 보상이 좀 다음나다고 합니다.
2: 네.
3: 이런 머리가 지금 다 봤었는데, 지금 색이라나, 지금 중세까지 있더니, 일단 머리 혈압도 조절하려고 자꾸 머리 휘매가지고 이랬어요. 그냥 좀 다 되지 않아가지고, 한번 좀 건의하고 보셨으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 내봅니다.
2: 예, 네, 그런 분들 쓰고 계시고, 또 확실히 효과 다 봅니다. 추천드립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네.
1: 네. 설명 주시죠.
2: 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좀, 다른 건뇌보신환보다, 다른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제약공장. 제약공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약통에다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다 썼지만, 확실히 그런 성분이 들어갔는지,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제약공장에서 옵니다. 우리 소개드리고 있는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은 우리나라 양치입니다. 중앙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양치다 이 말입니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두분 선생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건네보신하는 먹고 있습니다. 어제 먹었는가 하면 눈은 노공이 왔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도 그게 노공이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이 머리가 소시라 떠돌이 달았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이 머리 희감이 정시 대응에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네.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미술이 고생했는데 건네보신하는 먹은 다음에 지금 혈압약 하루에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 먹습니다. 그래서 네. 혈압이 온정되니까 용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소변이 닫아가지고 이 밤에 고도 밤섭에 더군다나 닫아가지고 몇 번씩 일어나던 게 지금은 기껏 일어나야 그것도 한두 번 일어나는데 소변이 냄새도 나고 수량도 조그맣던 게 지금은 냄새도 없어지고 수량이 많아가지고 소변 보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게 용 좋습니다.
2: 네.
4: 예.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거기다 한번 못 댔습니다. 그러던 게, 예. 지금 소리 나는 증상이 없어지고, 예, 지금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깨나면, 예, 정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2: 네.
4: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항상 두근두근하고, 침침하니, 쪽쪽 사람처럼 이러고, 예, 저기 황당하던 게, 예, 지금 구성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2: 네.
4: 용 좋습니다.
2: 네.
4: 예. 그리고 이 관절에도 좋을 때다. 예, 나는 태양성 관절도 있는데다가, 예, 여섯 한번 탈출이 있어서, 허리 다리 아픔에 내리저리면서 그러던 게, 지금 그게 낮아지니까, 예, 근기로 오르내리기도 용 좋고, 예, 편안한 게, 용, 걸어다니기도 쉽습니다. 기름땀이 나고 이러던 것도 낮아지고 이러니까 어찌든지 모든 면에서 확실히 이 건뇌보신환이 좋습니다. 효과가 네. 좋고 지금 활동이 있으니까 나이 약이 좀 있어도 이 활동이 있을 때 달려고 합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2: 네.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받으십시오.
4: 예, 네. 배달 받겠습니다. 예, 네. 네. 네.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네.
2: 우리 아픈 사람들이 약을 고르자면 제일 정말로 힘들죠. 이? 내게 약사도 알지 이사도 알지 어떤 약을 골라야 내 병에 맞겠는가. 이래서 저희들 이 시간에는 이런 방면에서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 도움이라는 게 바로 우리 뭐 심장에 열이 세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청심환 북경 동인당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엔 또 리윈쌍이라는 또 제약공장이 있습니다. 목이 아플 때 류성환이라는 약이 또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뚱어 어조 제약공장 뚱어 어조는 어조가 이름이 남과 동시에 이 건뇌보신환이 또 이름 났습니다.

0: 때문에 근내보시환 하면은 산동둥어어조제약공장에서 만든 이런 근내보시환을 쓰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요즘 제가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들어간 약재들에 대해서 자상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교고람이란 약재가 어떤 약재이며 또 어째서 우리 면역력도 높일 수 있고 혈지도 낮출 수 있고 신규 지도하는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백혈구를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사실 구기자가 너무 흔한 약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약을 진귀한 약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기자는 아주 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구기자에 있는 이 다당류 가운데서도 우리 그 무당춘이라든가 이런 단 성분을 구기자를 먹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좀 달짝지근한 이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독특한 효능이 있습니다. 구기자가의 구기자. 그런데 너무 많이 흔하고 이러니까 우리 귀한 약재로 여기지 않지만 중요하게는 구기자에 있는 이런 다당류라든가 그다음에 혈지를 낮추는 이런 성분이라든가 특히 혈지 중에서도 감료삼지와 당구춘을 낮추는 데서 좀 독특한 작용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기자라면 우리 그냥 씹어먹고 물에다 퍼해먹고 달에 먹고 이래서는 흡수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좋은 약재인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 그 먹는 방법상에서 그냥 원시적으로 그대로 먹어서는 흡수률이 아주 얕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구기자가 혈지도 낮추고 면역력도 높이고 아미노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당류가 있어서 우리 몸에 확실히 좋은 성분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성분을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지금 구복액을 쓰고 있습니다. 네, 난 코로나 여기 나서 감기에 자꾸 걸리고 그러니까 기관지가 나빠가지고 자꾸 무섭게 죽이지 방광염은 저거 되게 하마자거도 걸렸습니다. 무슨 뒤에서 방광염이어서 이것이 이빨이 싹 자꾸 되고 입술이 마른 이것 이빨이 마르면 자꾸 혈당 다 그저 품에서 이렇게 무슨 심장이 나쁘지 간도 나쁘지 검사에 혈기도 나쁘다 이렇게 병이 많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네.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0: 할때는 나수가 좋은 하다도 떴대 말하고 이제 말하면 그렇지. 그래 여기가 고백을 해결했었는데 지금 이런 데서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라든지 내일 안 나왔는지 결제도 검사에 나와줬다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이 좋았냐고 좀 이제 장기적으로 써보려고 이 활동이 못돼서 12가구 배달을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네, 12각사도 12각도 드리고 이래서 치료기계도 드리고 합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이?
2: 네, 맞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에,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영기 입간구복 액은 이래서 오색용지가 들어가서 영지 입간구복 액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기자의 기자가 들어가면서 영기 입간구복 액이라고 부릅니다. 오색용지가 천연용지로 되는 용지가 들어갔고 그 외에도 겨호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약재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주요 성분을 진액으로 만들어서 추출했다 이겁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영지 입간 구복에 저는 이 야드딸 썼습니다. 왜냐하면 매교고 이발이 쓰겁고 항상 그저 누워 구불가 나무에 뱅구를 먹지 머리가 흐릿하고 나고 맑은 날씨 보지 못하고 밤잠도 더구나 자지 못하고 이 손발이 시리고 그러고 형태 없는 변을 자꾸만 보고 하니까 밤잠도 밤이나 낮이나 어둠 소변이 계속 실시 없이 봤습니다. 그랬던 차에 이 영지 갖고 뭐가 있으구나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흐릿하고 나던 게 맑아지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됐고 밤잠 잘 나오고 있고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 활동이 솔직히 12각 싸면 12각 주는 것 같은데.
2: 네.
1: 맞습니다. 12각이 12각 드립니다. 예.
3: 네.
1: 네. 참가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그 중에서 우리 이 구기자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구기자의 특징 보면은 여수 동면입니다. 약으로도 쓸 수 있고 식용으로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면서 약용작용이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우리 보통 구기자를 뭐 닭꼬물 한다거나 이 무슨 약밥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많이 씁니다. 이거 역시 중요합니다. 예. 그냥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고 부작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구기자의 이런 빨간 색깔이라든가 구기자에 있는 아미노산이라든가 구기자에만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특히 진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몸이 자꾸 늙어가면서 말라가는 게 문제죠. 이래서 저희들 이 연기 입간구복액은 정적으로 보면은 그 효능에다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곰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우리 몸이 허한 것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치일량시 기가 허하고 우리 몸이 응이 허할 때 응이 허하다는 것은 몸에 허혈이 있으면서 진액이 마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기실 따지고 보면 큰 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는 늙어서 그렇겠지 내 본래 이렇게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고 발뒤축이 다 떼개지고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 동시에 우리 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혈액이 걸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치인량쉬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 몸의 기도 약하고 특히 우리 몸이 말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늙으면 모두 기혈부족이 있다. 확실히 그건 사실입니다. 기혈부족이 다 온다. 그런데 이런 기혈부족은 치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늙어서 그렇겠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늙지도 않았는데 젊은 사람

0: 들이 벌써 40대 50대 들어서서부터 맥이 똑 떨어지고 기가 너무나도 허약해서는 맥을 짚어보면 맥이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병, 특히 만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선통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근노래 감성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우천입니다. 가장 먼저 박은하 작사 류현근 작곡의 꽃길을 들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언제나 환한 꽃길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밝고 희망찬 노래에 담았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동네 작사 리현춘 작곡의 고향집 드라기입니다. 어리석 뛰어나던 마당, 부모님이 따선 손길이 그려지는 시간입니다. 리즈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의 고향 산천을 준비했습니다. 깊은 울림으로 고향이 품을 노래한 이 곡을 김희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아홍채, 조상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몸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board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

예, 흥을 추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매일 같은 곳에 머물고 같은 사람을 만나며 같은 일만 반복하다 보면은 딱히 안 좋은 일 생긴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 지나고 나면은 어느새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짧은 휴가를 내서 이웃 도시로 한번 여행을 가서 굳이 따로 관광지를 찾아다니지 않고 매일 자연스럽게 잠을 깨고 거리를 거닐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숙소에서 책을 읽으며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기분도 확 달라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 모두 저마다의 에너지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충전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 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 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 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 문학 등 다양한 무형 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연변조선족자 지조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농락장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단이라고 하면은 조선족 전통음악에 골고루 사용되는데 모든 음악의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농락장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족의 전통음악은 그 산생과 발전 과정에서 독특하고 풍부한 박절절주의 조직 형태를 형성했으며 자체 완전한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박절주의 조직 형태를 장단이라 하는데 장단에는 속도, 강약, 길이, 억양, 박자, 절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률동의 내재적 흐름과 음악적 정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선족 음악 장단을 구성하는 기본 특징의 하나는 3박자를 한 개 박절 단위로 삼는 것입니다. 때문에 3박자는 조선족 장단법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박자 내의 절주 조합 기본형은 평균형, 장단형, 단장형, 원형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장단형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화술에도 역시 속도, 강약, 길이, 억양, 박자, 절주가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장단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조선족의 전통음악 장단에는 민요, 판소리, 가악, 여기서 판소리는 가야금 산조, 가악에는 가고, 가사, 시조가 포함되고 기악 합주, 무속음악, 농악 등 부동한 체계의 장단들이 있는데 이들 지간에는 공성을 가지면서도 또한 자체의 부동한 장단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장단 종류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세히 소개해 드린다면은 전통 음악 장단에는 굿거리 장단, 만장단, 중모리 장단, 타령 장단, 양산도 장단, 안땅 장단, 휘모리 장단, 덩덕콩 장단, 반살풀이 장단, 진양조 장단, 세박자 장단, 중중모리 장단, 자진모리 장단, 언모리 장단, 엇중모리 장단 등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장단을 느껴볼 수 있는 민요풍의 노래를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음악에서는 음의 정리를 물체의 진동이라는 물리적 현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농악장단의 특징은 두 가지 금속 타악기와 두 가지 목조 타악기의 조화로운 배합입니다. 장단 표현 형식은 늦은 절주로부터 빠른 절주로, 간단한 박자로부터 복잡한 박자로 수시로 변화하면서 그 강약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농악 장단 연기는 보통 네 사람이 배합하며 그 이상일 때도 있습니다. 연주시에는 꽹과리 군이 선두로 지휘하는데 꽹과리의 절주에 따라 부, 장고, 징 등 악기들이 연주됩니다. 많이 이용되는데 이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전해져 내려왔으며 농악의 악기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악기입니다. 북은 잔가락을 위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가락의 연주보다는 박을 힘있게 짚어가면서 그 기상을 힘차게 펼쳐나갑니다. 농악의 악기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악기인 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악기 역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악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악기는 너무나 익숙한 악기인 장고입니다. 장고 혹은 장구라고도 불리는 악기인데요. 여기서는 장고로 통일하겠습니다. 장고는 왼쪽 북편 혹은 공편 이렇게 말하는데 이 왼쪽은 두꺼운 말가죽이나 소가죽, 노루가죽을 대어 소리가 낮고 오른쪽은 채편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보통 얇은 말가죽이나 개가죽을 대어 높은 소리를 냅니다. 장구는 두 손으로 치기 때문에 가장 다양한 소리를 내며 어깨춤이 절로 나오게 하며 또한 분위기를 흐드러지게 하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장구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너무 익숙하게 봐왔던 악기고 요즘 들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악기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악기는 깨갱깽깽깽깽 이러면 당연히 꽹과리 악기라고 생각하실 악기인 꽹과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꽹과리는 꽹과리를 칠 때는 한 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해당하는데 이 한 손에 채를 잡고 꽹과리를 쳐서 소리를 내고 다른 한 손은 꽹과리를 잡고 중지, 약지, 무명지를 꽹과리에 대었다 뗐다 하면서 꽹과리 소리의 깊고 얕음과 음색 조절을 합니다. 음색에 따라 숫꽹과리, 암꽹과리로 나뉘는데 숫꽹과리는 소리가 야무지고 높으며 암꽹과리는 소리가 부드럽고 얕습니다. 숫꽹과리와 암꽹과리가 서로 받아치며 하는 놀이는 마치 암새와 숫새가 서로 이야기하듯 소리가 잘 어울립니다. 꽹과리는 장구와 어울려서 율동적이고

자극적이며 충동적인 가락으로 흥을 고조로 돋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꽹과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꽹과리도 숯꽹과리와 암꽹과리가 있다는 것 오늘에야 알게 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를 듣기 전에 먼저 마지막으로 소개할 악기인 징을 소개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은 장단을 바르게 쳐주는 것이 중요하며 농악 장단 악기의 가락을 모두 감싸서 멀리 울려 퍼지게 합니다. 또 가장 은은한 소리를 내며 포용력이 있는 악기를 알 수 있습니다. 징을 칠 때는 징체를 짧게 잡고 징의 한 가운데를 부드럽게 밀듯이 쳐야 소리가 되바라지 않고 웅글지며 징을 치는 횟수보다는 그 역할을 더욱 중요시합니다. 징이 정확한 박자로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은 다른 악기의 장단이 어지러워지고 불안하며 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농악장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사물놀이 음악 감상하시면서 농악장단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매우 재미있는 사람이었는데 함께 차를 마시자고 초대했습니다. 모르는 낯선 사람과도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 밤은 그가 가장 편안했던 밤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를 만나 함께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다가 헤어질 때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지만 예고 없이 만난 여행 덕분에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네티즌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행의 의미는 설산과 바다를 보는 것 외에도 이런 예상지 못한 따뜻함에 있음을. 작가 산모 또한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48세밖에 살지 못했지만 54개국을 방문했고 여행 중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세상에 여러 걸작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일찍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이 한 번 인생은 언니의 8배는 더 산 거야. 여행은 그녀의 인생을 충분히 다채롭게 만들었고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경험해보았기에 이 세상에 왔던 보람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이보다 인생의 두께를 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행에서 얻는 것은 아름다운 장소를 얼마나 많이 방문했느냐가 아니라 한 곳에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발견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인생에는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국적인 풍경을 체험하고 다른 음식을 맛보는 것, 삶은 이토록 다채로워야 합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누립니다. 밖으로 나가 걸어보면은 인생이 눈앞에 지저분한 일들뿐만이 아니냐 당신이 찾아갈 아직 모르는 풍경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행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특히 인생이 길이보다 두께를 더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까? 여행은 단순히 낯선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연결되게 해준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산모가 말했듯 많은 나라를 간 횟수보다 그곳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니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용기 내어 익숙한 곳을 벗어나 나만의 새로운 풍경과 따뜻한 만남을 찾아가고 싶으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삶이 더 다채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프로 얘기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진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 바로 친구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때로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 존재.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친구야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정,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운 그런...

우리의 고향 연변은 꽃처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에는 푸른 들판이 바람에 물결치며 가을에는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고 겨울에는 하얀 눈꽃이 내려앉는 이곳.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연변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그 땅에 깃든 정겨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꽃동네, 사랑하는 고향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가 바로 아내입니다. 조려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아내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그 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백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참된 자유는 자기 이유를 갖는 것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유를 떠올리면 늘 막힘이 없는 상태거나 또 뭐든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마음만을 생각을 했는데 참된 자유란 자기 이유를 갖는 것이라니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네요. 그러니까 자유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네요. 책임을 지려면 무슨 일이든 나만의 기준 그리고 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닐까요? 네, 모든 것을 내 마음 가는 대로 할 수는 없어도 나만의 이유를 잘 정리하고 다독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대문입니다.

0: 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아이, 부부 등 가족 성원 사이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아이, 다자하는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인데요. 이 코너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푸르미 가정교육관 김미화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푸르미 육아 코치 김미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겁니까?
1: 오늘은 지난번의 계속으로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류형에 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내용을 다시 본다면 첫 번째로는 난 사랑하지 않아 라는 거울을 비추는 부모,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난 가치 없는 존재야 라는 거울을 비추는 부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엄마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울을 비추는 부모,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난 아무 힘도 없어 라는 거울을 비추는 부모, 네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유형 다섯 번째, 완벽주의 부모, 난 결코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라는 거울을 비춰주는 부모인데요. 이런 부모는 무질서나 불결함, 흠에 대한 두려움에 이끌려 사는 경우가 잦습니다.
0: 외모, 지위, 물질적인 소유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커다란 가치를 두는 경향이 강해서 또 완벽이 이르지 못하면 다 실패라고 여기기도 하네요. 이러면은.
1: 네, 맞습니다. 그 결과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강압적이고 횡포에 가깝습니다. 특정 운동이나 학업에서 또는 어떤 분야에서 아주 뛰어나도록 자녀를 밀어붙이는 완벽주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자신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4월 20여세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꿈과 소망을 함께 키우며 사랑의 동반자로 함께 가는 세상에 둘도없는 소중한 네 사람, 바로 당신의 가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장성심의 글입니다. 화도반이 둘째의 외손녀 돌생일이었는데 귀중한 이 기회를 빌어 현대와 역사가 공존하는 멋진 도시인 서안으로 가보고 싶은 욕망이 불붙듯 했다. 그런데 큰 조카애가 6월 말에 두 번째로 폐수술한 나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몸이 좀 더 회복된 후에 오라고 하기에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일정을 10월로 미루는 수밖에 없었다. 하긴 반년 만에 두 번째로 받은 수술이어서 회복이 많이 더디기도 했다. 서안이 도착한 후 2박 3일은 3대가 붐비는 큰 오빠네 집에서 보내고 나머지 4박은 그 부근의 호텔에 보금자리를 들었다. 6박 7일 동안 큰 오빠의 형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즐겁게 여행의 묘미를 즐겼고 그중 화산에 다녀왔던 게 제일 인상이 깊었다. 10월 20일 큰 오빠와 우리 가족 셋은 오빠가 모는 차에 앉아서 중국의 명산 화산에 도착했다. 하얀 안개가 깎아지는 산봉우리들을 감도는 화산의 치솟은 기세와 옥리로움에 너무 감탄되어 넋이 다 나갈 지경이었다. 화산은 오약의 하나에 속하는데 그 험준함에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있다. 아찔한 절벽을 따라 설치된 등산로에는 셀 수 없는 대량의 계단들이 있었다. 오빠의 제의에 따라 우리는 북봉 케이블카를 이용했는데 이는 여행객들 속에서 가장 환영받는 등산로의 하나라고도 한다. 얼마 후 케이블카를 타고 북봉에 올랐는데 이미 벌써 하늘을 절반 떠인 신선이 된 느낌이다. 오빠와 큰딸은 배낭을 메고 힘든 등산길을 올랐고 체력이 약한 나와 작은 애는 주위에서 놀면서 그들을 기다리기도 했다. 화산을 도보로 오르려면 수천 개의 계단을 토파야 한다는데 충분한 체력과 목걸이, 풍족한 물과 편한 등산신이 없으면 근본 오를 수 없다고 한다. 두 시간이 넘어서야 오빠와 큰딸이 돌아왔는데 열기로 빨간 홍시가 돼버린 그들의 얼굴에는 명산을 정복하고 왔다는 자긍심과 뿌듯함이 잔뜩 실려있었다. 나는 그들이 화산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인 남봉정상에서 찍은 멋진 산천 경계를 담은 사진들을 눈요기하면서 허허로운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가파로운 계단을 한층 한층 토파오르면서 그들은 명산의 정상에 올랐다는 긍지와 희열을 맛볼 수 있었지만 나는 계단 몇 개를 토파오르고도 숨이 차서 헐떡거리다 나니 내키지 않았지만 말 타고 꽃 구경하는 식의 등산에 멈춰야 했다. 그래도 내 눈으로 눈앞의 화산의 위엄을 직접 볼 수 있고 흠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서 감개무량했다. 화산 기슭을 감아오르는 케이블카의 창가로 드러나는 풍경은 마치 지구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듯하다. 검은 화산암 절벽과 깎아지른 협곡은 당장 케이블카와 헤딩하듯이 눈앞에 불쑥 나타나서 나의 혼을 쑥 빼놓다가도 언제 그래 나는 듯이 뒷모습만 당당히 남기고 유유히 멀어져 간다. 환히 보이는 고공 밑에는 검은 현무암 용암 대지가 끝없이 펼쳐지며 굳어버린 파도의 흔적이 태초의 분노를 응축한 채 얼어있다. 머리 위로는 관광차와 함께 달리는 구름이 화산의 신비한 그림자와 어우러져 마치 수채화를 연상시키고 차창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지구의 심장 박동을 전해주는 듯하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정녕 신성한 지구라는 것을 느끼게 한 참으로 생생하면서도 위태로운 경험이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화산의 절경 속을 휘젓고 다니느라니 마치 내가 구름을 타고 노니는 하늘의 신선으로 변한 듯 싶었다. 평범한 인간을 눈 깜짝할 사이에 산속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신선으로 둔갑시킨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또 한 번 숨막힐 듯한 감동을 느꼈다. 인류가 발명해낸 오늘의 위대한 기술이 없다면 내가 어찌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서 놀랍게 과분한 이 호강을 누릴 수 있을까? 병든 닭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계단도 몇 개 오르지 못하는 내가 오늘 어찌 이런 어마어마한 웅리롭고 장엄한 경제를 흠상하며 신선의 경제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웅장하고 가파른 산의 기세에 비길 여지도 없이 작은 인간의 존재이지만 자연의 격렬한 창조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한 인간은 참으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절실히 깊이 느낀 행복한 순간들이다. 매일 다람쥐의 체바퀴를 돌리듯이 제자리에서 맴도는 단조로운 일상을 떠나 이렇게 드문드문 여행하면서 갑갑하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 새로운 풍경을 구경하는 것도 별멋이다. 명승고적들을 유람하면서 선인들의 지혜도 강복해보고 현인들의 현대 기술도 참미해보고 찬란한 미래도 지향하면서 인생을 다채롭고 감미롭게 갖고 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절경이 아닌가 싶다.

없이 따끔따끔거리는데 특히 한밤중에 발작하면 사람이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었다. 크게 아픈 것이 아니었지만 줄창 신경말초를 자극해 도무지 잠을 들 수가 없었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십상이다. 작은 체구이지만 별로 아는 적이 없었던 나는 화들짝 놀라 급히 큰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다. 그러나 검사랑 검사를 모두 받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집에 돌아와 동네 진료소를 찾아 진통제를 맞았고 그렇게 한번 주사를 맞고 서너 달 정도 무난했다. 그런 경험을 두 번 거친 후에는 아픔이 재발되면 진료소를 찾아 진통제를 맞곤 했다. 그런데 1년여간 지나니 아픔의 주기가 무척 짧아졌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나는 울상이 되어 또다시 큰 병원을 찾았고 그제서야 담석증이 X선에 잡히고 말았다. 이 과정과 그 후에 입원 수술 경력이 나의 여러 작품에 반응됐다. 가십거리도 그 연장선이 있는 작품이다. 소설이기 앞서 더구나 실화에 접근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글 속의 주인공은 모두 내가 만나서 같은 병동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다. 물론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성씨와 병명 그리고 개인사를 변형시켰고 소설인 만큼 픽션을 가미한 건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이젠 세월이 적잖게 흘러 많은 세부 사항들은 기억에도 희미해졌다. 참 무정 세월이란 말이 실감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때 강렬하게 느낌 받았던 나름대로의 인생 감수는 내 피부에, 내 신경에, 특히 내 마음속에 깊이 낙인된 게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가십거리란 소설로 탄생한 것이다. 생활이 예술이고 인문학이란 말이 있다. 물론 생활의 진실이냐 예술의 진실이냐 하는 아리까리한 논리는 학자들에게 밀어버리고 작가는 생활 그 자체에 충실하면 될 터이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 듯 싶지만 어쩌면 우리가 여지 가장 소홀히 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니까 생활하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생활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옴니암니하면서 사는 것과 삶의 의미란 큰 테두리와 연계 지으면서 사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주변에서 쓸 거리가 없어서 글을 못 쓰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어쩌면 핑계가 아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말을 엄청 조리있게 잘하고 몇십 년간 겪어온 수없는 일들을 사소한 것마저 모두 거론할 수 있는 비상한 머리로 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이유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다. 글재주를 채 닦지 못했거나 평소에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억지로만 전반 인생을 매몰해 온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작가가 되려면 적어도 일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부터 먼저 길러야 할 것이다. 대개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다. 방법론적인 각도이고 문제일 터이다. 작가라면 생활을 단지 마실로 흘러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하,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송휘 작사 한병락 작곡의 시골의 마음 보내드립니다. 순수한 시골 사람들의 따뜻한 정서를 담은 가요. 전하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습을 연상케 하는 가요입니다. 가장 든든하고 고귀한 존재, 시골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한 가요. 김학성 작사, 림봉호 작곡의 시골 아버지. 단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50년대 창작된 여성 표현 독창곡 최정연 작사 정진옥 작곡의 처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여성 표현 독창이란 일정한 이야기 줄거리가 있는 노래를 가수가 적절한 동작을 곁들이면서 부르는 형식이기도 합니다. 김인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연변의 매력을 노래한 가요. 봄의 진달래, 여름의 푸른 숲, 가을의 황금 벌판, 겨울의 설경이 생생하게 그린 가요입니다. 리상각 작사 최산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좋아라,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정다운 길, 자꾸 걷고 싶은 길이 바로 고향길이겠죠. 이어서 1980년대에 장작된 김태갑 작사 안계린 작곡의 고향길 보내드립니다. 발걸음마다 그리움이 깃든 길,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고향으로 이어지는 길. 그 길 위에 깃든 추억과 그리움이 담긴 가요죠.

의 아름다운 나의 고향 보내드립니다. 정다운 풍경이 가득한 고향,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 고향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진솔한 마음이 가득 묻어나는 가요입니다.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의 갉은 병창기 초창기 작품으로 1960년대에 창작된 김태희 작사 김성민 작곡의 우리 수도 북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수도 북경 보내드립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께 바치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노래 보내드립니다. 말없이 자식을 아껴주신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점,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배려와 나눔, 착한 마음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아침 식사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사 습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민성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바닷물이 짠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내 고향의 정든 개울가를 들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들꽃의 나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 언덕에 예쁜 보라색 들꽃 보라가 살았어요. 보라는 향기도 좋고 모습도 예뻐서 지나가는 벌과 나비들이 모두 자기 곁에 머물기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보라는 자기만 예쁘다고 자랑하기보다 주변에 작고 못생겨 보이는 잡초꽃들도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작은 꽃들은 비에 쓰러지고 흔들려 힘들어했어요. 보라는 자신의 잎사귀로 작은 꽃들을 가려주고 비바람을 막아줬어요. 비가 그친 뒤 작은 꽃들은 보라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함께 예쁘게 피어났어요. 보라는 자기 것만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마음이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혼자 빛나는 것보다 함께 어우러져 피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네,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죠. 작은 배려와 나눔의 마음이 모여서 우리 주변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어여쁜 나비를 들려드립니다.

기사.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아침 식사의 중요성과 건강한 식사 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꼭 먹고 있나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에너지를 모두 써버려서 아침에는 기운이 부족한 상태가 된답니다.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뇌 에너지가 공급돼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또한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기 쉽고 소화기관에도 부담이 생겨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과자나 라면 대신 밥, 계란, 채소, 과일 같은 영양 있는 음식으로 아침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챙겨 먹으면 몸도 튼튼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수업 시간 집중력을 높여주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6월의 아침 노을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수업시간 집중력을 높여주는 꼭 챙겨야 할 습관은 바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민성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2학년에 다니는 민성이에요. 수학 문제를 풀 때 항상 어렵다고 느껴서 포기하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은 쉽게 푸는데 나만 잘 풀지 못해서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민성 친구.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정말 저도 잘 알아요. 많은 친구들이 수학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별이 언니가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어려운 문제는 단순히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단계로 나뉘어서 풀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더하기 문제라면 먼저 10단위로 묶어서 계산하거나 손가락을 세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방법도 좋아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함께 찾아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매일 10분씩만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연습하다 보면 점차 수학에 자신감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민성 친구가 노력하는 모습 정말 훌륭해요. 별이 언니가 믿고 응원할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산수공부 재미난다를 들려드립니다.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바닷물이 짠 이유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바닷물은 왜 짠맛이 나는지 궁금하죠? 땅속 바위와 흙에는 소금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비가 내리면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어서 바위 속 소금 성분을 녹여서 강물로 흘려보내고 그것이 바다로 모이게 된답니다. 바닷물은 증발해서 구름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소금은 증발하지 않고 바닷물 속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바닷물 속 소금이 점점 쌓여서 지금처럼 짠맛이 나는 겁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바닷가에 갔을 때 바닷물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관찰해보고 한번 맛을 보세요. 정말 신기할 겁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이네요. 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통역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향자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민수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통역 자연의 조화를 준비

숙제 공부 끝마치고 어서 빨리 모여라. 불필이랑 불면서 산에 가자, 들로 가자. 산 열매도 따서 먹자, 꽃 속에서 뛰놀자.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자연이 좋아.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신나게 놀자. 꼬마 동무, 어깨 동무, 모두 모두 모여라. 숙제 공부 끝마치고 어서 빨리 모여라. 파랑새와 노래하고 숲에 가자, 강에 가자. 나무 타고 올라보자, 헤엄치며 비교 보자.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다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아닌가 싶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에 길태종이 문진보에 가보게 되면, 예,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거나, 예, 사맥이 나른하거나 밥맛이 떨어진다는 이런 분들이, 예, 숙청량 원장님을 많이 찾고 있어요.
0: 네.
1: 이러한 정황에 맞대우게 되면, 예, 숙청량 원장님은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요, 정체관념하고 변증론 취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한 후에 첨약을 지어드리고, 또한 환자의 구체적인 병증에 따라서, 점적주사를 땡디라 하는데 배합합니다. 환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숙청량 원장님을 놓고 본날 때 일찍이 장촌중량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2 서일임 상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2약학교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국가급 민노중이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숙청량 원장이 장악한 기술이가 비교적 높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첨약을 지어드릴 수도 있고, 또한 환자의 구체적인 병증에 따라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쇼전도 칼침이라든가 둔악한혈의주사료법, 그리고 정맥주사, 이런 여러가지 기술을 말이죠. 영활하게 사용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갑상선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낭종의 기능 항진, 기능 저하, 각종 류행리, 갑상선 염증, 이러한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보게 되면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얘기해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이러한 말죠.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종 피부병 치료에도 특장이 있습니다. 여드름이라든가 습진, 신마진, 소보짐, 대상포진, 이러한 말죠.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대중이 문진부에 오셨어요. 숙청량 원장님이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사맥이 나른하고 이런 증세에 대해서 우리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0: 네.
1: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뇌공열 부족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뇌경화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중노년 분들이 이런 말이죠. 증세를 많이 보입니다.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10% 내지 20% 정도를 차지하고, 예,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그 프로수가 더 높아집니다. 30% 이상으로 말이죠. 예,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대뇌에 공급하는 혈이가 말이죠, 부족하고 이러게 되면 뇌에 있는 조직들이 말이죠, 최쇠, 최야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0: 네.
1: 이럴 때 말이죠,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사맥이 나른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또 안과 질환이 온 것처럼 물건을 보게 되면 똑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호해진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 절대 말이죠, 확진하지 못하고, 치료를 말이죠, 절대 해드리지 못하게 되면, 단잔식 노췌시 상태에 처하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노경수가 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이런 말이죠, 증세를 보이는 병들이 현대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질병들이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보이는가. 예? 하나는 말이죠, 동맥경화, 동맥경화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동맥의 주변경화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에 있는 내백이 말이죠, 무엇이 형성되는가 하게 되면 빵块이 형성됩니다. 지금 지전중심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에 이 빵块이 형성됐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빵块이가 말이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혈관에 말이죠, 협착증을 자아냅니다. 졸바진단 말이 되겠죠. 더 심할 때는 두사의 현상이 있습니다.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에 공급하는 혈액 유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거나 하여튼간에 일련의 증세를 말죠 보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조약에는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손상을 받으면서 동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뇌에 공급하는 혈이 말이죠,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이러한 증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이라든가 심리수창증이라든가 그리고 심력쇠갈증이라든가 이러한

0: 한마디어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증세를 많이 보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2: 예, 저는 예, 이 허리하고 저기 다리 관절이 몹시 아파서 전화하는 건데요.
0: 예.
2: 예, 며칠 전에도 저기 강철수 저 주임 선생님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예. 수고도
2: 하고 저 초약도 쓰고요.
0: 예.
2: 예, 그래가지고 허리는 몹시 싸고 막 쑤셔나고 다리 이렇게 통증이 어찌 심한지 그 밤에 잠도 들기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0: 예, 예.
2: 예, 그래가지고 오늘에 저기 한번 저 강철수 선생님 한번 더 뵈려고 저기 예약하는 겁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 네.
2: 그럼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합시다.
0: 예.
2: 예. 저 우리 누나뻘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여성 동무가. 예.
0: 예.
2: 어째 자고 나면 이게 발하고 이 몸이가 그냥 붓기고 낮으면 좀 내리고 이래요. 발등이고 붓긴단 말입니다.
0: 예예예. 예,
2: 예. 예. 낮에 붓기고 밤이면 또 내려가고 그런다.
0: 예.
2: 그래, 그거 무슨 원인입니까?
0: 그러니까 예, 이 붓기는 현상 보게 되면 예, 예. 우리 몸에 예. 상초에 폐장이 있고 예, 중초에 예. 비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초에 예. 예, 선천지보이라는데 선예
2: 예, 예,
0: 이 폐장 비장 선예 이 세 가지 장기 중에서 어느 장기가 허약해도 붓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이건 꼭 예, 예. 결태중이문진부에 오셔서 예, 예, 중이, 다 중이 선생들인데 진맥을 해보게 되면 아 폐장이 약한가 비장이 약한가 곰팥이 약한가 알 수 있습니다. 예.
2: 네, 예. 그럼 예예. 예. 예. 모시고 갈게요.
0: 예, 그러시오. 예예예.
2: 예예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제가.
0: 예, 맞습니다.
3: 예예. 아, 예. 제 어머니 요즘에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하고 예. 그리고 머리 안에 또 소리 난단다고.
0: 예예. 예.
3: 원장 선생님 좀 예약해 주셔.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예,
0: 예, 건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예. 예.
4: 저는 수건장한테서 예,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4: 아, 예, 머리가 좀 어지럽고, 아프기도 하고, 온몸에 힘이 싹 빠지면서, 바깥 수리도 하기 좀 힘들었는데,
0: 예.
4: 예, 수원장한테서 예, 중약도 지어 먹고, 댄디도 며칠 맞고 나니, 바깥 수리도 하기 괜찮고,
0: 예.
4: 머리 어지러운 것도 좀 괜찮고 해서, 오늘 또 약 지으러 가려고 예, 전화 드렸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4: 예,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예,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5: 예. 예, 집에 아버님이 어제 전화 온 게, 예, 머리도 어지럽고, 길에 나가면, 예, 어지러워서 넘어질 것 같아서,
0: 예. 예,
5: 지금 바깥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0: 예.
5: 그래서 오늘은 원장 선생님께 가보려고 원장 선생님이 잘한다 하는데 좀 예약할 수 있습니까?
0: 네,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5: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6: 예, 우선, 길태중이 박찬호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6: 제 본신은 위가 엄청, 위를 엄청 고생한 환자입니다.
0: 예, 예.
6: 우연히 친구 이렇게 소개로 김태종 박사, 박찬호 선생님 알게 되었습니다.
0: 예, 예.
6: 그래서 그 선생님 진단받고 중약을 10초를 썼어요.
0: 예.
6: 예, 그래 기적적으로 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0: 예.
6: 현재는 매운 음식, 찬 음식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0: 예, 예, 예.
6: 예, 그래서 오늘 박찬호 주임 선생한테 감사 인사를 올리려고 전해드렸습니다.
0: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시름 넣으십시오. 예.
6: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말씀하세요.
7: 예, 오늘에도 강철 주인이 연락을 합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7: 예, 그 어림지 나서 그 치료라서 그랬나.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 됐습니다.
7: 예.
0: 예, 건강하세요.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오늘 저기 그 박창호 수령님 이야기합시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8: 아, 기관지물로 좀 이래 좀 많이 고생하다 약 두 번 저다 먹었는데 많이 나았어요. 오늘 또 가자고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알았어요.
0: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예, 예, 고혈압 환자들이 말죠. 예, 이런 증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예, 저혈압 환자들이 말죠. 이런 증세도 보입니다. 그것은 어째 그런가 하게 되면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에, 혈액을 말죠. 추동할 때 힘이 없기 때문에 뇌에 공급하는 말죠. 혈이가 말죠. 결핍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고 어떤 분들 말죠. 하늘로 윈주라는데 번져진단 말입니다. 갑자기. 에, 그리고 에, 골관절교통 질병에서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에, 이러한 증세를 잘 보입니다. 저약에는 말이죠. 경추병으로 인해서 초동맥을 압박하기 때문에 뇌에 공급하는 혈액이 말이죠. 결핍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머리가 늘상 어지럽고 어떤 분들은 팔이라든가 손이라든가 마모에 마비되거나 절연하고 에, 물건을 말자 지자해도 말자 말 잘 듣지 않는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9: 네, 네, 그 박창호 주임대 약 썼는데 간에도 없고 지금 손도 아예 차고 이 밥만 병쳤습니다. 그냥 한 번 더 해야 하다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0: 아, 제, 저는 저기, 이, 안미나가 아프고, 예, 이 머리 숙근긴 게 자꾸 절이 나서, 저번 주에 박연도 주임이자 약을 썼습니다.
0: 예, 예.
10: 오늘 그 약을 먹고 보니까 좀 잠도 좀 잘 오고 이 숙근기 저린 것도 좀 덜하고
0: 예.
10: 편도 통이 아프고 앞니만 그렇게 아프던 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오늘 가서 약 더 쓰려고 합니다.
0: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10: 예,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1: 예,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11: 저는 그, 기사 중에 다이언도 지금 이 성약을 쓰고 한 겁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11: 이전에 이미 그 머리, 중풍 두 번 걸렸습니다.
0: 예, 예.
11: 예, 그래서 그, 아래 다리에 그 장막맥이 없고, 예, 영, 이렇게 걷기도 힘들고, 그리고 예, 어떤 때는 막 그런 거리 또 많이 잘 안 듣고, 예, 그러고 이렇게 사지가 영잘 말 아이 들었다신다.
0: 예.
11: 그 박윤도 주임서 약을 두 번 개다 먹고에 효과 많이 봤는데 오늘이 또 가서 약을 더 쓰자 그랬다. 지금 이 다리 그런 거리도 많이 나서진 게 알긴다.
0: 예, 나설 예, 나설 때 바짝 치료해야 되죠. 예.
11: 예.
0: 어전에 오십시오. 예. 어전에.
11: 예. 박윤도 주임입니다.
0: 예. 예, 연결됐습니다. 어전에 오세요. 예.
11: 네.
1: 네,
11: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12: 네, 안녕하세요.
0: 예.
12: 네, 한 가지 물어봅시다.
0: 예.
12: 저는 통사에 어떤 감에 이 피부가 지금 더 덜이고
0: 예.
12: 그러고 그게 지하세가 하니까 발이까지 막 덜이 얼어들어서
0: 예.
12: 그래서 약은 먹었는데 안 돼서 지금 저기 기대통에 가서 좀 힘이나 좀 마사봤으면 해서 지금 물어보는데 예. 어느 이사를 만나서 좀 치료했으면 좋겠는지 몰랐던 거냐.
0: 예, 다 중의 선생들이기 때문에 침을 다 잘 놓습니다. 지금 예, 소개를 하고 있는 숙충량 원장님을 찾아서 침을 맞아도 됩니다. 예.
12: 예, 저, 이, 연락이 어떻게 들어요?

0: 숙청량의 숙사란 숙제를 씁니다. 한족분인데.
1: 예.
0: 그래서 기억하기 바쁘면 원장 선생을 찾는다면 됩니다. 예.
1: 예, 알았어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저는 예, 저기, 이 몇 년 동안에 드문드문 심자에 아래는 그저 달기 모각질 꽉 채운 것으로 아프고, 오후에 어떤가 행용하면 문이 열겠다 닫히지 않는 이런 형사입니다.
0: 예, 예.
3: 그래, 어떨 땐 또 바늘 써서 지르는 것 같고, 어떨 땐 또 숨이 막히기도 하고, 뭐 가슴 꽉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굉장히 그 증사에 왔다간 또 인차 없어지고 할까, 그냥 내비를 뒀습니다. 근데 예. 요즘 우리 같이 놀던 친구가, 예, 저기, 중위 용정 중년이 입원해서 예, 입원한 이튿날에 신공을 죽었습니다.
0: 예, 예, 그 예, 큰일 나고.
3: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놀라서 나도 일찍 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원장 선생님 찾아가 볼까 안 해기랍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3: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그 지체진이 문지부의 박창원 주임한테 가서 약속을 좀 효과를 받단 말입니다.
0: 예, 어떤 점에서 치료받았습니까?
4: 예, 그 머리가 좀 어지러운 데다가 좀 구리멍텅하단 말입니다.
0: 아.
4: 그리고 해파성 나는 날이 바깥에 나가면 막 이 앞이 아찔아찔해지는 데다가 예. 다리에 딱 떨어진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4: 힘이 밤낮도 없고 좀 그렇게 등을 설설하고 그래서 그 이 광고를 자기는 애청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박창호 주인이 괜찮을 것 같으라 말입니다. 들어봅니다.
0: 예, 예.
4: 찾아가서 예, 섬약을 두 차례 썼는데 지금 효과가 좋고 예, 미스겁구나 이런 게 없어지고 밤마도 돌아오고 지금 매 소화제가지고 또 약 좀 한 번 더 쓰려고
0: 예. 합니다. 그냥 오십시오.
4: 예, 예.
0: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요즘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 차고
0: 예.
5: 일어나면 머리가 모자라 아픈 거.
0: 예.
5: 동리, 저기, 원장 선생님 좀
0: 예.
5: 예약하려고.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5: 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7: 네,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7: 예, 저는 저 원장님이 치료받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점에서 치료받습니까?
7: 머리가 좀 흉하고 이었고.
0: 예.
7: 그래서 보였던 게 효과가 좀 좋습니다.
0: 예, 예, 예.
7: 예, 그래서 좀 예약하라고 그랬네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예. 됐습니다. 예.
7: 예, 수고하셨죠?
0: 예, 예.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예. 예. 저는 예,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슴이 침침하고 예, 어떤 때는 좀 뭔가 고리휑함이 막 이래 떨릴 때 있습니다.
0: 예.
8: 그래 그런 전화에서 저 뭔가 좀 점적 주사도 맞고 그러려고 하는데 가도 예약됩니까?
0: 아, 그러면 예, 원장 선생을 예. 찾으세요. 점적 주사도 예. 맞고 하니까. 예?
8: 아, 알았습니다.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자고.
0: 예. 연계 다 됐습니다.
8: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임상에서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말이죠. 증세가 생길 때 하나는 말이죠. 제때 병원에 오셔서 현대의학에 간단히 말하면 서의에 서의각도에서 어떤 질병이 왔는데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가 이걸 말이죠. 꼭 제때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첨약을 쓰시든지 혹은 말이죠. 점적주사를 결합하든지 그거는 의사선생님들이 결론 질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내 좀 참아보자 며칠 후이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일상생활하고 사업에 말이죠. 엄중한 영향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거나 흐릿허분하다거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왕왕 말이죠.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공작을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이게 다 말이죠. 혈혈혈혈에 네.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평소에보다 말이죠. 사유가 말이죠. 떨어집니다. 옛날에 반응형 민첩한던 분들이 이런 증세를 보게 되면 말이죠. 반응이 민첩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아둔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이죠. 이것으로 치료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 효과가 말이죠. 그닥지 않게 되게 되면 또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9: 네, 오늘에 내일까지 약 떨어지는데 오늘 가서 첨약 또 쓰려고 합니다.
0: 어느 분은 보입니까?
9: 그 두 번 달.
0: 예, 오시면 됩니다. 예, 그냥.
9: 네, 수고하십시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러니까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말죠. 치료 효과가 좋지 못하고 하게 되면 심리적인 장애가 오는데 얘기해 보게 되면 우울증이라든가 강박증이라든가 강박증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 네, 그렇죠. 네.
0: 강박적인 말이죠. 사유라든가 강박적인 행위가 맞아 이런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가. 네, 근데 말이죠. 내 식사를 하기 전에 말이죠.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챙가면 또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서 또 손을 씻습니다. 이런 활동을 말이죠. 이런 행위를 말이죠.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한단 말입니다. 아, 그리고 집을 나왔는데 기실을 말이죠. 문을 잠갔어요. 잠갔는데 또 1층 갔다 또 올라옵니다. 문을 잠그지 않은 것 같은 감이 나타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있는 분들이 첫째로는 말이죠. 현대의학적 각도로 도대체 심장에 모병이 있는가 혹은 말이죠. 머리에 모병이 있는가 고혈압인가 저혈압인가 또는 말이죠. 골관절계통에 경추병이 있는가 이걸 말이죠. 제때 말이죠. 확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치료 효과가 말이죠. 비교적 이상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예방조치가 말이죠. 없는가? 하나는 말이죠. 음식 습관 상에서 신선한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걸 말이죠. 많이 드시고 고지방에 늑신한 음식 이런 걸 말이죠. 적게 드시거나 피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짜갑게 드시지 말고 당분 함량이 너무 말이죠. 많은 음식들을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건강을 되찾길 바라면서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주제 강조가 우리주에서 있었습니다.
3: 우리주 기존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돼 현재 전주 55개 시험점 대상 중 23개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2: 2026년 대학 입시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주 7,759명의 수험생은 이 인생의 큰 시험에서 자신만의 청춘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주제 강조가 10일 우리주에서 있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선전강연단 성원이고 귀주민족대학 당위위원, 중화민족공동체 연구중심 부주임인 소회가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강조에서 소회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의 충분히 인식,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요 내용 정확히 파악,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관철사업 심층실시 등 내용을 둘러싸고 강의해 전주 상하가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학습 리해하고 전면 관철실시하며 엄격히 준수 집행하는 데 유력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대한 습헌병 총사계의 중요 사상을 체계적으로 종화하고 당의 100년 민족사업 리론과 실천 성과를 정련했으며 문화공감대, 상호융합, 발전, 공동부유, 협동, 공동치리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제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주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잘 틀어지는 것을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렴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론술 학습 관철과 긴밀히 결부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독특한 법률적 지위와 법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재화, 심화, 전화에 공을 들여 법에 따라 민족 사무를 지휘하는 능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 전주 광범한 간부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욱 유력하게 인도하고 우리주의 민족단결진보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을 목점이 근무한식의 중요 정치 임무로 삼고 법을 존중하고 배우며 법을 알고 활용하는 짙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당원 간부 학습 양성을 알심지로 조직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리론학습 중심조, 당학교 행정학원, 양성 세 가지 회의 한 개 수업의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삼아 차례를 나누어 간부 륜번 양성, 연구 토론 교류, 특별 강좌 등 활동을 전개,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법률 조항, 법정 직책과 사업 요구를 정밀하게 장악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신시대의 민족 사업을 잘하는 능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청소년 교육 교수를 참답게 다잡아야 합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대학교, 중소학교 사상정치 수업 교육체계 융합시키고 사례 교수, 주제 실천 등 교수 방법을 유연하게 채택해 청년 학생들이 참관, 학습, 실천 과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사회면의 선전법률 보급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기층 선전 강연, 온라인 선전 등 다양한 형식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이 기관, 향촌, 사회구역, 학교, 기업, 종교 활동 장소에 들어가도록 주동하며 대중들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법률 보급 선전이 깊고 실속 있게 진행되도록 주동해 전 사회가 민족단결진보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민족단결진보 사업을 공동 추진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요구를 민족사업 전 과정 재반 분해에서 관찰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민족사업을 전개, 우리주의 민족단결진보사업이 시종 우세를 유지하고 앞자리에 서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관련 제도 기재를 완성해야 합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요구에 엄격히 대조해 입법, 수정, 폐지, 해석 사업을 통괄적으로 잘하며 우리주의 민족사업 관련 지방성 법규 단행 조례를 다그치로 정리하고 부적합한 내용을 제때 수정 조정해 우리주의 민족사업이 의거할 법이 있고 따를 규정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족단결진보 건설을 규범화해야 합니다. 법제 궤도에서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주를 건설하는 것을 견제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관련 규정과 시범주 건설사업 평가 체계에 대조해 광범위한 육성, 우수 선별, 심사 등록, 재고 입선, 추천 신청의 사업 기재를 완전함으로써 재반 건설 임무의 락착, 실시를 추동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족 관련 모순 분쟁을 해소해야 합니다. 법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 모순 분쟁을 조사 해소하면서 분쟁 성격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문제의 속성을 분명히 하며 안전 관련 위험 순환식 조사 해소를 깊이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장함으로써 우리 조 민족 사무의 법치화, 정밀화 질의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강좌는 화상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영 호가복의 위탁을 받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동정부 부장인 석기화가 강좌를 사회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선전강연단 성원, 성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책임자,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양성학원 교원 대표 등 130여 명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 분회의장을 설치했습니다.
3: 우리 조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전주 55개 시험점 대상 중 23개 공사가 이미 착공했습니다. 전주 각 가도와 사회구역에서는 조사, 정책 선전, 협조 업무를 참답게 수행하면서 이 민생 혜택 사업의 락착, 실시를 안정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미리 포치했습니다. 현재 연길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83개 주택 단원을 대상으로 시험점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및 관련 부대시설 기업 2개를 유치해 현지 공장을 세우게 함으로써 산업지탱을 튼튼히 다졌고 전면적인 기초 실태 조사를 실시해 승강기 추가 설치 조건을 갖춘 주거단지 201개, 아파트 934동, 주택 단원 2901개를 정리했습니다. 올해 4월 말에는 연길시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실시 세칙을 내와 전시 승강기 설치 사업에 실행 가능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했습니다. 가도와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이 승강기 추가 설치 정책과 업무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 연길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1:1 지도와 양성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가도와 사회구역은 전담 사업반을 꾸려 현장 방문과 조사를 진행하고 정책을 해석하며 주민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걱정을 해소해 민의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은 주민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연길시 진학가도 3조 주거단지에 20여 년째 거주하고 있는 도녀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희망을 보았습니다. 연길시 진학가도 3조 주거단지 주민 도용방입니다.

0: 예전부터 승강기 설치를 희망했습니다. 성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에서는 물론 가도와 사회구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 우리는 아주 기쁩니다. 먼저 이 민생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습니다. 노인들은 승강기 설치를 바라고 젊은이들과 저층 거주자들도 노인들의 불편을 이해해줘 주민 90% 이상이 설치에 동의했 자금 확보 면에서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에서는 국가 정책에 따라 이번에 승강기 403대 분량의 초장기 국채 자금을 신청했는데 이 자금은 두 가지 류형의 민생주택에 정확히 지원됩니다. 4층에서 6층까지의 주택은 25만 원, 7층 이상 주택은 30만 원을 보조해 대상 건설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분담 기준을 낮췄습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 로후 주거단지 개조 관리 办公실 사업일꾼 장욱입니다. 길사판 플랫폼을 통해 주민 의견 5,125건을 수집했으며 대상 822개를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수리자금, 공적금, 승강기 추가 설치, 전용 대출 등 다양한 자금 조달 경로를 확장해 주민들이 조속히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 6월 9일 오후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종소리와 함께 2026년 대학 입시가 정식으로 막을 내리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꿈과 땀이 깃든 고중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리 조 7,759명의 수험생은 이 인생의 큰 시험에서 자신만의 청춘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교시 제일중학교 시험 장소입니다. 대학 입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담긴 도전입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위해 수많은 주의 노력과 수차례 모의고사의 단련을 거쳤습니다. 대학 입시는 단순한 지식의 겨름을 넘어 청춘을 단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곧 인생의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대문이 열리자 수험생들이 물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담에서 벗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모에게 달려가는 학생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환호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홀가분함, 자신감과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수험생 왕각입니다. 매우 기쁘고 설렙니다. 긴 방학과 다가올 대학생활이 정말 기대됩니다.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앞길이 찬란하길 바랍니다. 수험생 김준성입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 정말 기대됩니다. 3년간의 학습 성과를 홀가분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공장사가 되는 것이 꿈이고 자신의 취미에 맞춰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겠습니다. 수험생 류계원입니다. 시험이 끝나 무척 기쁘고 들뜹니다. 모교에 감사하고 줄곧 곁에서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3개월의 방학 동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 입시에는 수많은 가정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시험장 밖에는 미리 와서 기다리는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꽃과 선물을 들고 3년간 분투한 자녀와 학생들을 기다렸습니다. 수험생 가족 헌혜사입니다. 외손자의 대학 입시 때문에 심수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꽃은 678이라는 숫자로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외손자가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랍니다. 수험생 학부모 왕여사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입니다. 아이가 점점 더 잘 되고 마음껏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는 끝났지만 꿈을 향해 분투했던 나날들은 학생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을 향한 새 여정은 이제 새로운 막을 열었습니다.
0: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미성년자 검찰사업 소식공개회를 열고 연결시 미성년자 검찰사업 발전 성과를 통보하고 다음 단계 중점 조치를 발표해 전 사회 힘을 모아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수호하기로 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연결시 인민검찰원

0: 법은 40년의 발전 과정을 거쳐 단일한 형사사건 처리에서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4대 검찰 일체 직무 수행으로 전환됐으며 사법보호 리념이 일방적인 징벌에서 6가지 보호협동 공동치리로 승격됐습니다. 연길 미성년자 검찰 사업은 시작 탐색, 전문화 형성, 현대화 종합 보호의 세 단계를 거쳐 현재 징벌, 예방, 교양, 치리, 책임 일체화 사업 구도를 형성해 사건 처리, 전문 진지, 법률 보급 예방, 협동 치리, 종합 직무 수행 등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길시 인민검찰원 제5검찰부 주임 김련합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전국 미성년자 검찰 사업의 발전 방향을 단단히 파악하고 연결시 당위 정부의 청소년 사업 허치에 초점을 맞추며 사법 사건 처리 주요 책임 주요 업무를 이행해 미성년자 관련 모든 사건을 고품질 고효율로 처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합 직무 수행 치리를 심화하고 4대 검찰 업무에서 융합적으로 힘을 대는 것을 강화합니다.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교정 안전, 가정 보호, 어려움에 처한 아동 보장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검찰 감독으로 업종 치리와 사회 치리를 주동할 것입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계속해 디지털 미성년자 보호 모식을 혁신하게 됩니다. 자체 연구 개발한 연길 미성년자 보호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의탁해 미성년자 권익 침해 단서 신고, 접수, 처리, 반영의 폐쇄 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디지털 수단으로 보호 효능을 제고합니다. 동시 부문 간 협동을 심화해 미성년자 사법 보호의 전문화, 규범화, 사회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수호하게 됩니다.
1: 2026년 연변주 제3회 기배구 엘리트 초청 시합이 일전 안두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합은 주 사회체육관리중심에서 주최하고 주 기배구협회에서 주관했으며 남녀청년조, 남녀중년조, 로인혼합조, 중청년혼합조 4개조로 나누고 6개 외지팀을 초청해 180여 차례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에서 각 참가팀은 뛰어난 협력과 왕성한 투지를 보여주면서 단결분투의 체육정신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이틀간의 시합을 거쳐 최종 연길 소매과즙팀, 길림가면팀, 군춘 우위팀 등이 각 조별 1등을 차지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면주 인재유치 프로젝트가 사회를 대상해 우수 대학 졸업생을 모집합니다. 주 본급에서는 인재 기업 지원 일터를 이용해 21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각 현시에서는 사업편제를 이용해 146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2026년 중국 자전거 주행대회 및 길림성 길선 331국도 변경 자전거 주행대회 도문역의 원활한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도문시에서는 일부 도로에 临시교통관제를 실시합니다. 관제 구간에서는 모든 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번 도로 봉쇄 기간은 6월 13일 오전 7시부터 점심 12시까지이며 봉쇄 구간은 도문시 신화변경파출소부터 백령불화까지의 구간으로 두만강 광장, 철도 공문, 일광산 산문, 월청진 여러 행정촌을 포함합니다. 관제 기간 통행차는 훈춘 울란호토 고속도로 삼영리 국도 연결 방향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연길여행 2026년 전국 대학생 가수대회 준결승이 일전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 예선을 통과한 20명의 대학생 가수가 실력을 겨룬 끝에 현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국 10강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6월 13일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심양 대표팀과 맞붙게 됩니다. 6월 8일 심양팀 감독 고명기는 인터뷰에서 연변팀은 투지가 강하고 체력이 좋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서 이번 경기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금철이었습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각지는 구름이 많겠으며 낮에 소낙비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있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4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0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효과성이 좋은 드릅나무 재배 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주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농업농촌부는 신형 농업 경영 조치 발전의 질을 제고하고 농민 연결 농민 견인 기재를 보완하며 소규모 농가와 현대 농업 발전 기재의 유기적인 연결을 추진하고자 신형 농업 경영 조치의 질 및 능률 향상으로 소규모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는 행동 방안을 발부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신형 농업 경영 주체 발전의 질을 제고하는 면에서 가정 전문 농장의 분류 양성 기재와 한계 코드 통용 봉사를 보완하며 농민 합작사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합니다. 농업 사회화 봉사의 범위 확대와 질 향상을 추동하며 각종 류형 경영 주체의 융합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정보화 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신형 농업 경영 주체의 경영 효율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생산 경영 능력을 증강시키고 요소의 투입 보장을 강화하며 인재 대여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합니다. 신형 경영 주체 채로 소규모 농가의 수익 증대를 견인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면에서 여러 경로로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추진하고 신형 농업 경영 주체 지원 정책이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연결시키는 기재를 모색하고 구축하며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우선적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 향상 봉사로 농가를 견인하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네, 최근 수정하고 발표한 농업식물 산지 검역 규정과 농업식물 운송 검역 규정 두 가지 강제성 국가 표준이 내년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식물 산지 검역 사업은 더욱 통일적 규범적이고 과학적 능률적으로 양식 안전과 농업 생산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발휘합니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가지 강제성 국가표준이 수정은 농업식물의 검역성 유해 생물 방지를 강화하고 관련 관리와 운영의 전 과정의 규범화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종자와 묘종을 통한 전파와 만연의 리스트에 대응하고도 새로 수정한 농업식물 산지 검역 규정은 단일 작물별로 개별적으로 지정된 산지 검역 규정 표준을 통합하고 산지 검역이 시행되어야 할 농업식물의 범위, 산지의 검역 절차 및 운영 요구 등을 최적화하고 세분화했습니다. 장거리 전파 리스트에 대응하고도 새로 개정한 농업식물 운송 검역 규정은 기존 표준을 통합한 토대에서 운송 검역의 여러 단계를 최적화했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는 농촌인정 창의 선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총 68개 촌이 관련 시범촌으로 선정됐으며 그중 길림성리에는 4개 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주에는 안도현 두산촌과 도나시 소산취자촌이 성공적으로 선정돼 FAO 식량농업 박물관 및 네트워크 체계에 포함됐습니다. FAO 시범촌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설립 80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특별 인정사업입니다. 자연유산과 생물 다양성 보호, 전통음식문화 전승, 농촌교육과 관광융합발전, 혁신과학 디지털 방식으로 농촌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한 특색 있는 농촌을 표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도현 두산촌은 장백산 중부지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빙설경제, 온천휴양, 민속체험, 리마경제를 바탕으로 촌과 기업이 협력해 고급 민박 군집을 조성하고 전역 4개절 관광 생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촌은 장백산 아래 첫 동네로 거듭났고 촌민들이 지역 내 취업을 이끌었으며 촌 집체의 경제 수입이 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도나시 소산취자촌은 길림성과 흑룡강성 경계에 위치해 있고 록색 농촌관광 플러스 싸만 어로 수렵문화를 핵심으로 특색으로 두 곳이 관광지를 조성했고 유기농 재배 농사체험 건강양생 및 학술 휴양견학 사업을 활발히 발전시켰습니다. 이 촌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레저 향촌 등 여러 국가급 영예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두 촌은 우리주가 향촌진흥을 추진하고 농업문화관광융합발전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우리나라 향촌진흥전략과 나아가 세계 각지 특색 향촌발전에 훌륭한 본보기를 제공했습니다. 네, 최근 년간 우리주는 천혜의 생태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전국 유명 특산 양질 신규 농산물 브랜드 건설을 깊이 파고들어 현지 특색농산물이 특산물에서 국가급 특색농업 브랜드로 빠르게 도약하도록 주동해 전주 특색농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국 유명 특산 양질 신규 농산물은 농업농촌부 농산물 품질 안전중심에서 인정하는 독특한 지역특징 훌륭한 품질, 안정적인 생산력과 시장 평판을 갖춘 특색 농산물 및 초벌 가공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주의 15개 농산물이 전국 유명 특산 량질 신규 농산물 명부에 입선됐고 46개 기업이 정용 표지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는데요. 인삼, 콩, 사과배, 피나무 꿀, 선식 옥수수, 검정기 버섯, 입살 등 연변의 우수의 특색 품종을 포함했습니다. 전국 유명 특산 량질 신규 농산물 브랜드 신청 및 관리에서 우리주는 자발적으로 신청, 분급 책임, 동체적 관리, 공익봉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증서의 장기 유효성 유지, 년도별 확인 상시화, 감독 관리 기재를 실행했습니다. 동시에 농산물 품질을 엄격히 보장하고 전과정 품질 관리 통제 조치를 치달했으며 표준화 규범화된 재배, 양식
간식 및 가공 생산을 전면 보급해

농산물이 품질 안정과 규범화 운영의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외 우리 조는 지역 문화 특색을 깊이 있게 발굴하고 분별도가 높고 경쟁력이 강한 지역 공룡 브랜드를 공들여 육성해 연변 특색 농산물이 부가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단계에 우리 조는 특색 농업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하고 유명 특산 양질 신규 농산물의 신청 인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인정받은 이후에 동체적 감독관리 시스템을 세분화 및 보완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브랜드 육성 시장 공급을 강화하고 농업 산업 사슬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가치 사슬을 엄격히 승격시키며 특색 농업이 표준화, 규모화, 브랜드화를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의 량질 특색 농산물이 더 넓은 시장으로 향하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안도현 명월진과 량병진에서는 농업 폐기물 점수 교환 조치로 농민들이 주동적으로 농업 폐기물을 회수하도록 인도해 지난날의 오염물질을 촌민들이 앞다투어 회수하는 인기 물건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모아서 슈퍼마켓에 가져가면 환경도 보호하고 물건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명월진 발제촌 촌민 김정희는 모아둔 농약병 50개를 들고 마을의 지능 슈퍼마켓에서 스테인리스 그릇을 교환했습니다. 현재 그는 촌민들이 사용한 이 농약병을 모아서 촌민위원회에서 설치한 회수점에 가져가 회수 점수로 세제, 휴지 등 생활용품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인트 교환 모식은 양병진에서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약 포장 폐기물을 회수하는 기풍은 각 마을에 널리 보급됐으며 촌민들은 농약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습관을 버리고 주동적으로 수집해 점수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병진의 11개 마을은 회수 작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누적으로 천여 킬로그램의 농업 폐기물을 회수했는데 통일적인 수집 운반과 규범화된 처리를 통해 농업 생태 방어선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네, 이 조치는 작은 장려로 농민들이 환경 치리에 참여하는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고 농업 폐기물 제로화를 피동적인 요구에서 자발적인 행동으로 전환시켰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두릅은 식약용 겸 특색 산나물로 시장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야생자원은 한정돼 인공재배가 새 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 주에서는 두릅나무 인공재배 기술 규정 초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규정은 묘목배양, 묘목정식, 다수확관리, 수확과 보존, 비절기 생산 등 단계의 그 조작 등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효과성이 좋은 이 두릅나무 인공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연변이목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두릅 하게 되면 봄철에 인기가 높은 산나물이죠. 이 몇 해 사이 보게 되면 그 가격이 줄고 높은 단계에 처해있는 인기 있는 산나물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현재 두릅나무의 현황 및 앞으로 그 발전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 주실까요?
1: 네. 요 몇 년 사이에
0: 네.
1: 예, 두릅은 산채왕으로 불리우면서
0: 네.
1: 건강 소비 방면에서나 경제 방면에서
0: 네.
1: 굉장한 인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0: 네.
1: 두릅은 신선한 이파리를 직접 식용하거나
0: 네.
1: 또한 절거서
0: 네.
1: 식용해도 되고 얼거서도 되고
0: 네.
1: 또 관상용 행식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0: 그래.
1: 관상용이라면
0: 네.
1: 신선한 겨울에
0: 네.
1: 신선한 가지를 한 50개나 100개 정도로 묶어가지고
0: 아.
1: 화분 통에다가
0: 아.
1: 네, 모래에다 꽂아가지고
0: 네네.
1: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두릅나무 이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0: 그러네요.
1: 그걸 집에서 오늘 몇 개 뜯어 사용하실 수도 있고
0: 네.
1: 예, 그렇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상용 행식으로 지금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2026년도에는
0: 네.
1: 그 판매량이 약 14억을 돌파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네. 있습니다.
0: 대단하네요.
1: 예, 네네. 여러분들이 또 네. 알다시피 올 봄에는
0: 네.
1: 그 두릅나무가 꽁부잉추 돼가지고
0: 네.
1: 그 가격이 예, 굉장히 높았습니다.
0: 정말 높습니다. 네. 네.
1: 예, 낸 수요량이
0: 네.
1: 예, 약 9.4%
0: 네.
1: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봄철 가격은 한 근에 15원 내지 30원에 되고
0: 네.
1: 이거는 옛날 가격인데
0: 그렇죠.
1: 올해는 30원부터 50원 사이이고
0: 네.
1: 그 겨울에는 한 근에 50원부터 80원 사이에 된다고 합니다.
0: 네.
1: 그 명절에는
0: 네.
1: 또 레품으로
0: 그렇죠.
1: 굉장한 인기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 레품은 또 이제 얘기하다시피 관상용으로
0: 네.
1: 화분통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0: 그렇죠.
1: 예, 숭리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그 새로운 이파리를 뜯어서 또 네. 설 인사도 하고
0: 네.
1: 예,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가공된 두릅은 예, 러시아나 일본
0: 네.
1: 한국 등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네요. 정말 시장에서 인기 높은 산나물인데요. 저도 올해 한 근에 35원씩 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일 높은 가격은 아니어도 가격은 높다고 보고 또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요도 높은 만큼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0cm로 해서 그 가정용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원인에서 연변이목과학연구원에서 두릅나무 인공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그 규정을 제정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릅나무의 형태 특점 어떠합니까?
1: 네. 두릅나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0: 네.
1: 예, 한 가지는 우리 동북 삼성에서
0: 네.
1: 자주 접촉하는 예, 야생으로 자라나는 두릅나무
0: 네.
1: 이거는 나무입니다.
0: 네, 네.
1: 그리고

0: 한 가지는 우리 한국에서 들여온 품종인데,
1: 네네.
0: 예, 풀로 자라나는 드럽이 있습니다.
1: 풀로? 예, 네.
0: 그러니까 나무 아니고,
1: 그렇네요.
0: 예, 풀 같은 그런 드럽이 있어요.
1: 네네.
0: 예, 이 드럽은 우리 기후에 잘 맞지 않아가지고,
1: 네네.
0: 예, 우리 동부 삼성에서,
1: 네네.
0: 예, 재배하는 데는 좀 비닐 하우스 내놓고는 야생에서 자라기는 좀 힘듭니다.
1: 네.
0: 예, 풀로 되는 드럽나무는 앞으로 우리 인공재배 그 비닐 하우스, 네. 하우스에서 재배하게 되면,
1: 네.
0: 예, 또 경제적으로 좀 드럽나무 우리 수입을 더 증가할 수 있다, 있는 품종으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 연변에서 잘 자라나고,
1: 네.
0: 우리 연변에 기후에 적합한 드름나무에 대하여 예,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네.
0: 드름나무는 높이가 1m 반 내지 6m까지 자라고.
1: 네.
0: 그 나뭇가지는 아주 빨리 자라나가지고,
1: 네.
0: 그 드름나무 밭은 보게 되면 아주 네. 무성합니다.
1: 네.
0: 예, 꽃은 7월 내지 8월에 피고,
1: 네.
0: 예, 그 과일은 9월부터 10월 사이에 달립니다.
1: 네.
0: 이제 얘기하다시피 드름나무는 빨리 자라기 때문에
1: 네네.
0: 이 나무 심을 때 그 나무 그루 사이 거리를 너무 짧게 하게 되면
1: 네.
0: 이 병이 하고 벌레가 잘 낍니다.
1: 그렇네요. 예,
0: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인공재배는 우리 평평한 밭에다 심어가지고
1: 네네.
0: 여러분들이 다 실패했는데
1: 네.
0: 이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1: 네.
0: 드름나무는 그 응달진 곳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 해발이 200m부터 1000m 사이에 그 한엽수와
1: 네.
0: 침엽수,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말하는 이파리가 겨울에 떨어지는 나무하고
1: 네. 네.
0: 소나무하고
1: 네.
0: 예, 같이 섞여서 있는 이런 수림에서
1: 네.
0: 잘 자라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나무가 높게 자란 그 밑에서
1: 네.
0: 우리 드름나무가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드름나무는 뿌리가 발달해서
1: 네.
0: 예, 능히 그 드름나무 밭을 빨리 형성합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우리 드름나무 기지를 선택할 때는
1: 네.
0: 이 토양은 예, 수변하고
1: 네.
0: 물이 잘 빠지는
1: 네.
0: 조금 경사진 곳에서 예, 잘 자라니까
1: 네.
0: 이런 기지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1: 그렇네요. 네, 그러면 드름나무의 그 습성이라 할까요? 습성과 자연 분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0: 예, 자연 분포는 이제 얘기하다시피
1: 네네.
0: 우리 저 야생에서
1: 네.
0: 많이 자라요. 우리
1: 네.
0: 그 해발이 이제 얘기하는 이 200m부터
1: 네네.
0: 1000m 사이에
1: 네.
0: 예, 자라는데 우리 지금 이 연변에 보게 되면 이런 밭에다가
1: 네.
0: 인공 재배하는 이런 성공 실례는 적습니다.
1: 네.
0: 예, 하나는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덥기 때문에
1: 네.
0: 이 병충해가 빨리 와요.
1: 네.
0: 그리고 수분이 물이 잘 빠지지 않게 되면
1: 네.
0: 우리가 썩기 때문에
1: 네.
0: 우리 주요한 분포는 산림에
1: 네.
0: 야생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 인공적으로
1: 네.
0: 전지하거나 빌어주거나
1: 네.
0: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서
1: 네.
0: 우리 이 야생 자원을 많이 우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1: 네. 한마디로 우리 원장님이 소개를 듣게 되면 드름나무는 그 식용 가치,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0: 네. 예, 드름나무에는
1: 네.
0: 100g에 달하는 단백질이
1: 네.
0: 5.4g이 있고
1: 네.
0: 그 지방이 0.2g이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섬유가 1.6g 있고
1: 네.
0: 당류가
1: 네.
0: 4g 정도 있고
1: 네.
0: 그 비타민 B1이
1: 네.
0: 0.19g 그리고 비타민 BR이가 0.26g
1: 네.
0: 그리고 비타민 PP가
1: 네.
0: 3.2 미르그람 있고. 네.

0: 비타민 C가 12mg 있고 칼슘이 네. 20mg,
1: 네.
0: 린이 150mg,
1: 네.
0: 그리고 나트륨 1mg,
1: 네.
0: 철이 1100mg,
1: 네.
0: 알루미늄 32mg이
1: 네.
0: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하여 우리 동북에서 산야채 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1: 네.
0: 드릅은 식용 가치 외에도 네. 굉장히 높은 약용 가치도 있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0: 예. 나무 뿌리와 껍질은
1: 네.
0: 해열 작용도 하고
1: 네.
0: 또 심장을 든든하게도 하고 위에 위를 돕고
1: 네.
0: 소변에도
1: 도모로 가치가 있는 만큼 인공재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인공재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인공재배하는데 첫째
1: 네.
0: 묘목기지 선택입니다.
1: 네, 묘목.
0: 네네. 묘목기지는 그러니까 우리 산에다가 이 기지를 세우려면
1: 네네.
0: 먼저 묘목을 키워야 하니까요.
1: 네네네.
0: 묘목기지는 주위가 통풍이 잘 되고
1: 네.
0: 물이 잘 빠지는 사불땅이어야 합니다.
1: 사불땅. 네.
0: 사불땅이 그러니까 모래 성분이 많은
1: 것.
0: 네. 땅이.
1: 네.
0: 그리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그 우리 연변에는 그 새까만 그 진흙땅이
1: 흙토
0: 예, 흙토 있는데 흙토는
1: 네.
0: 우리 저 드릅 재배에 좋지 않습니다.
1: 아 그렇네요.
0: 그래서 네. 사벌 땅을 꼭 선택해야 합니다.
1: 네네네.
0: 리마에 그 기지를 건설할 때는
1: 네.
0: 위에 나무가 높고
1: 네.
0: 토층이 두껍고
1: 네.
0: 그 통풍이 잘 되는 이런 기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그 나무가 커야만이
1: 네.
0: 이 드름 나무 이 기지를 심는데 나무에 통풍이 잘 되고
1: 네.
0: 햇빛도 조금씩 들어오고
1: 네.
0: 그래하여 우리 묘목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교통이 아주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1: 교통이 편리한 곳.
0: 네. 왜냐하면 우리 이 기지 묘목 교지를 하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드름 나무는 목전에는 기계화 전문 기계화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1: 네.
0: 인공 재배가 위주이고
1: 네.
0: 우리 인공으로 할 일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1: 네.
0: 우리 마을하고 이 인공이 많은 이런 곳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은 곳.
0: 예, 일꾼들이
1: 네.
0: 많은데.
1: 네.
0: 그리고 드름 나무는 주요 번식이
1: 네.
0: 세 가지 있는데.
1: 네, 네.
0: 주요한 번식은 종자 번식이고.
1: 종자. 네.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뿌리 삽목 번식이 있고.
1: 네.
0: 그리고 우리 또 보게 되면 이 나무 가지도 삽목하는 번식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첫째는 종자 번식.
1: 네.
0: 종자 번식은 드름 재배에서 제일 중요한
1: 네.
0: 번식이 하나입니다.
1: 네.
0: 종자를 이용하여 제일 빠른 시간 내에
1: 네.
0: 많은 묘목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종자 번식의 결점은 드름 나무 품질이 퇴화되고
1: 네.
0: 그 산장이 지후가 많고
1: 기복이 심하고,
0: 기복이 심하고
1: 네.
0: 그 발효율이 아주 낮습니다.
1: 네.
0: 예. 9월 말부터 10월 초에
1: 네.
0: 종자가 성숙됩니다.
1: 네.
0: 종자가 성숙된 후에 그 종자를 채집하여 물에 10일 정도 불구었다가
1: 네.
0: 꺼내서 여러 번 비벼가지고
1: 아,
0: 네. 3배 정도 되는 모래와 섞어서
1: 아,
0: 우메 넣었다가
1: 네.
0: 그 겨울에
1: 네.
0: 이거는 우리 지금 연구원, 리모 연구원에서 여러 해 동안 우리 실험한 종자 처리 방법인데,
1: 네.
0: 이 겨울에 우리 비닐 하우스에
1: 그렇죠.
0: 역 가지고,
1: 네.
0: 그 우리 낮에는 햇빛에 좀 녹잖아요. 녹고,
1: 네.
0: 저녁에는 또 얼고,
1: 네.
0: 이렇게 한 석 달 정도 두었다가,
1: 네.
0: 또 다시 우메다 넣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우리 드름 나무 종자하거나 가시오갈피
1: 네.
0: 여러 종자 발효율이 낮은 이런 종자 처리

0: 이 방법에는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1: 네.
0: 예, 그리고 이 우메다 두었다가 내년 5월에 그 살균제와 살충제를 쳐서 예, 7일 정도 예, 그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되는 이 그 뭔가 그 비닐하우스에다 두게 되면
1: 네.
0: 새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 네.
0: 예, 그 다음에
1: 네.
0: 예, 3000ppm 되는 첨예수
1: 네.
0: 예, 첨예수에 한 30분 정도
1: 네.
0: 불구었다가
1: 네.
0: 그 파종하게 됨 파종하면 됩니다.
1: 네.
0: 그 파종하기 전 그 판대기는 높이가 30cm, 너비는 1m 20 정도.
1: 네.
0: 그 길이는 그 우리 현장의 그 정황에 따라서
1: 네.
0: 길어도 되고 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판대기를 만들기 전에
1: 네.
0: 농가 비료와 그 어메링이라고 불리우는 살균제
1: 네.
0: 그리고 싸의 충치라는 우리 살충제
1: 네.
0: 예, 이 두 가지를 그 흙에 뿌려 가지고
1: 네.
0: 땅을 번집니다.
1: 네.
0: 번진 후에 이 판대기를 만들어 가지고
1: 네.
0: 예, 그 종자를 뿌리게 됩니다.
1: 네.
0: 예, 판대기를 만든 후에
1: 네.
0: 예, 종자 사이 거리는 15cm 내지 20cm 사이를 두고
1: 네.
0: 예, 파종하게 됩니다.
1: 네.
0: 예, 그 종자 뿌리는 깊이는
1: 네.
0: 2cm 내지 3cm 정도로
1: 네.
0: 예, 뿌립니다.
1: 네.
0: 예, 우리 보게 되면 이제 그 종자 처리해 가지고
1: 네.
0: 싹이 약간 나기 시작하는 이 종자를 파종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종자를 파종한 후에 보드란 흙이나 보드란 모래로 이 종자를 살짝 덮으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무거운 그 판자나
1: 네.
0: 에, 무거운 이런 그 에, 우리 그 이런 그 나무 같은 군즈
1: 네.
0: 가지고 이 종자를 꽉꽉 눌러 주어서
1: 네.
0: 종자와 흙이 예, 딱 붙어서 접촉이 좋게 만들어야
1: 네.
0: 이 공기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1: 네.
0: 예, 우리 발화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예, 땅을 단단하게 눌러놓은 후에
1: 네.
0: 예, 인차 물을 주어야 합니다.
1: 네.
0: 예, 물을 그 준 후에
1: 네.
0: 우리 또 초렌즈라든가
1: 네.
0: 우리 그 시꺼먼 그 저인왕을 네. 덮어가지고
1: 네.
0: 햇빛을 가려줘야 우리 수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매일마다 물을 줘야 합니다.
1: 네.
0: 예, 파종량은
1: 네.
0: 매무에 한 키로 내지 한 키로 반이면 됩니다.
1: 네.
0: 한무 그러면 우리 한무란 거는 우리 666 평방을 한무라고
1: 네.
0: 하고, 예, 매 평에 한 네. 그램 내지 한 그램 반이면 됩니다.
1: 네.
0: 파종 후에
1: 네.
0: 풀을 제때 제거해야 합니다.
1: 네.
0: 예. 풀 기음은 인공으로 기음 매는 것하고
1: 네.
0: 우리 살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네.
0: 예, 파종 후 예, 25일부터 30일 정도면 그 새싹이 나오고
1: 네.
0: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 네.
0: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솔렌즈나
1: 네.
0: 이제 그 저인왕을 제때 네. 제거해야 합니다.
1: 네.
0: 이 제때 제거하지 않게 되면 그 새싹이 나온 것이 샤하게 되면서 햇빛을 못 보게 되면 썩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제때 이 초렌즈를 제거하여 그 눌리지 않게끔
1: 네.
0: 햇빛을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6월부터 7월 굵기가
1: 네.
0: 0.3cm 이상 되는 건강한 묘목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1: 네.
0: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1: 네.
0: 종자 번식 방법입니다.
1: 네네.
0: 이번에는 그 뿌리 번식 방법에 대해서 네네.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네네.
0: 뿌리 번식은 빠른 시간 내에
1: 네네.
0: 품질이 우수한 나무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 그 건강한 묘목을
1: 네네.
0: 산에서도 될 수 있고 우리
1: 네네.
0: 묘목장에서도
1: 네네.
0: 선택하여 그 뿌리를 베어가지고
1: 네네.
0: 그러면 뿌리를 베어도 그 나무 자란 데는 큰 영향이 없으니까
1: 네.
0: 사는 데는 영향이 없어요.
1: 네.
0: 예, 그 뿌리를 채집할 때는
1: 네.
0: 그 채집하게 되는 그 드럼 나무가
1: 네.
0: 예, 병이 있는가 벌레가 있는가를 잘 검색한 후

0: 네. 병충해가 없는 나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0: 그 나무의 뿌리를 선택해야 병충해가 전염되지 않지요.
1: 네.
0: 그러니까 병충해에 있는 나무의 뿌리를 선택하게 되면 번식된 묘목도
1: 네.
0: 그 원나무의 병충해를 가지고
1: 네.
0: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뿌리 번식하기 전에
1: 네.
0: 에, 판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1: 네.
0: 판대기 그 기질은
1: 네.
0: 에, 모래 혹은 에, 모래와 보드란 흙을 섞인 기질을 선택하거나
1: 네.
0: 혹은 또 진주암이란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1: 네,
0: 그
1: 네.
0: 진주암은 그 새하얀 그 돌쟁
1: 네.
0: 에, 돌멩이 그 가루를
1: 네.
0: 에, 튀어가지고
1: 네.
0: 에, 그런 만든 기질인데
1: 네.
0: 이 뿌리 삽목하는 데는 주요하게 쓰는 기질입니다.
1: 네.
0: 구체적인 방법은
1: 네.
0: 에, 삽목하기 전에 판대기를 네. 살균제와 살충제로 소독한 후
1: 네.
0: 에, 물을 쳐서 판대기가 수분이 아주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에, 삽목하게 되는 근기든 후에
1: 네.
0: 그 생근제를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아. 성근에
1: 네.
0: 묻혀가지고 삽목하는데
1: 네.
0: 에, 뿌리를 꼽아서 그 뿌리 그 윗부분이
1: 네.
0: 판대기 그 기질하고
1: 네.
0: 평평하게 에, 꼽으면 됩니다.
1: 네.
0: 꼽은 뒤에 인차 물을 충분히 주고
1: 네.
0: 삽목한 후
1: 네.
0: 인차 그 어멜링이라는 살균제를 쳐서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연변 림업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과 함께 경제가치가 높은 이 드럼나무 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묘목 배양부터 시술 재배까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오늘 전해드린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이 우리 여러분의 농산일과 일상의 조근함이나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